0: 나쁘지 않은데요?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공항 분위기도 있고,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죠?
0: 비행기를 놓칠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가게 되면.
1: 그럼요.
0: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게이트 앞에 있었는데,
1: 예?
0: 잘못된 게이트 앞에 있었던 적이
1: 있어요. 아이고,
0: 있었어요.
1: 네. 핫떡.
0: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제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쳤지만 더 큰 문제가 뭔가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네 마리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래요? 왜
1: 에.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에 이제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때 이름이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심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예,
0: 했던 그런 또.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 나. 그때
1: 네.
0: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0: 오케이.
1: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1: Didn't
0: the
1: miss the
0: plane.
1: plane. Didn't miss.
0: No, we're on the plane.
1: Miss
0: Oh,
1: the plane.
0: that's lucky.
1: Yeah.
0: 야.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0: Oh,
1: Oh,
0: okay. Yeah, you
1: yeah.
0: agree?
1: Oh, yeah, God. Oh,
0: Yeah.
1: lucky.
0: Thank
1: Lucky.
0: God.
1: Oh, we ran away like
0: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1: ran.
0: quickly?
1: 그래.
0: 아, yeah, that's right.
1: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0: You fell down?
1: No. 방송, 브로드캐스팅. Hey, listen. And Peter and
0: Oh,
1: Sugi, come here.
0: when they called our name?
1: My heartbreak.
0: Your heartbreak? You sad?
1: Yeah.
0: Oh, okay.
1: Heart so why?
0: Mom,
1: What?
0: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폰을 두고 왔단 얘기지?
0: 어, no.
1: 비행기 스탑 소리.
0: 네. 자, 오늘은요,
1: 네.
0: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1: 좋습니다.
0: 이거는, 한눈팔 그럴 때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1: 알겠습니다.
0: 완전 꽉꽉 심어놨으니까요,
1: 사실
0: 여러분들. 네.
1: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판 적이 없어요.
0: 아,
1: 늘
0: 그렇습니까?
1: 집중해요. 네.
0: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
1: 진짠데.
0: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1: 네.
0: Right.
1: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또 대문자 이렇게 또딱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 감사한 것
0: 아,
1: 같아요.
0: 너무
1: 예,
0: 감사하신가요?
1: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그러면
0: 아하.
1: 여기는
0: 뭐가 나와야
1: 놓치다.
0: 돼요? 어.
1: miss.
0: 미스가 놓치다예요?
1: 네.
0: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보면
1: yes.
0: 맞습니다. 자, 미스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0: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나왔습니다.
1: 네. 오케이.
0: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아,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인데
1: 네네.
0: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1: 네네네.
0: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1: Yes.
0: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진짜 다행이다. 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1: Mm-hmm.
0: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라고
1: 네.
0: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1: Mm-hmm.
0: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 때 Oh, thank God! 어쩌고 저쩌고
1: yeah.
0: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슬립 하는 거였죠?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1: 네.
0: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 줄 알았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안 그랬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1: 어허.
0: 네.
1: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오, very nice. Didn't를 쓴 거 너무 좋았어요.
1: 예.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1: Yes. Okay. Thank God you are here.
0: That's it. Oh, thank God you're here.
1: Yes.
0: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Oh,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1: 오.
0: 이래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이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thank God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아무리 생각해 thank God you're here 이럴 거면 thank God을 안 써야 되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가볼게요.
1: 응.
0: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1: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자, 이번에는요. Oh, thank God you're here.
1: Thank God you're her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1: G로요?
0: Oh, thank
1: goodness.
0: Yeah.
1: Yeah.
0: 이것도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돼요.
1: 아, 그래요?
0: Yes.
1: Thank goodness.
0: Uh-huh.
1: Yeah.
0: 정답?
1: Mm-hmm.
0: 맞습니다. Oh,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1: 네.
0: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 참 다행이다.
1: 네.
0: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1: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그때는, 다행이네.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그쵸?
0: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기.
1: I'm glad.
0: 아하.
1: Yes.
0: 정답?
1: 우후.
0: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사실은,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I'm glad, 뭐뭐뭐도
1: 네.
0: 가능한데,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1: 아.
0: Ok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Oh,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1: 보다는 예. Thank God이 더 와닿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랬을 때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아우,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비행기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0: 맞습니다.
1: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0: Yeah.
1: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그때.
0: 동의하는 말, 느낌이죠.
1: You know. Well?
0: You know.
1: You know.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0: 자,
1: 너 알잖아.
0: 아니, 너무 들려서 황당해가지고요.
1: 왜요?
0: 그게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 I know예요? 아!
0: 이렇게 나오는 거. 유노 you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1: I know.
0: 유노는 you know.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I know.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I agree with you.
1: 예.
0: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 네네.
0: I know.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달리는데
1: 네.
0: 지금 뭐처럼 달린다고요?
1: The wind.
0: Wind처럼. 바람처럼 달리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 완전 빨리 가죠.
0: 완전 빨리 가는
1: 예.
0: 거죠. 그렇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우와.
0: Run like the wind. 아무것도 밖에

0: 되지 않습니다. Run like the wind. 우리는 뭐라죠? 손살.
1: 우리는 그냥 뭐 눈썹을 휘날리며 달렸다.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2: 예. 스윙만 해요. 그렇죠?
1: 근데 바람처럼 달려왔어라는 말도 써요. 실제로.
2: 어, 그래요? 실제로. 네. 근데 영어에서도 좀 특이하네요.
1: 너무
2: 똑같죠?
1: 신기했어요.
2: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아,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처럼 달리자.
1: Let's run like the wind.
2: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귀엽네요.
2: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1: Ran.
2: Ran, 하? 그러면은 yes.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2: 그죠.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보통 이제 점심 시간 때.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2: 나 먹으러.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2: 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 그렇죠? 무조건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2: 예. 혹시 막
1: 작고
2: 본인만의
1: 빠르니까.
2: 막 그거를 다 짜놓는 거 아니에요?
1: 왜냐면 동선을?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아하. 뛰지 마. 아하. 경보로 갔어. 경보로.
2: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케이.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2: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2: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2: Al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2: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2: 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그쵸, 그쵸.
2: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2: 전화가 왔어요.
1: 예.
2: 제가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말투가 예.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아니었어요.
1: 그게 아니라
2: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1: 그쵸.
2: 아, something's wrong.
1: 예.
2: 느낌 맞죠.
1: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2: 오케이. 네.
1: They가 부를 때.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2: 네. 진짜 부르다로 썼나요?
1: 네.
2: 오케이. So my heart 가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우후.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 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 네.
2: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Alright, so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1: 예.
2: 이제 부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
2: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가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1: 이거 sink 아닌가요?
2: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1: 네.
2: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1: 네.
2: 그게 실제로 sink예요.
1: 오.
2: Okay, so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1: 네.
2: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1: 예?
2: 돼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과거형과 PP 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2: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입니다.
1: Sunk.
2: Right. S-U-N-K.
1: 어려워요.
2: 맞습니다.
1: 와우.
2: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1: 네?
2: 형태가 sunken일 때도 있어요. EN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데 그거는 don't worry, don't worry. 기본형은 sink,
1: 예.
2: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1: My heart.
2: My heart.
1: 자,
2: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2: 네,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구나.
1: 그쵸.
2: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1: 예.
2: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얘는 sink보다는 sank로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1: 그렇죠, 그렇죠. Right. 보통 심장이 철렁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0: 많지는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네.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1: Right. Her heart sank again.
0: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1: Once again.
0: 아, 둘 다 괜찮아요. 네. How about this? 아,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딱 왔어요. 근데 느낌 쎄할 때 있죠.
1: 그렇죠.
0: 나 늦었구나.
1: 그렇죠.
0: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했다.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을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아! Nice.
1: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르르르 했다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전화벨 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 소리가 좀 달라요.
0: 소리가 다르고요. 오.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1: 그럼 맞아.
0: 공기가 이상해요.
1: 왜 그럴까?
0: 그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
1: 오. Right? 사람의 그 직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0: 무서워요. 네. 자, 그래서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네. 자를 수 있겠죠? When I heard the alarm. 음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 heart sank once again.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 것은 공항에서나 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1: 네.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l 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래서 지금은 아유, 그래서 겨우 놓치지는 않은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했어.
1: 다행이다.
0: 근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1: 왜요?
0: 엄마. 저 화장실에 핸드폰 누가 왔어요.
1: 아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0: 찐 엄마의 모습인데.
1: 아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네. 지금
0: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1: 그러니까요.
0: 없고요.
1: 그러니까요.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이거.
0: 핸드폰 안녕.
1: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0: 네. 아무도 지금 화가 났어요.
1: 네. In the 화장실.
0: Yes.
1: 네. In the 화장실이니까 mm-hmm. 여기가 이제 화장실 토일렛.
0: Okay.
1: 예.
0: Alright.
1: In the toilet.
0: In the toilet. Mom, you're good. I left my phone in the toilet. 끔찍해요. 그렇죠? 정답. 예. 저는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토일렛 괜찮습니다.
1: 네.
0: Bathroom.
1: 아, bathroom.
0: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굳이 만약 세야 된다.
1: 네.
0: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1: 와.
0: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자,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차이죠.
1: 네.
0: 이거는 실기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1: 그냥 공용 화장실.
0: Bathroom?
1: 아,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0: 네. 일반적으로는
1: 네.
0: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1: 아.
0: Right? Restroom은요?
1: Restroom은 그 공용.
0: 네.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1: 에이.
0: 하죠. 뭐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restroom이라고 있던가.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bathroom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1: 아.
0: 그래서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장소에 있는 것도 다 bathroom.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1: 예, 예.
0: 뭐 airport terminal 있는 데에도 그냥 bathroom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rest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거의 100%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1: 네.
0: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어? 이거 슬기 씨가?
1: 토일렛.
0: 토일렛,
1: 네.
0: right?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렇죠?
1: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0: 네.
1: 이렇게.
0: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1: 예.
0: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위주로 많이 쓰는데
1: 아~
0: 좀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1: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0: 네.
1: 변기를 뜻한다라는
0: 맞습니다.
1: 얘기도 들었거든요.
0: 미국에서는 얘를 네.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1: 아~
0: 그래서 미국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하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1: 어.
0: Bathroom or toilet.
1: 아, toilet?
0: 왜냐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아. 때문에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1: 네.
0: 그게
1: 아, 그럴 수도 있군요.
0: 없기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1: 예.
0: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1: 네.
0: 이렇게. 자, 여기서 핵심 들어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1: 네.
0: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1: left.
0: left. 현재형은요?
1: leave.
0: leave 쓰면 돼요.
1: leave
0: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1: 네.
0: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1: 네.
0: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1: 아, 네.
0: 두고 온 거겠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home, for example. on은 뭐 위에요, 아래요?
1: 위요.
0: 위에. So for example, on the table.
1: 그렇죠.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네.
0: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나 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오. Nice. 오,
1: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0: I left my bag in the taxi.
1: 익숙해요.
0: Yes.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집에?
1: At home.
0: At home. 나 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1: 오, charger?
0: 아하. Uh-huh.
1: 예. I left my charger at home.
0: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1: Yes.
0: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뭐 두고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at home은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1: Yes.
0: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든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1: 예.
0: Like that.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l 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1: 네.
0: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We ran like the wind.
0: That's right.
1: Mm-hmm.
0: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하나 더요.
1: 네.
0: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네.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1: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오케이. Okay, 자, 다음은요.
2: Ah,
0: my heart, her heart 하고 나서 sinks. 과거는 sank였습니다.
2: 네.
0: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2: Her heart sank once again.
0: Sank once again.
2: Mm-hmm.
0: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2: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2: When I heard the alarm.
0: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2: My heart sank.
0: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2: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4: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6: I know. We ran like the wind.
5: Yeah.
6: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5: I know. Huh? Mom?
6: Why?
5: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6: Oh, my soul.
5: Oh, no. Yes.
2: 와.
0: 아, 정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2: 감동입니다.
0: 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내 친구랑 우애를 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0: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2: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2: 예.
0: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2: 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2: 와,
0: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2: 진짜 철렁하죠.
0: 맞습니다.
2: 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2: 네.
0: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0: Yes.
2: 네.
0: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0: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던 친구. 오랜만에 만나 노래방을 갔는데, 와, 여전히 노래 실력 엄청나네요.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는 영어로 You still sing well? You're still good at singing?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크리스틴!

0: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1: Aw, thanks. Hey,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0: I know.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1: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I'm so curious. They have lots of food, right?
0: You're always thinking about food. Are you ready to go?
1: Go, go, go!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동전 노래방에서 막 나왔습니다. 정말로 크리스틴이 천상의 목소리인가 봐요. 나오면서 케빈이 연신, 야, 너 여전히 노래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흥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또 뭔가 재미난 곳에 가서 재미난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케빈은 어떤 장소를 떠올렸을까요? 오늘도 카툰으로 생생한 영화의 묘미 한 장면씩 느껴볼게요. 동전 노래방에서 막 나오는 두 사람, 케빈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크리스틴,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바로 오늘의 한 문장 나왔네요.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는 영어로 맞아요.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입니다. 문장을 살펴보면요. You, 너는 are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Still, 여전히 a 하나의인데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Fantastic, 환상적인 singer, 가수. 모아보면요.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너는 여전히 환상적인 가수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 라고 하면 동작에다가 well 붙이고 싶잖아요. 또는 be good at 사용해가지고 뭐뭐에 능숙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가수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명사를 써서 잘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만듭니다. 요 팁도 알아두시고요. 이 문장 뜻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자,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Very good.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한다 라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아직 흥이 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어디 다른데 또 가자. 재미난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재미난 곳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케빈이 PC room을 떠올렸네요.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하고 물어봅니다. PC방에 가는 거 어때? 너 게임 좋아해? 자, 여기서 케빈이 사용한 표현이요. How about입니다. How about은 뭐뭐는 어때? 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동작 그리고 ing 붙여주면 이 동작의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동작 ing.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How about

lunch. 점심 먹고 나서 how about having some coffee? 커피 마시는 거 어때?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이라고 하네요. 크리스틴도 PC방 가보고 싶나 봐요. 나는 진짜로 가보고 싶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totally 입니다. total 들어보셨죠? totally는 완전히 또는 전적으로인데요. 문장에서 썼을 때 진짜로 라고 강조하는 뜻도 됩니다. I'm totally fine. 그냥 I'm fine만 해도 되지만 I'm totally fine이라고 하면 나 진짜 괜찮아라고 강조하는 말이 되고요. They're totally different. 걔네 다르지인데 완전 다르지. 같은 점이 하나도 없지라고 말하려면 They're totally different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크리스틴이 PC방에 가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림 보면. 맞아요. PC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팔기도 하잖아요. 음식 때문에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역시나 먹방 여신 크리스틴 답습니다. 자, 그럼 PC방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go? 너갈 준비 됐어? 하고 이제 발걸음을 재촉을 하는데요. Be ready to 하고 동작이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Ready가 준비된이잖아요. 그래서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이라고 하면 즐길 준비 됐나요? 콘서트나 파티 같은 데 가면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음식점에 갔을 때 Are you ready to order? 준비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 준비. 주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하면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웨이터분이 물어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Be ready to 하고 동작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문장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비슷한 표현들 알아볼게요.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요, 할수 있다라는 can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Wow, you can sing. 이때 주의할 점은 can 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해야 잘한다라는 뜻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Wow, you can sing. 자, 그러면 상황 속에서 얘기해 볼게요. 늘 노래를 잘한다고 자랑하던 친구. 진짜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와, 실력이 엄청난데요. 야, 너 진짜로 노래 잘하는구나. 어떡해요? You can sing. Wow, you can sing.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실력을 보여줘. Show them what you've got. 네가 가진 걸 그들에게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Show them what you got. 이 표현도 우리 상황에서 써볼게요. 댄스 배틀에 나갔는데 상대 팀이 막 약을 올리네요. 우리 팀 에이스를 내보내면서 네 실력을 보여줘. 어떻게? Show them what you've got. Show them what you've got. Great. Well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동작에 er 붙여서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했다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자, 오늘도 우리 정말 재밌는 발음 규칙 배워볼 건데요.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한번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Bathroom. He's in the bathroom. Bookstore. We went to a bookstore. Parking lot. Where is the parking lot?
0: 자, 우리 여러분 들어보고 왔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단어들 나왔죠? Bathroom, 그리고 bookstore, parking lot. 이 세 표현의 공통점 찾았나요? 맞습니다. 찾으셨다면 잘했는데 모두들 지금 두 단어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 느껴졌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맞아요. 첫 번째 단어는 bath랑 room 만나 있고 그 다음 건 book, store 이렇게 짝꿍 마지막으로 parking lot 자 이렇게 두 단어가 또는 그 이상이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같은 발음 규칙이 적용된답니다. 이걸 우리가 블럭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블럭놀이에 A블럭과 B블럭이 있는데 두 단어가 이렇게 두 블럭이 만나면 지금 보시듯이 A블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A가 B를 이겨버려야 합니다. 복합어를 발음할 때는 그래서 앞 단어에 강세를 줘라라는 규칙이에요. 자, 우리 블럭놀이 규칙 한번 단어들에 적용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bathroom, 화장실이란 뜻이죠. 욕실, bath, 그리고 room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A 블럭이 훨씬 더 커져야겠죠. 얘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bathroom이 아니라 bathroom.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만 영어 원어민들은 이걸 하나의 단어로 인식해요. Bathroom 이렇게요. Bath 부분에 강하게 강세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문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는 화장실에 있어 라고 해볼게요. He's in the bathroom. 이렇게 bath A블럭 부분 확 강조해줘야 돼요. He's in the bathroom. 화장실, 욕실이라는 이 bathroom 단어 말고도 침실이라면 bed, 이 bed 부분이 강조. bedroom, 거실이라면 living room 이런 식입니다. 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서점. 그래서 A블럭이 이겨버리겠죠? bookstore. bookstore 이렇게 하면 마치 두 단어 같단 말이죠. 지금 이건 하나의 짝꿍이라는 티를 팍팍 내주기 위해서 bookstore, 이 블럭 규칙 적용해 주는 거죠. 자, 예문 볼까요? 우린 서점에 갔어. We went to a bookstore. book 부분에 강하게 We went to a bookstore. 서점 말고도 그럼 다 똑같겠죠. 만약에 신발 가게라면 shoe store가 되는 거고 꽃집이라면요. flower, 이 꽃 부분을 강하게 flower shop, 다 이런 식이야.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 주차장, 역시 parking, 이 부분 확 강세 주면 됩니다. parking lot, parking lot, 문장 가볼까요? 주차장이 어디야? Where is the parking lot? 이렇게 parking 부분에 확 강하게 전혀 어렵지 않죠? 이 블럭놀이 규칙, Where is the parking lot?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규칙 정확하게 한번 우리 입에 붙여보는 연습 해보러 가기로 해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함께 여러 번 소리 내서 따라 말하면서 우리 입에 붙여보는 시간 가질게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단어, 욕실 듣고 바로 따라해보세요. Bathroom 한 번 더 Bathroom Great job! 좋아요! 자, 두 번째 단어, 이번엔 서점 서 이 부분에

0: 강세 줄 거죠? Bookstore. Great, 한번 더. Bookstore. Wonderful.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역시 또 두 단어 만나서 블럭 놀이에서 지금 A 블럭 이겨야 되죠? 듣고 따라해 주세요. Parking lot. Great, one more time. Parking lot. 아주 좋아요. Parking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 문장 속에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장. 그는 화장실에 있어. 가볼게요. He's in the bathroom. Alright, 잘하고 있어요. One more time. He's in the bathroom. Good. 좋아요. 선생님이랑 속도도 계속 비슷하게.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우린 서점에 갔어. We went to a bookstore. Okay, 한 번만 더. 억양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One more time. We went to a bookstore. Wonderful.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주차장이 어디야? Where is the parking lot? 큰 소리로 따라 말하고 있죠? 블럭 강세 규칙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Where is the parking lot? Great job. 정말 잘했어요. 자, 어때요? 블럭 강세 규칙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할겸 듣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Bathroom. Bathroom. He's in the bathroom. He's in the bathroom. Bookstore. Bookstore. We went to a bookstore. We went to a bookstore. Parking lot. Parking lot. Where is the parking lot? Where is the parking lot?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 어땠나요? 블럭과 블럭이 만나면 앞에 있는 블럭이 이긴다. 그래서 그 앞 단어를 더 크게, 강하게 발음해 주어야 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Push. P-U-S-H. Push. Push. Pull. P-U-L-L. Pull. Pull. Jump. J-U-M-P. Jump. Jump.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exercise, 운동 2편이에요. 친구들, 우리 exercise 좋아하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ush, 밀다예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운동할 때 힘껏 push를 하죠. 밀다. 그 다음은 pull, 당기다예요. 아까 배운 push랑 반대말인데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을 때 우리는 힘껏 pull 해요. 당기다, pull. 그 다음은 두 발로 바닥을 차며 뛰다, jump. 예요. 보세요. 이렇게 신이 나면 우리는 높이 뛰어요.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한번 점프 해볼까요? 잘했어요. 그럼 이 단어를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게요. 밀다. Push.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Push. Good job. 당기다. Pull. 뒤에 어 소리 잊지 마세요. One more time. Pull. Good job. 두 발로 바닥을 차며 뛰다. Jump. Let's say it again. Jump.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Push. Push. Pull. Pull. Jump. Jump.
0: 이제 같이 예문으로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예문은요. Why are you pushing me? 너는 왜 나를 밀고 있니?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 때 실수로 이렇게 밀 수 있잖아요. 이때 이 문장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연습해볼까요? Why are you pushing me? Excellent. Okay, let's move on. I pulled the door hard. 나는 문을 세게 당겼어. 친구들, 우리가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이렇게 pull 또는 push를 해요. 그리고 아까 배운 당기다는 pull이었는데 뒤에 ed, pulled가 나와요. 그러면 과거형이란 뜻이죠.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같이 따라해볼까요? I pulled the door hard. Very good, everyone. Okay, our next sentence. The frog jumped into the pond. 개구리는 연못 안으로 뛰었어. 아까 말했듯이 뒤에 jump 뒤에 ed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뛰다가 아니라 뛰었다, 뛰었어란 뜻이죠. Okay, now everyone,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frog jumped into the pond. 발음이 너무 좋네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볼게요.
1: Ready. R-E-A-D-Y. Ready. Ready. Turn. T-U-R-N. Turn. Turn.

0: Move. M-O-V-E. Move. Move.
1: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다음은 ready, 준비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달리기 시합해본 적 있나요? 그냥 뛸 수 없고 you have to be ready,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된, ready. 그 다음은 turn, 돌다 또는 돌리다예요. 친구들, 훌라후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돌려야 되는데 아주 재밌어요. 돌리다 또는 돌다, turn.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움직이다, move예요. 친구들, 우리가 exercise 할 때 you must move your body. 온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돼요. 움직이다, move. 잘했어요. 그럼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준비된, ready, ready. Very good. 돌다, 돌리다, turn. 자, 여기 R가 있으니까 R를 세게 해보세요. Turn. 발음이 너무 좋아요. 움직이다, move. Move. Excellent.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Ready. Ready. Turn, turn, move, move.
1: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예문, Are you ready to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됐어? 자, 아까 준비가 된, ready,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준비됐니? Are you ready? 자, 보통 우리 엄마가 우리를 깨울 때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Are you ready to go to school? Good job! Okay, next, you have to turn the tap. 너는 수도꼭지를 돌려야 해. 보통 우리가 wash our hands, 손을 씻을 때 이렇게 turn the tap 하죠. Now it's your turn.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까요? You have to turn the tap. Excellent.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for today. Don't move when you take a photo. 사진 찍을 때 움직이지 마. 친구들, 우리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때 freeze 하고 멈춰야 돼요. 자, don't move 할 때 don't는 뭐뭐를 하지 마란 뜻이에요. 즉, 움직이지 마. Don't move. Okay, now let's say it again. 우리 같이 말해봐요. Don't move when you take a photo.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봐요.
0: Push, push. Pull, pull. Jump, jump. Ready, ready. Turn, turn. Move, move.
1: 다들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매일매일 단어 연습을 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Let's go. Phonics U E. U U U. U cute.
1: U cute.
0: U mute.
1: U mute.
0: U cube.
1: U cube.
0: U June.
1: U June.
0: U tube.
1: U tube.
0: U tune.
1: U tun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Magic E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어 중간에 알파벳 U가 들어가고 맨 끝에 Magic E가 들어오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U U U Good job! 그럼 어떤 단어가 U 소리가 날까요? 친구들, 첫 번째 단어는 귀여운 cute예요. U 소리 들렸죠? 우리가 강아지나 인형을 볼 때 아주 귀엽잖아요. 귀여운 영어로 cute. cute. cute. Very good. 다음 단어는 음소거, 즉 소리가 안 난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mute. 우리가 TV를 볼 때 가끔 소리를 끄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때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요. 음소거, 영어로 mute. mute. mut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U 소리가 날까요? 아! 상자 모양 큐브도 U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우리가 상자를 볼 때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돼 있죠? 이거를 우리는 큐브라고 해요. 상자 모양 영어로 큐브. 큐브. 큐브.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다음 단어는 6월, June이에요. 여기도 U 소리 들렸죠? 6월이면 여름의 시작이라 아주 더워요. 6월, 영어로는요, June. June. June. Good job! 다음 단어는 치약통, tube이에요. 보통 치약이나 연구를 볼 때 그런 관 같은 모양에 담아 있어요. 이걸 우리는 tube라고 해요. tube. tube. Very good. 오늘의 마지막 단어, 음악의 음정, tune이에요. 여기도 U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음정을 우리는 tune이라고 해요. tune, tune, tune. Great job! 친구들, 이렇게 U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단어 중간에 알파벳 U랑 단어 끝에 Magic E가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죠?
3: U, U, U.
2: That's right!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이것도 U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귀여운! 우리가 강아지를 볼 때 너무 귀엽죠? 영어로 뭐예요?
3: Cute.

네, cute. 그래서 써니가 아주 귀여운 짠 강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녹은?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러면은 세번 말해주세요.

0: Mute. You mute. You mute.
1: Very good. 써니가 알려준 you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상자 모양인데요. 이거 영어로 뭐였죠?
0: Cube.
1: Yes, cube. 자, 그래서 써니가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기한 게 이거를 접으면 큐브가 돼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접어볼까요? 로건이가 한번 접어보고 이제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이쪽도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어요. 로건, 이거 영어로 뭐죠?
0: 큐브.
1: 큐브. 오케이. Now let's say it 3 times.
0: You cube. You cube. You cube.
1: Excellent. 또 you 소리가 나는 단어 있었어요. 여름의 시작 6월 영어로 뭐였죠?
0: June.
1: June. That's right. 여기도 you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같이 June 써볼게요. J 소리 나는 알파벳 뭐가 있었죠?
0: J.
1: That's right. J. 그리고 you.
0: This you.
1: Very good. You. 그 다음 n. n 알파벳.
0: N.
1: Yes.
0: Gigantic
1: N.
0: N, please.
1: Good. 그리고 마지막 magic E. 어디 있나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 발음해 볼게요.
0: You June. You June. You June.
1: Very good. 또 you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죠? 보통 치약이나 연고가 들어있는 통을 tube라고 해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0: You tube. You tube. You tube.
1: Perfect. You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음정. 영어로 뭐였죠?
0: Tune.
1: That's right. Tune. 자, 이제 세 번 말해주세요.
0: You tune. You tune. You tune.
1: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U-E. U-U-U. U, cute.
3: U, cute.
2: U, mute.
3: U, mute.
2: U, cube.
3: U, cube.
2: U, June.
3: U, June.
2: U, tube.
3: U, tube.
2: U, tune.
3: U, tune.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U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U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 배웠죠? 이 표현들을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s in, on, under, and next.

0: It's warm-up time!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I think it's a living room area. 바깥도 좀 보이고요, 그쵸? 창문 너머로 보니까 there's a car. What's inside the car? Bags, right? Shopping bags. So the shopping bags are in the car. 기억나죠? In the car. Well, here's a plant. 여기 식물도 있네요, 그쵸? Where's the plant? 우리 식물은 어디 옆에 있나요? 소파 옆에 있네요, 그쵸? So it's next to the sofa. Then what's on the sofa? 소파 위에는 개가 있고요. What about under the table? There's a trash can. 아, 우리 친구들 on, in, 뭐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날 거라 믿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ere things are using the prepositions in, on, under, and next to.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해 볼 텐데요. 일단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2: I can say where things are using the prepositions in, on, under, and next to.
0: 자,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라는 요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의 위치를 내가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preposition. 이건 사실 나중에 문법이라는 걸 배울 때 나오기는 하는데 요런 단어들을 묶어서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2: Alright, then let's start review.
0: 복습 시작해 볼게요. Where's my hat? 내 모자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2: Where's 뭐뭐가? 뭐뭐 어디에 있어요?
0: 내 뭐뭐 자리에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물건이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다고 했죠.
2: Where's Paul? Paul 어디 있어? Paul 어디 있는 거야?
0: 라는 질문이었고요.
2: 당신 가방 어디 있어요?
0: Where's your bag? Where's your ba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2: 내 개는 어디에 있어요?
0: Where's my dog? Where's my do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2: It's on the chair.
0: 자, on이 나왔습니다. 일단 on은 어떤 표면이나 가구 위에 있다 라고 할 때 on을 쓰고요. 세로로 된 표면도 on을 써요. 우리는 막 벽 위에 조금 이상하죠. 근데 벽에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나 구역에 있다 라고 할 때도 on을 쓰죠. 그래서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동수단 혹은 해변, 거리, 이렇게 장소, 구역 요럴 때 on을 쓰죠. 그리고 전자기기나 어떤 화면에 라고 할 때도 on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디 어디 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디 어디 에 라고 할 때도 요 경우에는 on을 쓴다라고 잘 외워두면 되겠네요. 그쵸?
2: It's on 뭐뭐로 연습해 봤었죠?
0: 내 책상 위에 있어.
2: It's on my desk. It's on my desk.
0: 버스에 있어.
2: It's on the bus. It's on the bus.
0: 벽에 있어.
2: It's on the wall. It's on the wall.
0: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2: It's not on the chair.
0: Not이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반대 의미가 됐죠.
2: Then look on the table.
0: 그러면 테이블 위에를 봐, 식탁 위에를 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look on 뭐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2: 내 침대 위에 봐봐. Look on my bed.
0: 해변에 봐봐.
2: Look on the beach.
0: 텔레비전에 봐봐.
2: Look on television.
0: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 뭐뭐 이걸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2: Where are the cookies?
0: 쿠키들 어디 있어? 자, where is가 where are로 바뀌었네요. 그쵸?
2: Where are 뒤에는
0: 복수의 단어가 온다고 했어요.
2: Where are the children?
0: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2: 가방들은 어디에 있어요?
0: Where are the bag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2: 내 신발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my shoes?
0: 근데 요건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는 신발 마치 단수

박수 같은데 왼쪽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라서 shoes가 복수 취급된다고 했어요. Where are my shoes? 라고 해야 돼요. They are in the jar. 자, in이 나왔네요. 그렇죠? They는 여기서 cookies를 뜻하는 거고요. In the jar. jar는 그 유리병 용기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they are를 줄여서 they are라고 한 거고요. in은 in 다음에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와서 거기에 라고 할 때 쓰는 거고 또 도시나 국가, 뭐 서울에, 한국에 이럴 때 쓴다고 했죠. 액체나 음식, 옷, 그리고 용기 안에 있다라고 할 때 in을 쓰고 또 그룹이나 팀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또 in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on은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위에라면 in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they're in 어디 어디 연습해 볼까요? 그들은 차 안에 있어. They're in the car. 그들은 한국에 있어. They're in Korea. 그것들은 그의 주머니 안에 있어. They're in his pocket. Pocket이 주머니였죠. Where's the jar? 그럼 쿠키가 있는 그 jar는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단수를 써줬죠. jar 하나니까. It's in the cupboard. 자, cupboard가 바로 그릇이나 컵들을 넣는 찬장을 뜻한다고 했죠. 근데 발음은 cupboard, P 발음 안 해요. 여기서도 in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Oh, wait! 아, cupboard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It's in my bag. 내 가방 안에 있네.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었나 봐요. 자, I can't find my phone. 이제 전화기를 찾는 상황이죠. 전화기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I can't find 뭐뭐는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었어요. 네, 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I can't find my sister.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된다고 그랬어요. I can't find my sister. I can't find your teddy bear. 너의 테디베어를 내가 못 찾겠어. 이렇게 못 찾을 때 쓰면 돼요. Is it under the sofa? 자, under 나왔네요. 그쵸? 이 under는 어디 어디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가구나 물건 아래라고 할 때 under를 쓸 수 있고요. 건물이나 구조물 아래 under the building, 뭐 under the bridge 있었고요. 천이나 덮개 아래 under the rug, under the blanket 그리고 자연적인 대상 하늘, 구름 아래, 뭐 나무 아래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sofa? 소파 아래에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자, 이것도 응용해 볼 수 있죠. Is it under 뭐뭐? Is it under the table? 식탁 아래에 있어? Is it under the building? 건물 아래에 있어? Is it under the blanket? 이불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요. I don't think so. 아닌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었죠. Maybe it's under the cushion 이라고 했어요. 자, cushion 아래에도 under the cushion이었죠. 있었나 봐요. Found it 이라고 했어요. 자,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찾더라도 이미 찾은 후니까 found it 이렇게 과거 형태로 써준다고 했고요. Which seat should I buy? 어떤 좌석을 살까요? 라는 질문 기억나죠? Which 뭐뭐 should I buy?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Which book should I buy? 어떤 책을 내가 살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ich shoes should I buy? 어떤 신발을 제가 살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Which color should I buy? 어떤 색깔을 살까요? 이것도 연습해봤었네요. Next to the windows. 자, 여기에서 It's가 생략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It's next to the windows라고 해야 full sentence, 정확한 문장이지만 It's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Next to the windows라고 하면 창가 옆에요. 뭐 창가예요. 창문 옆에 이런 뜻인데 next to가 바로 어디 어디 옆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람, 동물, 물건, 장소 할 것 없이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 때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next to 뭐뭐 연습해 봤었죠? 당신 옆에 next to you 라고 하면 돼요. next to you. next to the lion. 사자 옆에 라는 뜻인데 그 사자 옆이니까
the Lionita.

0: 된다고 해야 된다고 됐고요. Next to the tall building. 고층 건물 옆에 라는 말이었어요. Next to the tall building. They're sold out. 자, 그것들은 다 sold out. 다 판매가 완료됐대요. 품절이 됐대요. Be sold out이 바로 품절되다, 뭐 판매가 완료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자, 여기서 emergency exit가 바로 비상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상구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었죠. How about next to 뭐뭐는 어디 어디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에요.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Kaylin? Kaylin 옆에는 어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How about next to the boy? 그 남자의 옆에는 어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Sure, 물론이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다 해봤잖아요. 이제 복습했던 in, on, under, next to 응용해서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쇼핑백들을 그냥 뭐 shopping bags라고 하거든요. Where are the shopping bag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나요? 차 안에 있네요, 그렇죠? 이럴 때는 they're in the car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식물은요? Where's the plant? 식물은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소파 옆에 있네요. 그걸 영어로 하면 It's next to the sofa. The sofa. 더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쵸. 소파 옆에 있어요. Then where's the dog? 우리 개는 어디에 있어요? 차 안에 있나요? 아니죠. 바로 소파 위에 있죠. 위에라고 할 때는 on을 쓴다고 했어요. He's on the sofa.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통 trash can. Where is the trash can? 커피 테이블 아래에 있네요. Under 쓰면 되겠죠? It's under the coffee table. 너무너무 잘했어요.
1: Where is the dog? Where is the trash can? Where is the plant?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s in, on, under, and next to.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를 다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 표현들 여러분들도 다양한 문장으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오, 신난다, 그치?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오자.
1: Week 30. Great Inventions. Friday. The Great Inventions. I can talk about great inventions in the world.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는 쌤이랑 뭐 하는 날이지? 그치, 글쓰기 하는 날이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웠

나왔던 표현들 기억하나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모아서 멋진 글쓰기 하나 완성해 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글쓰기 토픽. Today's topic. 오늘의 토픽은요. The Great Inventions. One more time. The Great Inventions. 자, Great 하면 아주 좋은, 아주 멋진이란 뜻이죠. 자, Inventions 하면은 바로 발명품입니다. 근데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돼서 발명품들이라고 해석을 해줄게요. 자, 아주 멋진, 위대한 발명품들, The Great Inventions를 주제로 선생님이랑 한번 글쓰기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문장들을 써 나가보자. 준비됐죠?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발명품들, inventions들이 다 보입니다. 그쵸? Today we have four inventions that changed the world. 자, 전 세계를 바꾼 네 개의 발명품들이 이렇게 한 그림에 보입니다. 그쵸? 자, 하나씩 살펴보자. Alrighty. 자,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전구가 보이죠? 전구가 영어로 뭐였지? 선생님. 안 알려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보세요. 바로 light bulb이었죠? Light bulb, light bulb. 자, light bulb는 우리가 왜 사용해요? 낮에 대낮에 밝을 때 사용하나요? 아니죠. 어두울 때 사용하죠. 그래서 전구는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게 해줘요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 자, 첫 번째 빈칸에 일단 전구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전구가 영어로 light bulb이었지요. light bulb. 네, 전구들.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light bulbs라고 해볼게요.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다음 단어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뭐예요? D A R K. Dark였죠. 그래서 dark를 넣어보겠습니다.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전구는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light bulbs와 dark 꼭 기억하세요. Alrighty.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뭐가 보이나요? 어우, 또 다음에 위대한 발명품이죠. 자, telephone 나왔습니다. 자, telephone. 바로 전화기, 수화기죠. 자, 수화기가 우리가 왜 필요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수화기가 필요하나요? 텔레폰 필요하나요? No. 사람이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텔레폰이 필요하지요. 자, 멀리 떨어진 단어도 기억해야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봐.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전화기가 들어갈게요. 전화기, 수화기, 영어로 telephone 들어갈게요. 자, telephones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만들어주자. 전화기들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멀리 떨어진 단어가 영어로 far away죠. 기억했어,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자, 전화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비행기 사진이 보이네요. 비행기 그림이 보이죠? 비행기는 영어로 알것 같아. 그치? Airplane죠? Airplane. 자, 비행기는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줘요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날다가 영어로 뭘까요?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알것 같은데요.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빈칸만 해줘 볼게요. 자, 비행기 영어로 Airplane죠. 자, airplane인데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airplanes라고 할게요. 자, airplanes help us in the sky. 자, 날다가 영어로 fly죠.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비행기는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줘요지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비행기, airplanes죠. 자, airplanes fly.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냉장고 그림이 보이네요. 냉장고 단어가 조금 어려웠다. 그치? 어우, 뭐였지? 그치. refrigerator였지요. 자, refrigerator가 왜 필요해요? 음식을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우리가 refrigerator 필요하죠? 자, refrigerators 단어 넣어줘 볼게요. refrigerators keep our food 신선한. 영어로 우리가 왠지 알아요. 근데 fresh가 아니라 뭐야?
fresh죠. Fresh, fresh, fresh. 자, 그래서 냉장고는 음식이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해줘요.

0: 문장 보겠습니다.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되겠습니다. 좋아요. keep가 바로 보관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가 refrigerators 안에 음식을 보관하잖아요. Right?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까지 기억할게요. Alright,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보자. Okay? The great inventions. 자, 여기서 great는 위대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위대한 발명품들. The great inventions, okay? 자,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전구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전화기는 우리가 먼 곳에서도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자, 비행기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줘요.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냉장고는 우리의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일주일 동안 배웠던 발명품들 쫙 정리가 됐죠? 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보세요.
1: The Great Inventions.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io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It's interesting to learn how things are invented. 물건들의 발명 유래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pencil. 먼저 연필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pencil. 네, 연필입니다. 연필은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화가였던 니콜라스 자크 콩테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The modern pencil was invented by a scientist and artist, Nicolas Jacques Comte.
4: 그림을 그릴 때 숯덩이가 자꾸 부서지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도자기 접시에서 착안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크 콩테가 흑연과 흙을 반죽하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연필심을 나무에 끼운 것이 연필의 시초입니다.
3: Pencil cores are made of graphite powder mixed with clay. This is how a pencil was invented.
4: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3: Where is my pencil?
5: It's on the desk.
3: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4: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3: What is this? It's an eraser.
4: 네,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영국의 에드워드 네런이 우연히 고무 조각으로 연필을 문지르자 글씨가 지워지는 곳을 발견하고 최초의 지우개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해요.
3: This is how an

0: eraser was invented? Where is my eraser?
1: It's under the chair.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instant ramen. 즉석 라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즉석 라면은 끓는 물을 부어 잠시 두었다가 먹으면 되는데요. Dried instant noodles are designed to be cooked in boiling water before eating. 즉석 라면은 일본의 안도 모모후카가 전쟁 직후 식량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합니다. This is how instant ramen was invented. Where is the instant noodle?
1: It's in the bag.
0: Let's look at one more invention. 발명품 하나만 더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safety pin. 네,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은 뾰족한 바늘 끝을 걸쇠에 걸 수 있어 안전하게 옷감을 고정할 수 있죠. 참 편리한데요. 안전핀은 미국의 월터 헌트가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 보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Hunt's safety pin was made from one piece of wire. This is how a safety pin was invented. Where is my pin?
1: It's on the table.
0: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흥미로운 발명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how some everyday supplies were invented. 발명은 정말 멋진 창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great inventions in the world. 나는 세계의 세상의 멋진 위대한 발명품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요. 우리는 월요일 날 볼게요. Bye bye, butterfly!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时候还

Ha!

Yeah.

Look at all the treasure we just found!

0: 지유리의 웃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1: 하하! 보물 지도라니! 보물 지도라니!
0: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물의 위치가 있다는 거야? 네.
1: 딸딸딸! Let's open it! Let's see the map!
0: 지유리는 병뚜껑을 열려고 했다.
1: No! We can't just open it!
0: 왜? 지도 꺼내서 보물 찾아야지!
1: Read this.
0: 나는 병 바닥에 쓰인 글씨가 보이도록 병을 뒤집었다.
1: What is it? It's too small.
0: 이렇게 작은 글씨를 어떻게 읽어? 뭐라고 써 있는 거니?
1: Can you read it for us?
0: 병뚜껑을 열지 않고 지도를 꺼내면 보물을 찾을 것이다.
1: Interesting.
0: 뚜껑을 열지 않고 병 안에 든 지도를 꺼낸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유리는 여전히 웃음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1: 방법이야 있지.
2: Really? Do you have an idea?
1: What is it?
0: 병을 깨고 꺼내면 되잖아.
1: What?
0: 예상 밖의 답변에 놀란 나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지유리는 말했다.
1: 아, 좀 심했나? I'm just joking. 농담이야, 농담.
0: 아니, you're right. 병을 깨뜨려서 꺼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결심했어. 병을 깨뜨려 지도를 꺼내자.
1: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보면서 아니 뚜껑을 안 열고 안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다녔는데 의외

많은 사람들이 아니, 병을 깨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답을 해주기도 했어요. 오늘 일기에서 지유리도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네요. 뚜껑을 열지만 않으면 되는 조건이니까 병을 딱 깨가지고 안에 있는 걸 꺼내면 된다. 자, 지유가 마음을 정하긴 했는데 다음 일기에서 정말 병을 마장치 않게 뜨려서 지도를 꺼낼지, 병 안에 들어있는 건 정말 지도가 맞을지 우리 기대해봐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drawing quiz 정답 뭐죠 친구들? 맞아요. I'm so hungry. 난 너무 배고파가 지난 시간 drawing quiz의 정답이었네요.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기발한 생각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단어 먼저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잘 듣고 소리에 맞춰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seed. 맞아요. 바로 이 단어네요. 세 번째 단어는 idea. 맞아요. 마지막 단어는 right. 여기 있네요. 자, 이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림, 맞았어. 오라 이런 뜻이네요. Right. 옳은, 맞는. 눈에 돋보기를 대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보다. See.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생각, 좋은 생각. Idea.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있네요. 재미있는, 흥미로운, 관심이 가는 Interesting. Good job. 이제는 단어들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See.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강조를 줘요. Interesting. Idea. Right. Well done. 이제는 일기 속 영어 문장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Let's open it. Let's see the map. 누가 한 말? 지유리가 아 그래 보물지도 우리 한번 열어보자 안에 지도 한번 보자 조금 이렇게 놀리는 것 같죠? Let's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뭐뭐 하자 뒤에 동작 나오죠? Open it. Open 열다라는 뜻이잖아요. Let's open it. 그거 열어보자. 두 번째 문장은 Let's see the map. 그 지도 보자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No, we can't just open it. 다급해진 지우가 막 말렸어요. No, 안 돼. We can't. 우리는 할 수 없어. 즉, 하면 안 돼. Just, 그냥 open it 하면 안 돼. 왜요? 우리 그냥 그거 그렇게 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보물 지도를 못 찾으니까, 그죠? No, we can't just open it.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는 말을 don't 쓰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이거 조금 어렵지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No, we can't just open it. 이거 한번 읽어봐. Read this. 이거 한번 읽어봐. 병 바닥에 이제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지유리가 보고 이게 뭐야? 너무 작은데 어떻게 읽어? What is it? 이게 뭐야? It's too small. Too 너무 작잖아. 엄마도 안 보이세요. 엄마가 어떻게 부탁해요? Can you? 네가 해줄 수 있니? Read it? 그걸 읽어줄 수 있니? For us? 우리를 위해서. Can you read it까지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For 하는 게 무엇무엇 또는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us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후 네가 좀 읽어줄래? Can you read it for us?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지후가 이제 읽어드렸죠.

뭐 이제 뚜껑을 열지 않고 꺼내면은 지도를 꺼내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엄마의 대답. Interesting. Interesting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뭔가 재밌을 것 같을 때도 interesting 쓸수 있고요. 오늘 엄마처럼 점점점 interesting 하면 실제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좀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재밌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도 interesting 이에요. 친구들 두 가지 쓰임 같이 알아두고요. 그랬더니 지율이가, 방법이야, 있지. 이 말을 들은 지율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너 좋은 생각 있어? Really? Do you have an idea? 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잘볼 말은 idea?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우리말도 idea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 또는 좋은 생각, idea라고 해요. have, 같다를 써서 have an idea 하면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런 뜻될수 있어요. Do you have an idea? 너무 좋은 생각 있어? 있지. 응? 뭐야, 그러면? What is it? 그 좋은 생각이 뭔데? 아, 병을 깨뜨리면 되지. What? What? 선생님 알려줬죠? 놀랐을 때 하는 말. 아, 뭐라고? 근데 너무 놀라니까 지율이가 미안해가지고, 아, 농담이야, 농담. I'm just joking. I'm joking만 해도 나 농담하고 있는 거야가 되지만, just, 아, 그냥 이라는 말을 더 넣어줬어요. I'm just joking. 아,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 신경 쓰지 마. 근데 말을 듣고 보니까 맞죠? 병을 깨서 꺼내면 되지. 지우가 결심을 하면서, 아니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You're right. You're right. Right가 옳은, 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맞아. 즉, 네말 또는 네 생각이 맞아. You're right. 그래서 병을 깨기로 결심.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속의 문장들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 네 문장만 뽑아서 신나게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We can't just open it. We can't just open it. 다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다섯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 세개 강조해 볼게요. 세 개. 이 말은 있어야지 뜻이 더잘 전달이 돼. 이말 없으면 안돼 하는 거 뭐예요? 그렇지. 하면 안 된다 하는 can't. 뭐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는 거안 돼. 이게 중요하죠. We can't just open it. 중간을 강조해서 해볼게요. We can't just open it. We can't just open it. 좋아요. 강조할 때는 강하게도 말하고 좀더 길게도 말하고 소리도 조금 높여지고 요렇게 하면 강조가 잘 돼요, 친구들. 두 번째 문장은 It's too small이에요. 두 개의 단어 골라서 강조해 볼게요. Yes, 너무 작은이 중요하겠죠? It's too small. 한번 더. It's too small. 잘했어요. 다음 문장은 Can you read it for us? 또박또박 말해봤더니 여섯 개 단어가 있네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하나만 강조한다면 친구들. 와, 어렵다. 딱 하나. 맞아요. 읽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Can you read it for us? 해볼게요. Can you read it for us? Can you read it for us? 어쩌면 친구들, 너안 돼? 너도 못 해? 그러면 네가 읽어봐 줄래? 이런 경우에는 Can you read it for u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엄마가 그냥 지우에게 네가 한번 읽어봐 줄래?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Can you read it for us? Can you read it for us? 이렇게 하나만 강조해 볼게요. 마지막은 Do you have an idea? Do you have an idea? 이렇게 다섯 개 단어 있어요. 두 개. 두 개만 강조해 볼게요. 뭔가 좋은 생각.
갖고 있니? 가 중요하겠죠. Do you have an idea? Do you have an idea? 한 번만 더. Do you have an idea? Very good. 자, 그럼 리듬 살려서 신나게 젠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You can't just open it. It's too small. Can you read it for us? Do you have an idea? Yay! 오늘의 drawing quiz. 선생님이 오늘 그림을 생각을 미리 해봤어요. 친구들 한번 맞춰봐요. 여기 책이 있네요. 그런데 책의 글씨가 어우 세상에 너무 조그맣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걸 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좀 대신해서 있니? 이렇게. 우리는 이거 못 읽겠어. 네가 좀 해줄래? 이 문장을 친구들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지 말고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친구들 써보고 또 그림 솜씨도 뽐내보세요.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Good job!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 속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 많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야, 이 말 영어로 참 마음에 든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쏙쏙 뽑아서 소리내서 연습해보고 또 내가 말할 때도 한마디씩 한마디씩 영어로 더해보는 노력 중요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일기로 만나요. 안녕!

0: Hello. Hey, Tim. Where are you now?
1: I'm at home. What's up?
0: You're still at home?
1: Yes. I just woke up.
0: How can you forget? 9 a.m. football? Oh, no. I totally forgot. I'll leave right now. Tim, come on.
2: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고 싶은데.
0: What can I say? Let's find out.
3: Help.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15분 걸릴 거야.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0: But to do that, let's see what's inside our magic box.
3: 그러면 이 magic box 안에 어떤 카드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0: So let's grab two cards. Here is the first card. 짠!
3: Okay, two words on this card. 단어가 두 개 있죠? 먼저 스펠링 읽어볼게요.
0: Let's spell it out. H-O-W and the second word L-O-N-G. Once more. H-O-W-L-O-N-G. And the sound,
3: 소리. A-U. O-W가 같이 있을 땐 아오, 아오 이런 소리 나요. L-O-N-G 인데 NG가 붙어 있으면 이응 소리가 나죠? 이렇게요. 그래서 how long

0: 반짝 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1: 예!
0: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과연 미션 문장은 무엇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비 오는 날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화창한 날 좋아하십니까? 샤이니는 당연한 건 아니지만 화창한 날을 좋아해요. 아마 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비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우비라고 하는데 자, 이런 말은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옷 입어라. 즉 우비 입어. 안 그러면 아유, 다 젖을 거야. 옷이 젖을 거야. 자, 이런 말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2: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볼게요.
0: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와줘! 짠! Okay, this is the very first word. Laugh. Laugh. 와, 정말 시원하게 웃고 있는 꼬맹이 아이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웃다라고 할 때 우리가 laugh라는 단어를 써요. 주로 이 laugh는 아하하하 이렇게 소리 내서 웃는 거 있죠? 그럴 때 laugh를 쓰고 소리 나지 않고 이렇게 미소 짓는 거 그것은 보통 smile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이 아이는 분명히 laugh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발음해 볼게요. laugh laugh very good and next oh wet wet 여러분 지금 보니까 비가 오고 있네 그쵸 그래서 우산이

0: 장화가 있습니다. 아, 우산과 장화는 다 비에 젖었겠군요. 맞아요. 젖은, 축축한이라고 할때 우리가 w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샤워하고 나오면 머리가 어때요? wet. 물에 젖어 있죠. 그러한 것들 모두 wet 쓸수 있어요. wet. wet. Very good. And next. medicine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예요? 약. 그렇죠. 맞아요.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medicine 약을 먹죠. 자, 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말해 보세요. medicine. medicine. Very good. And next. regret. regret 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은 잘 보이는데 입 모양은 잘안 보이죠?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약간 이런 표정이야.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한다. 약간 뭔가에 대해서 후회하는 표정 아닌가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후회하고 있어. 그쵸? 자, 뭔가에 대해서 후회하다라고 할때 regret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regret. Regret. Very good. 잘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어들 착착착착 먼저 만나봤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본격적으로 반해볼까요? raincoat or you'll get wet.
1: I don't want to wear a raincoat.
0: Then take this umbrella and you'll be fine.
1: Thanks. You're the bes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와, 정말 이러한 내용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대화에서 다 복습해 볼수 있어요.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라. A가 말합니다. 보니까요, 엄마 또는 누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B의 엄마나 누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밖을 보니까 비가 막 내리고 있어. 그래서, wear raincoat or you'll get wet. 이라고 말하죠. 자, raincoat, 이게 바로 비옷. 우비를 뜻하는 거죠. 야, 비옷을 wear, 뭐 해라. 입어라 라는 말입니다. 비옷 입어. Or 안 그러면 you get wet. 너 어떻게 될 거야? 다 젖을 거야. 비에 쏙 젖을 거야 라는 말이죠. 잠깐만요, 여러분. 이 문장 봤더니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문 or이 나왔네요. 아,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비옷 입어라. 안 그러면 너다 젖을걸? 이라는 말이에요. 와, 복습되고 좋다. 그쵸?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명령문 or, 명령문 and를 다시 종합적으로 복습해 보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따라서 말해 볼게요. Wear a raincoat or you'll get wet.
1: Wear a raincoat or you'll get wet.
0: Wear a raincoat or you'll get wet.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B가 말합니다. I don't want to wear a raincoat. 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I don't want니까 뭐뭐를 원치 않는 거죠? 나 우비 입는 거 원치 않아요.
1: 아이, 우비 입기 싫어요.
0: 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딱 알아요. 우비 편하긴 한데, 좀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땀이 차요. 더워요, 오히려. 정말. 우비 입어본 친구들은 아마 제가 어떤 말하는지 알 거예요. 자, 얘도 그걸 알고 있나 봐. 그래서 그걸 입기 싫대. 자, 한번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 don't want to wear a raincoat.
0: I don't want to wear

0: 잘했어요. 그랬더니 A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와우. Then, 그렇다면, 그쵸? 만약에 너 우비 입기 싫다면 말이지, take this umbrella 라고 하네요. 자, 이 umbrella. 여러분, umbrella 하면 뭐죠? 맞아요. 우산입니다. 우산. 이 우산을 take, 가져가렴. And, 그러면, you'll be fine. 너, fine 할 거야. 괜찮을 거야. 즉, 물에 젖고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죠. 정말, 우비 말고 우산 쓰면 되잖아요. 맞네, 맞네. 자, 여러분 보다시피, 명령문, and. 명령문, and.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 우리 배웠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말해 볼게요. Then, take this umbrella and you'll be fine. Hey, then take this umbrella and you'll be fine. 여러분 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몇 가지 표현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 and 보이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Laugh a lot. 많이 웃으세요. And you'll be happy.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그래요.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Laugh a lot and you'll be happy. Laugh a lot and you'll be happy.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이 약을 복용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괜찮아질 거예요. Take this medicine and you feel better. Take this medicine and you'll feel better. How about this one? 너내말 들어. 안 그러면 너 후회할걸? 내말 진짜 이거 중요한 말이야. Listen to me or you'll regret.
1: Hey, 내 말을 들어. Listen to me or you will regret.
0: 여러분 잘했습니다. 모두 다 명령문 and or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우산을 챙겨주니까 thanks, you're the best. 이렇게 말하죠? 고마워요. You're the best. 당신이 최고예요. 뭐 엄마가 최고예요. 또는 누나가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1: Thanks, you're the best.
0: Thanks, you're the best. Very good.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이거 비옷 입으렴. 안 그러면 비에 다 젖을 거야. Speak.
1: Wear a raincoat or you'll get wet. 에이, 비옷 입기 싫어요.
0: Speak. I don't wanna wear a raincoat. 그러면 이 우산을 가져가. 그러면 괜찮을 거야. Speak.
1: 아이,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0: Speak. Thanks. You're the best. 자, 영어의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친구들 문제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우비를 입어. 안 그러면 비를 맞을 거야.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1: 오케이, 타임's up. 정답, 다 같이.
0: 그렇죠. 안 그러면이니까. Or이죠. Wear a raincoat or you'll get wet.
1: Wear a raincoat or you'll get wet.
0: Very good. And next. 많이

웃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빈칸이 두 개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예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자, 읽어봅니다. Laugh a lot and you'll be happy. Laugh a lot and you'll be happy. Laugh a lot and you'll be happy. 야,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3, 2, 1. 띵! 자, 후회하다는 regret. Wonderful.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문 and나 또는 or를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구조는 좀 낯설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연습 많이 많이 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클리어 여러분들의 영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뭔가 과거 시제 관련해가지고 배운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쯤에서 과거 시제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좀 전반적인 복습들을 해보면서 문제들도 좀 풀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친구 좀 헷갈려 할 만한 것 같아, 선생님이. 문제 준비했으니까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주시죠.

선생님이 뭐에 대한 문제인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줬어요. 조금 문제를 보니까 감이 오나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과거 진행 의문 이런 걸 봤는데, 오늘은 분명히 비동사는 쓴것 같은데,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비동사 의문문을 오랜만에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의문문이나 과거 진행 의문문이나, 원리는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원리가 같다고 이미 얘기했었는데,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주의하면서 한번 오늘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그것은 충분히 따끈따끈했나요? 인데요. 뭔가 겨울에 쓰는 핫팩을 생각하면 됩니다. 핫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깃꾸깃꾸깃 하다 보면은 점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당신께 충분히 따끈따끈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 어순이 뭐였죠, 여러분? 주어랑 비동사 순서 바꾸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was it? was it?

0: 요렇게 물어보는 어순이 맞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나요? 라는 요런 제 질문이 있는데요. 자, make a face 라는 표현이 뭔가 그냥 직역을 하면, 선생님, 이거 얼굴을 만들단가요? 얼굴을 만드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굴을 뭔가 인위적으로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다 라는 의미로 원어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답은 뭘까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이거 비동사 의문문 문제니까 그냥 was I 뭐 바꾸기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첫 번째 거 고를 수 있는데, 두 번째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해석을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랑 과거 진행은 분명히 다른 시제입니다. 자, 요거 지금 해석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나요? 자, 뭐뭐 하는 중이었나요? 뭐뭐 했었나요? 요게 진행형의 해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was I making 요게 조금 더 맞는 쪽이고요. was I make는 문법적으로도 잘못됐죠. 지금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잖아. 비동사도 썼고 그냥 make 일반 동사도 썼기 때문에 요 was I make 자체는 성립이 안 되고요. 네, 선생님이 지금 비동사 의문문을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믹스해서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는 한 영역만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혼합되어 있는 시험 문제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해석을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어젯밤 늦게까지 밖에 있었나요? 라는 건데, 요거는 다시 좀 쉬워졌다, 그쵸? 주어랑 비동사 위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You were 이라고 하면은 그냥 평서문의 어순이 되지요. 주어, 동사 순서니까. 근데 의문문이라면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비동사 현재 의문문, 비동사 과거 의문문, 현재 진행형 의문문, 과거 진행형 의문문 모두 다 주어랑 비동사 위치를 크로스 해주시면은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네 개가 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 리스닝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1: Listening point one. Was it hot enough for you? Was it hot enough for you? Listening point two. Was I making a face? Was I making a face? Listening point three.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의문문을 하니까 너무 좋은 점이요. 의문문의 인토네이션 듣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도 반복했듯이 주어가 조금 더 높습니다. Was it? Was it? 그 다음에 hot은 중간. Was it hot? 이렇게요. Was it hot enough for you?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래서 was it hot for you? 요 흐름의 의문문 인토네이션 잘 들어주세요. Was it hot enough for you? 그것은 충분히 따끈따끈했나요? 두번 듣겠습니다.

0: making a face? Was I making a face?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나요? 두 번 드릴게요.
1: Was I making a face? Was I making a face?
0: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손 없이 들어볼까요?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당신은 어젯밤 늦게까지 밖에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0: 이제 스피킹 포인트입니다. 말하는 시간 가져야겠죠? 말할 때도 들었던 거랑 똑같이 인토네이션 지켜서 말을 할 건데요. Was it hot? 자, 그것은 따끈따끈했나요입니다. Was it hot? 자, 인토네이션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손을 한번 해보세요. Was it hot? 한 번 더요. 그것은 따끈따끈했나요? Was it hot? 좋아요. 자, 이 hot이 여기서는 선생님이 따끈따끈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썼지만 hot의 뜻은 다양하게 있죠. 뜨거운이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고 우리 막 핫하다, 뭔가 유행이다 라는 뜻으로도 쓰고 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 hot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형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매운이라는 뜻으로도 hot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따끈따끈했나요? Was it hot? Enough for you? Full sentence 가보죠. 그것은 충분히 따끈따끈했나요? Was it hot enough for you? Was it hot enough for you?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뭔가 하고 있었나요? 라는 요 부분 해볼게요. Was I making? 손도 같이 해보세요. Was I making? 제가 만들고 있었나요? Was I making?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나요? Was I making a face? 한 번 더. Was I making a face? 마지막. Was I making a face? 좋은데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은 어젯밤 늦게까지 밖에 있었나요? 입니다. 자, 이것도 were you out 입니다. were 제일 낮고 you 제일 높고 out 중간입니다. were you out? 자, 당신은 밖에 있었나요? were you out? 어젯밤 늦게까지 late last night. 좋아요. 붙여볼게요.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한 번 더.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Were you out late last night? Very good.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링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as Jane here last night? Were Mike and Tommy at the movies? Was Jane with them? Why didn't they invite me? I'm going to ask Tommy.
0: 뭔가 꽤나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할 법한 얘기가 담겨 있는 질문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Was Jane here? Jane이 여기 있었나요? Last night. 어젯밤에. Jane이 어젯밤 여기 있었나? 뭐 이렇게.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ere Mike and Tommy at the movie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이크랑 터미가 영화관에 있었나? 영화를 보러 갔었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이크 앤 터미라는 주어가 지금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were, 요 주어에 맞춰서 were 동사를 쓴 거죠. 위에 문장에서는 Jane, 주어가 한 명이기 때문에 동사 was 사용한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Mike and Tommy 두 명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를 were 사용을 한 겁니다. 요런 차이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두 문장이 되겠고요. 요런 거 주의하시고요. 정리해보면, 제인이 여기 어젯밤에 있었나? 마이크랑 터미가 영화관에 갔었나? 영화를 보러 갔었나? Was Jane with them? 제인이 그들과 함께 있었나? 뭔가 약간 조금 탐문 수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Why didn't Jane invite me? 자, 본론이 나옵니다. 먼저 단어 볼게요. invite라고 하는 단어, 초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invite. 초대하다. Why didn't Jane invite me? 라고 하면은, 왜 그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뭔가 나만 초대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속상했나 봅니다. I'm going to ask Tommy 하면서 나 Tommy한테 물어볼 거야 하고 글이 마무리가 됐네요. 아이가 속상한 듯한 느낌이지요. 자, 이제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Was Jane here last night? Were Mike and Tommy at the movies? Was Jane with them? Why didn't they invite me? I'm going to ask Tommy.
0: Right입니다. 총세 문장 영작할 거고요. 오늘도 주어, 동사 위치가 중요할 텐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랑 비동사 크로스하는 것도 챙겨야겠네요. 먼저 주어, 동사 찾고요. 그 다음에 둘 위치를 바꿔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괜찮았어. 여기서 주어는 그것이겠죠. 동사는 괜찮았어? 이게 동사인가? 하는데 보통 괜찮다라고 하는 거에 비동사 쓰거든요. 그래서 be okay, be alright 이런 식으로 쓰니까 비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뭐 이런 식으로 지금 it is 근데 과거니까 it was 쓰면 될 거고요. 근데 의문문이니까 was it? 그리고 alright 이렇게 쓰면 그거 괜찮았어?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Was it alright? 하면은 그거 괜찮았어? 고 was it okay?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 볼게요. 너는 어제 아팠었니? 인데 주어는 너는. 동사는 아팠었니? 인것 같은데 아프다가 동사는 아니니까 보통 아프다고 할때 I'm sick 하잖아. 나 아파. 비동사 사용하죠. 너라는 주어 you 여기에만

는 비동사? Are, you are. 근데 과거니까 you were 이죠. 자, 근데 이거 의문문이니까 you were 아니고 were you 아픈? sick 그리고 yesterday 어제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re you sick yesterday 하면 너는 어제 아팠었니?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거 평소문으로 바꾸면 You were sick yesterday가 되잖아요. 근데 주어랑 동사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sick yesterday 얘네 위치는 그대로인 거. 너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네 위치까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늦었었니? 인데 주어는 그들은 동사는 늦었었는데 비동사죠. 보통 be late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이 주어니까 they 비동사 are they are 과거형이니까 they were 의문문이니까 were they라고 하고 뒤에 late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쉬워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영작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동사의 문문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게 공부해요. 안녕!

0: 안녕,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영어 문장의 중요한 형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아주아주 중요한 감각 동사에 대한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자,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말 의도 파악하기 유형인데요. 대화를 듣고 마지막 말에 담긴 여자의 의도로 적절한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지막 말에 담긴 의도이기 때문에 뭐 여자 목소리에 마지막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 두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쉽겠죠. 1번 요청, 2번 동의, 3번 거절, 4번은 격려, 5번은 사과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Listen up.
1: What a lovely dog.
2: Hi, Liz. This is my dog, Nana.
1: Hi, Nana. She is so cute and lovely. I love fuzzy dogs.
2: Great. Actually, can you do me a favor?
1: All right. What is it?
2: I'm going on vacation next week. Could you take care of my dog for a week?
1: Oh, I'd love to. But my parents don't like dogs.
0: 자, 마지막 말의 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빈칸 채워보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at a lovely dog.
0: What a lovely dog. 자, 마지막에 느낌표로 끝나는 이 표현 우리가 이제 감탄문이라고 하는데요. What a lovely do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what을 넣어주면 되고 중간에 lovely라고 하는 형용사, 사랑스러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2: Hi, Liz. This is my dog, Nana.
0: 안녕, 리즈야. This is my dog, Nana.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이거는 우리 강아지야, 나나라고 해라고 얘기합니다.
1: Hi, Nana. She is so cute and lovely.
0: 야,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1: I love fuzzy dogs.
0: 빈칸 잘 들으셨나요? I love fuzzy dogs 라고 했는데 자, 스펠링은 이렇게 씁니다. fuzzy 그러면 털이 복슬복슬한 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어요. 아, 나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 너무 좋아 라는 뜻이죠.
2: Great. Actually, can you do me a favor?
0: 자, 요거는 통째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들렸죠? Can you do me a favor? 한 번 더. Can you do me a favor?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 All right. What is it?
0: 뭔데?
2: I'm going on vacation next week.
0: I'm going on vacation. 들으셨죠? 한 번 더. Vacatio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다음 주에 휴가이거든. 휴가 가거든.
2: Could you take care of my dog for a week?
0: 자, 빈칸 세 단어는 Could you take care of 였습니다. 요거 워낙 많이 들었던 표현이라 여러분들 이제 잘 들리시죠? 돌보다 라는 뜻 세 단어로 시작. Take care of 하면 무언가를 돌보다 라는 뜻이었고요. 부탁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Could you, can you?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 좀 돌봐줄 수 있니? 라고 부탁합니다. For a week. 그랬으니까 일주일간 우리 강아지 좀 너가 돌봐줄래?
1: Oh, I'd love to.
0: I'd love to. 여기까지만 들으면 승낙 같죠? 근데 이 끝까지 들어보면
1: But my parents don't like dogs.
0: 항상 but이 나오면 거절이야. 그치? 그래서 I'd love to. 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but my parents don't like dogs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거절인 거죠. 자, 빈칸에 don't 아시죠? 트발은 확실하게 들리진 않지만 충분히 문맥 속에서 여기 부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의미 파악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자의 마지막 말에 담긴 의도는 거절이었다는 거. 3번으로 전부 다 정답 고르셨죠?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감각동사의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접두어는 with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때과는 좀 다를 테니 오늘 눈여겨서 봐주시고 보통 여러분들이 with 하면 전치사를 많이 떠올리겠죠? 전치사로 with 그러면 가지고서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강한데 여기서 with는 전치사가 아니거든요. 어떤 단어 앞에 with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첫 번째 어디에 뒤쪽으로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언가에 대항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뜻을 이 with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withdraw입니다. withdraw라고 하면 자, 이때 with가 함께가 아니야. 이때 with는 뒤쪽으로입니다. 그리고 draw라는 게 이렇게 당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랍이 drawer인데요. 서랍도 이렇게 착 잡아 끌어서 열죠. 그래서 withdraw 그러면 뒤쪽으로 당기다,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 되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단어는 철수하다, 철회하다, 취소하다.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할래. 이런 느낌이야. 취소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예금을 인출하다. 이것도 우리가 돈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잡아 빼는 느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withdraw 돈을 인출하다 빼는 느낌 혹은 무언가를 그냥 없던 일로 할래 취소하다. 이 두 단어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니까 취소하다 인출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withhold입니다. 역시나 여기서 with가 뒤쪽으로 라는 뜻이 있고요. hold는 아시죠?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 갖고 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뒤쪽으로 이렇게 withhold 주지 않고 갖고 있는 이 그림 떠올리시면 withhold 주지 않다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또는 지원이나 승낙 등을 유보하다 허락할까 말까 유보하다 또는 주지 않다 이런 그림 비슷하죠? 이 그림을 또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withstand입니다. 여기에서의 with는 대항하여 라는 느낌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stand는 서다 라는 뜻이 있고요. 얘는 또 하나 또 중요한 뜻이 견디다 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withstand라고 하면 대항하여 서 있는 거예요. 견디다입니다. 말 그대로 withstand 저항하다, 견디다. 한 번 더. withstand. 그러면 무언가에 탁 대항해서 서 있는 느낌. 저항하다, 견디다. 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은 감각동사의 출제 포인트 볼 거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감각동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1, 2, 3, 4, 5형식에서 2형식의 동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이 2형식의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온다. 뭐가 안 된다?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부사가 안 된다. 요게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풀어볼 텐데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A번 The boy feels happy and peacefully. B. This scarf smells of flower. C. The song sounds beautiful. D. The dog looks lovely. 마지막 E는 This soup tastes swe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일지 머릿속에 잘 생각해 두시고 그 정답이 맞을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형식의 감각동사 종류 일단 알아야겠죠. 우리 종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감각, 오감을 갖고 있다고 하죠.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다섯 개의 동사를 말합니다. Look, 뭐뭐하게 보이다.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Feel, 뭐뭐하게 느끼다. smell,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마지막 taste,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예요. 요거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look이 보다가 아니야. 보다 아니고 보이답니다. sound는 듣다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동사예요.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라는 거. 나머지도 느끼다, 한 냄새가 나다,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동사들이 보어를 뭘로 가진다? 형용사를 가진다. 해석이 약간 부사 같잖아. 뭐뭐 하게 이러면 그치만 해석에 속지 말자. 얘네들의 보어는 형용사만 올수 있다. 이게 꼭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The child looks sad. 무슨 뜻이야? 그 아이들은 슬퍼 보여요. 라는 문장인데요. 슬프게 보여요. 그러니까 슬프게? 아, 그러면 sadly 아닌가? 라고 풀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소녀, 그 아이가, 그치? 아이가 슬픈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요 자리는 보어 자리여서 형용사가 맞더라. 해석에 속지 말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볼까요? This clothes feels soft. 그러면 이 천은 느낌이 나요. 어떻게 느낌이 나요? Soft,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나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feel softly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Feel soft,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형용사를 써주는 거 여러분들 꼭꼭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만 되고 부사가 안 되더라. 그럼 나는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그냥 명사처럼 보여, 명사처럼 들려, 명사 같은 느낌이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자, 그때는 우리 전치사 like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감각동사와 그 명사 사이에 전치사 like를 넣어서 이 like의 뜻 자체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어주면 정답이 돼요. 그쵸? 대신에 like를 넣지 않으면 또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The child looks like a doll. 무슨 뜻이야? 아, 그 아이는 looks like a doll. 그랬으니까 인형처럼 생겼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a doll, 명사니까 like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The child looks a doll. 이렇게 쓰면 틀리더라.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This food tastes like a lemon. 무슨 뜻이야? 이 음식은 레몬 같은 맛이 나요? 라는 뜻이죠.

이때 레몬도 명사니까 당연히 중간에 like 넣어줘야 되고요. This fruit tastes a lemon. 이렇게 쓰면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A번은 The boy feels happy and peacefully. 자,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그쵸? 뒤에 end에 연결되는 부분이 부사네요. 그 소녀는 feels happy, 행복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느껴? 평화롭게 느껴요. 해석만 보면 평화롭게니까 괜찮지 않나? 할수 있겠지만 안 된다는 거. 여기도 형용사를 썼고, 당연히 여기도 peaceful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형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비번은 This scarf smells a flower. 이 스카프는 꽃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마치 꽃과 같은 냄새가 난다. 이건데, 지금 여기에 감각동사 나와 있는데, a flower은 명사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가운데 뭘 넣어줘야 된다? 그렇죠. like를 넣어서, This scarf smells like a flower 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자, A와 B가 틀렸는데요. 그러면 일단 1번이 답인가? 나머지도 확인해 보죠. The song sounds beautiful. 그 노래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자, 여기 감각동사 나와 있고요. beautiful 이라고 하는 형용사 보어 잘 써주고 있죠? 맞는 문장. 자, 2번은 The dog looks lovely. Sam, 이거 틀렸네요. lovely, ly니까 부사 아닌가요? 하면 안 되고, 여기에 lovely는 사랑스러운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lovely는 사랑스러운 형용사다.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야. 그 강아지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에 This soup tastes sweet 해서 이 수프는 달콤한 맛이 납니다. 라고 감각동사 보이고요. 오른쪽에 형용사 sweat 잘 써주고 있어요. 마지막도 맞는 문장이니 정답은 몇 번? A와 B만 틀렸으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형식은 아니고 굳이 형식을 말하자면 1형식에 가까운데요. 요것도 자잘한 포인트지만 시험에 꼭 나오는 수회일지 문제라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There is, there are의 수회일지 문제가 아주아주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요거는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is를 쓸 거냐, are를 쓸 거냐를 물을 수가 있겠고 앞에를 보고 풀 수가 없어. 이 문장의 주어는 there이 아니거든. 그 얘는 뭐냐? 얘는 거기에라고 해석되지도 않고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의미가 없는 애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주어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의 일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그러면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고요. 얘는 해석 안 되고요. 주어가 누구라고? An apple. 얘가 주어라고. 하나니까 단수잖아. is인 거지. 그치? 자, 두 번째는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e class. 있습니다. 뭐가 있니, 얘들아?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In the class. 그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역시나 주어는 뒤에 있는 many students. 얘가 이제 복수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is가 아니라 뭘 쓰면 된다? are를 쓰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there is, there are의 수의일치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항상 뒤에 거에 맞춰주면 되겠구나. 해석도 중요해요. 해석은 거기에가 아니라 얘는 해석되지 않고 있다, 뭐뭐가. 뒤에 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만약에 부정을 붙여서 여기 not이 붙을 수 있거든? There is not 또는 there isn't, there aren't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 뭐뭐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수의일치는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지금 두 문장이 있죠? There 빈칸 있고요. 비동사 넣어주면 되겠지? 뒤에 보면 된다. 뒤에가 some money on this table yesterday. 자, 돈이 좀 있었대. 어제 이 테이블에 라는 문장인데
일단 머니가 새

수 있나 없나 고민하지 마시고 참고로 머니는 셀수 없는 명사 취급인데 어쨌든 여기에 s가 없잖아. 그럼 이거 단수 취급인가 보다 추측할 수 있고요. 머니는 영어에서 셀수 없는 단수 취급의 명사입니다. 그럼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여기 is 또는 여기 was도 있어 근데. 근데 이거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얘들아? 그렇죠. 뒤에 보니까 yesterday라고 하는 부사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is가 아니라 was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도 was를 넣어주면 될까? 한번 넣어봤더니 one of them was a famous actor라고 되어 있고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스웨이시 구문 중에 하나인데요. one of 뒤에 명사가 항상 복수 형태가 와. 이렇게 지금처럼. 그치만 이 문장의 주어는 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원입니다. 해석이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얘가 주어라는 거지. 항상 단수 취급이라 이렇게 단수 동사를 써주는 게 맞더라. 해석은 그들 중한 명은 was a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s가 아니라 3번의 was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감각동사와 there is, there are 수일치 문제 확인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의 형식 중에 우리 4형식의 문장들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자, 이름도 푸른별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죠. 자, 지구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물이 우리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바다 혹은 해양을 오션이라고 하죠. 스펠링도 지금 확인해 볼게요. 오션. Ocean은 바다 혹은 해양이란 뜻이 있고요. Tide, tide는 조수를 말합니다. 자, 파도에서 밀물과 썰물을 이런 조수를 tide라고 하고요. Salty, salty라는 단어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바로 salt에서 파생이 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혹은 짠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음 단어 reflect, reflect는 무언가 반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Floor는 바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surface. Surface란 단어는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앞에 모았었던 그 지구를 떠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잘 들리는지 listening clear로 지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About 70% of the earth is covered by water. Oceans are the largest bodies of water that cover the earth. Ocean water is very salty. Oceans look blue. This is because the color of the sky is reflected in the ocean. The bottom of the ocean is called the floor. The top of the ocean is called the surface. The waves of the ocean move back and forth. We call these kinds of movement tides. The tide goes out and comes in. So the ocean is a very interesting place.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About 70%로 시작을 하네요. 자, 원래 about이라고 하면 무언가에 대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약이라고 얘기할 때도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about 70%라고 한다면 약70%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구의 약 70%는

있거든요. It's covered by water. 물로 덮여 있어요. Oceans are the largest bodies of water that cover the earth. 여기에서 the largest라는 표현은 형용사 large에 우리 EST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최상급 표현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바다에 the largest bodies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가장 큰 부분, 다시 말해 가장 큰 수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가장 큰 수역은요, they cover the earth. 지구를 덮고 있는 가장 큰 수역이 바로 뭐다? 아, 바다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아니고요, 뭔가 시냇물도 아니고요. 이러한 지구를 가장 많이 덮고 있는 수역은 뭐다? 바다입니다라는 거죠. Ocean water is very salty. 바닷물은요, 매우 짜요. Oceans look blue. 바다는 파란색으로 보이죠. 얘들아, 여기 사진 보이나요? 지금 여기 해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변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바다가 파란색으로 보이죠. 자,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뒤에 볼게요. This is because the color of the sky is reflected in the ocean. 하늘의 색깔이 반사되었기 때문이래요. 어디에요? In the ocean. 아, 바다에 하늘 색깔이 반사가 되어서 이렇게 푸른빛으로 보인대요. The bottom of the ocean is called the floor. 자, bottom이라고 하면 밑바닥이고요. 바다에서, 해양에서 가장 마지막 밑바닥은 뭐라고 불리운다? The floor, 어떤 바닥이라고 불리운대요. The top of the ocean is called the surface. 그리고 바다의 가장 위에 부분 있죠? 그 부분은 surface라고 불리운데요. 자, surface가 표면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바다의 표면, 다시 말해 해수면이란 뜻으로 번역하면 좋겠네요. The waves of the ocean move back and forth. 자, back and forth라고 하면 앞뒤로라는 뜻이어서, 자, 우리 바다를 보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자, wave는 파도란 뜻이고요. 이 바다에서의 파도들이 move back and forth. 맞아요. 이렇게 파도가 앞뒤로 움직여요. We call these kinds of movement tides. 자, 우리는 부릅니다. 무엇을? These kinds of movement? 아,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타이드라고 불러요. 자, 타이드가 조수란 뜻이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왔다가 뒤로 빠졌다가 이러한 것을 우린 타이드라고 부릅니다. The tide goes out and comes in.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썰물이겠고요. comes in, 들어오는 것은 밀물이겠죠. So, the ocean is a very interesting place. 그래서 바다는 매우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 내용을 잘 확인했는지 true or false 문제로 함께 풀어볼게요. Let's start with number one. Oceans are the smallest bodies of water. 해양은요, 물의 가장 작은 그런 수역입니다. 자, 다시. 바다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작은 수역이에요. 아니죠. 우리 지구의 약 90%. 다시, 우리 지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약 90%는 바닷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false이고요. smallest가 아니라 largest로 바꿔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2번 가볼게요. Oceans look blue. 바다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true였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하늘의 색깔이 바다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푸르게 보인대요. Number 3. The bottom of the ocean is called the surface. 자, 바다의 가장 밑바닥, bottom을 뭐라고 부른다? surface라고 부릅니까? 자, surface가 뭐였죠? 그렇죠. 원래 뜻은 표면이란 뜻이었고, 여기서는 바다에서의 표면은 가장 위에 있는 그 해수면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바다의 bottom 부분은요, floor, 바닥이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일단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옳은 답은 surface를 floor로 바꿔야 합니다. Number 4. The waves of the ocean do not move. 바다에서의 파도들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움직이지 않았나요? 아니죠. 항상 움직이는 그런 타이드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용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speaking clear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top of를 볼게요.

0: The top of the ocean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top라는 이 단어에서의 끝 단어는, 끝 사운드는 p이고요. 뒤에 전치사 of에서 모음 o로 이어지네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굳이 the top of the ocean. The top of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p 사운드가 모음으로 넘겨서 top of. 그래서 the top of the ocean. 다시 the top of the ocean. The top of the ocean is called the surface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들 이 단어를 볼게요. 자, 이 단어에 생긴 대로 읽으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생긴 대로 그대로 읽는다면 surface 혹은 surface.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강세가 앞에 있어요. 영어에서는 모음 중에서 한 군데 강세가 있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나머지의 이 모음의 소리는 아주 약하게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생긴 것은 surface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어의 올바른 발음은 surface, surface. 그래서 이 F의 A 뒤에 나와 있는 F 뒤에 A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난다. 그래서 surface, surface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친구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천천히 전체 문자 함께 읽어 볼게요. The top of the ocean. The top of the ocean is called the surface. 다시, the top of the ocean is called the surface.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The top of the ocean is called the surface.
0: 네, 정말로 surface로 발음을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볼게요. 자, 얘들아, 이 사진 지금 합성인가요? 물에 둥둥 떠 있는데요. 심지어 신문을 들고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고 책을 읽고 있네요. 자, 사해에서 수영하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바로 The Dead Sea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Ocean is very salty. 바다는요, 뭐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굉장히 짭니다. 소금물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곳, 바로 우리말로는 사해라고 하는데요. The Dead Sea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게요. The Dead Sea refers to a dead lake.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몰랐어요. 자, 이 단어에서 The Dead Sea를 우리말로는 사해이고, 자, 한자로 보았을 때이 해가 바다 해자여서 나도 당연히 바다인 줄 알았어. 근데 실은 이 사해라는 곳이요, 레이크래요. 호수랍니다. 자, 그런데 이 호수에 whose salinity is too high for living things to live. 자,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 뭐해요? 맞아요. salinity라는 것이 매우 높아서 어떤 생명체도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사해, The Dead Sea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salinity란 뜻은요, 염분이란 뜻이에요. 소금의 정도라는 그런 뜻이어서, 자, The Dead Sea에 이러한 염분이 일반적인 바닷물의 9배 정도, 이 소금의 양이, 그 농도가 더 짙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곳에 가게 되면 둥둥 떠다닐 수 있대요. 자,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오랜만에 A, B, C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A번에 그러한 것은 that과 they 이둘 중에 뭘 쓸래를 묻고 있고요. B번 확인해 볼게요. 자, B번은 the ocean이라는 이 뒤에 moves를 쓸 건지 아니면 그냥 move를 쓸 건지. 그다음에 자, C번에서는 this와 these가 함께 묶였네요. 자, 본격적으로 출제 의도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자, 먼저 A번에 있는 문장을 함께 볼게요. Oceans are the largest bodies of water, blank cover the earth.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자리는 주어 자리죠. 자,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자리에 누가 봐도 동사,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다는 the largest bodies of water. 가장 큰 수역이래요.

뒤에 cover the earth. 자, 여기에서 cover라고 하면 무언가를 덮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는 가장 큰 수역이래요. 뭐가요? 바다가요. 왜요? 바다가 지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쓰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A번의 포인트들, 아이템들을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that을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 they를 쓸 건지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관계대명사와 일반적인 그냥 대명사 자, 둘 다 어떤 면에서 똑같지만 둘 다 앞에 가리키는 선행사 다시 말해 앞에 가리키는 뭔가 반복되는 명사를 꾸며야 한다는 다시 말해 수식을 한다라는 점은 똑같지만 관계대명사와 일반적 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접속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어에서는 주어 하나의 동사를 하나만 써야 되고 동사를 또 쓰고 싶을 때는 그 아이를 준동사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문장에 접속사 같은 장치를 써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접속사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관계사라는 아이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장에서 접속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 있어도 괜찮아? 그렇죠. 만약에 관계사가 있다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거꾸로 내가 동사를 두 개를 쓰고 싶을 때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애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반면에 대명사는요. 접속의 역할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명사처럼 기능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몇 개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Oceans are the largest라고 해서 비동사 하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Cover the earth. 지구를 덮습니다. 지구를 덮는다. 자, 동사가 몇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접속의 역할을 하는 아이를 써주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른다면 우리 정답은 that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꾸미는 아이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the largest bodies of water를 꾸며서 이것을 선행사로 해서 지구를 덮는 가장 큰 수역입니다. 뭐가요? 이런 바다들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moves를 쓸 건지 move를 쓸 건지 바로 수일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the waves of the ocean 주어가 a of b로 나올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앞에 이렇게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얘들아 wave의 뜻이 뭐였죠? wave? 그렇죠. 파도란 뜻이었죠. 참고로 wave는 영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s가 붙어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the waves, 파도들, 파도들. 자, 이거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때 동사를 쓸 때는 뭘 쓰셔야 되죠? 그렇죠. 3인칭 단수일 때만 s나 es를 붙이는데 앞에 지금 주어가 또 waves라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그대로 원래 형태로 이렇게 move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뭐였다? The waves of the ocean move back and forth라는 이런 문장이었었고 우리 친구들 이 동사 앞에 the ocean? the ocean? s가 안 붙었네. 이거 바다, 이거 단수구나. the ocean. 단수네. 그래서 moves를 골라야겠다 라고 가시면 안 돼요. 매우 특이하게 주어가 A of B로 나올 경우 어디다 일치시킨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A에다가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C번 확인해 볼게요. The waves of the ocean move. 바다의 파도들은요, 움직여요. We call this or these kinds of movement tides. 자, C번에서의 출제 의도는 바로 지시 형용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this something 혹은 these something 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 혹은 이러한 무언가 혹은 이러한 무언가들 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쓸 건지 아니면 단수형을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까? We call blank kinds of movement tides.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부릅니다. 자, 문맥상 어떠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다에서 있는 특징, 이 the waves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역시 복수 형태의 지시 형용사 these를 써주면 되죠. 왜요?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을 일부러 가지고 왔었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바다의 움직임 등을 우리는 타이드, 조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에 있는 the waves of the oce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 파도들이라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this로 고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답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두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에 차이가 날 때는 비교급 than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아요. 두 개의 대상을 주로 비교할 때는 이러한 than과 같은 I를 써서 표현할 수 있죠. 정답은 O였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voice quiz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대명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 대명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뭔가 오션, 타이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Will you help me? 나 도와줄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Sure, let's do it together. 그래, 같이 하자. 그러자 케빈이 Look at this, Christine. 이것 좀 봐, Christine. What's this? 이게 뭐야? All this stuff is from my childhood. 아, 이거 내 어릴 적 물건들이야. Photos, journals, 일기장도 있고 사진도 있고 크레파스. 그러자 크리스틴이 It's not crepasse, but crayons in English. 빠밤!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콩글리시가 나왔습니다. 크레파스, 크레파스는요, crayon이라고 합니다. 크레파스라고 안 합니다. crayon이라고 합니다. Get your crayon! 아시죠? Got it! It's cool to see all this old stuff. 와, 옛날 물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have an award. 오, 여기 상도 받았네. 개근상? What's that? Oh, it's an award for students with perfect attendance. 아, 이건 학교를 잘 출석하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주는 상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Wow, you got the award from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Wow, that's amazing. 와, 개근상을 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받았네. 대박이다. 그러자 케빈이 I was a very good student. 내가 좀... 좋은 학생이었어. 모범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only have three awards? 근데 상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Are there others? 다른 상이 있어? 그러자 케빈이 I believe so.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that's okay. 괜찮아. You did your best. Just by going to school. 넌 최선을 다했어. 학교 잘 나간 게 정말 잘한 거지. Good for you. 잘했어. 빠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You did your best. 넌 최선을 다했어. 자,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You did your best. 따라볼까요? You did your best. 꼭 외워주세요. You're right. I think I was amazing in school. 그래, 나 학교 정말 잘 다녔던 것 같아. 네, 여러분. 오늘의 Kevin Cartoons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1: 하이!
0: 하이!
1: 하이, 케빈!
0: 하이, 제이미!
1: 오케이! 오늘의 핵심 표현은 내가 가르쳐줄게요! Today's 핵심 표현 is You did your best! 넌 최선을 다했어! You did your best! 한번 따라해볼까요? You did your best.
0: Your best.
1: 넌 최선을 다했어. 한번 더, one more time.
0: Come on, 자, 유사 표현도 있다고요?
1: That is right. You gave it your all.
0: You gave it your all. 넌 최선을 다했어.
1: You gave it your all. 넌 최선을 다했어.
0: Very good.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1: You did your best.
0: 넌 최선을 다했어. 자, 상대방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을 때 토닥토닥, 자,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쓰담쓰담 해주면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You did your best. You did your best. 아시겠죠, 여러분?
1: Yeah, you did your best.
0: 좋습니다. 오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커튼 보러 가볼게.

0: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for로 시작하는 친구들, 특히나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살펴봤죠? 오늘도 for로 시작하는 친구들인데요. 오늘은 기간은 아니고 다른 의미의 for로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I want to get rid of my phone for good.
0: 나 내 휴대폰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어.
1: Why? What's going on? Would you give it to me for free?
0: 왜? 무슨 일인데? 그럼 그거 너 나한테 공짜로 줄래?
1: Well, I waste so much time because of it, and I'll get back to you on that.
0: 그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간 낭비를 많이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 줄게. 자, 요렇게 휴대폰이 나의 일상을 망치고 있어 라는 친구와 이때다 싶어서 나의 핸드폰 공짜로 맞지 이런 기회를 노리는 두 친구의 대화였습니다. 뭐 실제로 나중에 연락할게 이러고 친구가 휴대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를 일이죠. 자, 오늘은 for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 for free와 for good 살펴볼 건데요. for은 오늘은 뭐뭐를 위해 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for free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부터 살펴보죠. for free는 느낌이 딱 오죠. 공짜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free라는 거를 친구들이 자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유를 위해 이렇게 무슨 독립투사가 된 마냥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고요. 자, free는요. 자유라는 뜻이 뭐겠어요? 돈을 낼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짜로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됐죠? 그럼 너 그거 나한테 공짜로 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For free 자체가 공짜로, 무료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된 문구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뭐랄까 우리 호텔 같은데 아니면은 뭐 어디가 있을까 공항 이런 데에도

0: 지금 붙어 있는 문구예요. You can use this smartphone charger for fre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이 스마트폰 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예요. 뭐 백화점 같은 데도 붙어 있는 거본적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for free가 공짜로라는 의미라는 게 중요합니다. free가 자유! 이게 아니라, 아, 뭔가를 내가 돈을 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공짜로라는 의미구나.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죠.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For good,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요걸 처음에 보면 친구들이 이제 대혼란. 선생님, for good, 영원히.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래요. 관계가 있어요. good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거죠. for 뭐뭐를 위해라는 의미로 오늘 생각하자고 했어요. 자, 좋은 것을 위해 영원히 뭔가를 희생한다라는 sacrific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 표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아까 썼죠. 나는 내 휴대폰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다는데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for good, 좋은 걸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좋은 뜻을 위해서. 라는 게 일단은 직역이에요. 자, 근데 이 좋은 걸 위해서는, 라면 내가 좋은 걸 평생 이어가고 싶으니까 영원이라는 의미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휴대폰 쓰고 싶지? 근데 좋은 걸 위해서 내가 내 평생 동안 희생하겠다. 영원히 안 하겠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요런 식으로도 문장이 나오곤 하는데요. They decided to give up eating meat for good. 요 문장, 교과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They decided. 그들은 결심했다. To give up eating meat 하면 고기 먹는 걸 포기하는 결정이에요. For good. 그냥 직역을 한다면 좋은 걸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평생. 그러니까 아, 영원이라는 의미까지 발전했구나. 그래서 정리라면 그들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기로, 고기 먹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So for good 같은 경우는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걸 위해서 영원히 평생 동안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맥락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for good, 영원히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For free, 공짜로라는 뜻이고요. For good,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 한번 퀴즈 네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양말 한 켤레를 공짜로 드립니다. 자, 우리 옷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조금 있는 문장이다, 그죠? 공짜로. free. 자,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요런 느낌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공짜로 얻는 걸 즐긴다. 그쵸? 공짜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for free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나는 그가 영원히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건 그의 건강에 정말 안 좋다. 자, 영원히 좋은 거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느낌. 그쵸? for good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for good 문장만 같이 읽어보죠. I want him to stop smoking for good. I want him to stop smoking for good.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팀은 그가 리사와 영원히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아마 이 경우에는 팀과 리사가 맨날 싸우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커플이었겠죠? 자, 영원히? 그쵸. For good. 뭔가 서로를 위해서 평생, 아, 우린 안볼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었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해석은 영원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퀴즈 네 문제 마치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want to get rid of my phone for good. Why? What's going on? Would you give it to me for free? Well, I waste so much time because of it, and I'll get back to you on that.
0: 자, 오늘 이렇게 해서 for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추가로 더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for를 기간, 동안과 관련된 표현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뭐뭐를 위한과 관련된 것이었죠. For free, 공짜로 라는 뜻이었고요. For good, 영원히 라는 뜻이었습니다. 둘 다 자주 쓰이니까요. 꼭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Push. P-U-S-H. Push. Push. Pull. P-U-L-L. Pull. Pull. Jump. J-U-M-P. Jump. Jump.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exercise, 운동 2편이에요. 친구들, 우리 exercise 좋아하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ush, 밀다예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운동할 때 힘껏 push를 하죠. 밀다. 그 다음은 pull, 당기다예요. 아까 배운 push랑 반대말인데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을 때 우리는 힘껏 pull 해요. 당기다, pull. 그 다음은 두 발로 바닥을 차며 뛰다, jump. 예요. 보세요. 이렇게 신이 나면 우리는 높이 뛰어요.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한번 점프 해볼까요? 잘했어요. 그럼 이 단어를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게요. 밀다. Push.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Push. Good job. 당기다. Pull. 뒤에 을 소리 잊지 마세요. One more time. Pull. Good job. 두 발로 바닥을 차며 뛰다. Jump. Let's say it again. Jump.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Push. Push. Pull. Pull. Jump. Jump.
0: 이제 같이 예문으로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예문은요. Why are you pushing me? 너는 왜 나를 밀고 있니?

0: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때 실수로 이렇게 밀수 있잖아요. 이때 이 문장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연습해볼까요? Why are you pushing me? Excellent. Okay, let's move on. I pulled the door hard. 나는 문을 세게 당겼어. 친구들, 우리가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이렇게 pull 또는 push를 해요. 그리고 아까 배운 당기다는 pull이었는데 뒤에 ed, pulled가 나와요. 그러면 과거형이란 뜻이죠.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같이 따라해볼까요? I pulled the door hard. Very good, everyone. Okay, our next sentence. The frog jumped into the pond. 개구리는 연못 안으로 뛰었어. 아까 말했듯이 뒤에 jump 뒤에 ed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뛰다가 아니라 뛰었다, 뛰었어란 뜻이죠. Okay, now everyone,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frog jumped into the pond. 발음이 너무 좋네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볼게요.
1: Ready. R-E-A-D-Y. Ready. Ready. Turn. T-U-R-N. Turn. Turn. Move. M-O-V-E. Move. Move.
0: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다음은 ready, 준비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달리기 시합해본 적 있나요? 그냥 뛸수 없고 you have to be ready,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된, ready. 그 다음은 turn, 돌다 또는 돌리다예요. 친구들, 훌라후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돌려야 되는데 아주 재밌어요. 돌리다 또는 돌다, turn.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움직이다, move예요. 친구들, 우리가 exercise 할 때, you must move your body. 온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돼요. 움직이다, move. 잘했어요. 그럼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준비된, ready. Ready. Very good. 돌다, 돌리다, turn. 자, 여기 R가 있으니까 R를 세게 해보세요. Turn. 발음이 너무 좋아요. 움직이다, move. Move. Excellent.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Ready, ready. Turn, turn. Move, move.
0: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 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예문. Are you ready to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됐어? 자, 아까 준비가 된 ready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준비됐니? Are you ready? 자, 보통 우리 엄마가 우리를 깨울 때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죠.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까요? Are you ready to go to school? Good job. Okay, next. You have to turn the tap. 너는 수도꼭지를 돌려야 해. 보통 우리가 wash our hands. 손을 씻을 때 이렇게 turn the tap 하죠. Now it's your turn.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따라 해볼까요? You have to turn the tap. Excellent.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for today. Don't move when you take a photo. 사진 찍을 때 움직이지 마. 친구들, 우리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때 freeze 하고 멈춰야 돼요. 자, don't move 할 때 don't는 뭐뭐를 하지 마란 뜻이에요. 즉, 움직이지 마. Don't move. Okay, now.

0: let's say it again. 우리 같이 말해봐요. Don't move when you take a photo.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봐요.
1: Push, push. Pull, pull. Jump, jump. Ready, ready. Turn, turn. Move, move.
0: 다들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매일매일 단어 연습을 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벌써 40강인데요. 오늘 40강에서도 정말 중요한 중1 필수 영단어들 공부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요즘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이럴 땐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친구나 가족,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들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은 걱정 및 조언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울 단어들의 힌트를 좀 얻어볼 텐데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나 봐요. 자, 이렇게 걱정이 있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어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니까 고민이 해결되었나 봐요. 이 조언으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걱정이나 조언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아는 worry. worry. 걱정하다입니다. 여러분, don't worry.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don't worry 하면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worry 스펠링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좋으니까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한번 써봐요. worry. W-O-R-R-Y.

are why? 읽을 때는요, worry, 강세를 앞에 두는 거예요. worry, 걱정하다. 참고로 여러분, 이 동사 형태가 worry인 거고요. worry의 형용사 형태도 정말 자주 나와요. 형용사 형태는 worried, worried, 걱정하는 이니까 같이 기억해 둡시다. 그럼 worry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Don't worry, you're doing great. Don't worry, 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You're doing great. 위로해주고 있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orries about everything. 자, worry about 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worries about everything 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He worries about everything. 그는 모든 걸 뭐해요? 걱정한다가 되겠습니다. worry, 걱정하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 형용사 형태도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advice, 조언이나 충고라는 표현입니다. 조언, 충고는 어떻게 발음해요? advice. 얘를 발음해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볼까요? advice. 이렇게 D와 V가 붙어 있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강세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뒤에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고, 앞은 약하게 하면, advice, advice.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advice는 조언이나 충고예요. 조금 더 쉬운 단어로는 팁이 있습니다. 팁. 팁 하면 조언이나 팁이라는 뜻이 되겠죠? 둘이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advice. 같이 한번 써볼까요? A, D, V, I, C, E 하면 advice, 조언이나 충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 걱정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조언이나 충고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advice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I'm worried about my homework. 나는 숙제 때문에 너무 걱정돼라고 했고요. Can you give me advice? 라고 했네요. 나에게 advice를 줄수 있니?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니?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You should follow my advice. Follow my advice 무슨 뜻일까요? 나의 조언을 follow, 따르다예요. You should follow my advice니까 너는 나의 조언을 따라야 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ollow my advice.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고요. advice까지 살펴보았고, 이어서 helpful. helpful. 도움이 되는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help라는 단어가 도움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ful은 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많다, 즉 도움이 되는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얘를 발음을 해보면 helpful, p랑 f가 붙어 있다 보니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럴 땐 강세를 다르게 helpful 앞에 강세를 강하게 두고 뒤엔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helpful, helpful 이런 발음이 되겠죠. 자, 발음하면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helpful, H, E, L, P, F, U, L. 읽어볼게요. helpful. 도움이 되는이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Thank you for your helpful advice.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Thank you for 이라고 하면 뭐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Thank you for.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감사하냐면, for your helpful advice. 도움이 되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book is helpful for studying English. This book is helpful for studying English. 이 책은 helpful 하대요. 뭐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데.
즉, 이 책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helpful 하면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 함께 알아두면 좋은 걱정과 조언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trouble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트러블을 유발하다 할 때 그 trouble은 문제라는 표현이고요. 또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할 때 그 잘못이라는 뜻으로 우리 fault도 많이 씁니다. fault. 읽어볼게요. fault.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이 스트레스는 영어로도 stress.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 support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support 하면 지지라는 명사도 되고요. 지지하다, 뭐 응원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support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suggest 하면 제안하다 라는 표현인데 쌤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을 복습해 볼게요. 우리 걱정이 있어요. 걱정하다. worry. 그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영어 단어는 advice. 조언이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helpful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or me or me or you. It's rock, paper, scissors.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2: Today's song. Rock, paper, scissors.
1: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는 거 좋아하죠? 네, 오늘 노래를 부르며 가위바위보 놀이도 해보는 거예요. 노래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rock, paper, scissors.
1: Rock, Paper, Scissors.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일어날 시간이죠?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는 이 시간, 아침을 영어로 morning이라고 한답니다. Morning, morning. 아침, morning.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에어컨을 켜면 차가운 바람, 냉기가 나오죠. 냉기, 쌀쌀함을 이렇게 말해요. chill, chill. 냉기, 쌀쌀함. chill. Great. 다음 단어는요. 선풍기에서 강력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을 부르는 영어 표현은 wind입니다. wind, wind. 바람, wind. Nice.

0: 좋아요. 다음 단어.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오리를 닮은 듯한데 바로 거위입니다. 거위는 goose라고 불러요. goose, goose, 거위, goose. Great! 다음 단어는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있어요. 눈물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tears라고 합니다. tears, tears, 눈물, tears. That's grea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Morning
0: 아침
1: Chill
0: 냉기, 쌀쌀함
1: Wind
0: 바람
1: Goose
0: 거위
1: Tears
0: 눈물
1: Teacher
0: 선생님
1: Go away
0: 떠나다
1: Write
0: 편지를 쓰다
1: To
0: 너무
1: Late
0: 늦은 자, 지금은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신 있게 따라해 보세요. Morning이 다가오면 morning, morning. 냉기 쌀쌀함은 chill, chill. 바람이 휙휙 불면 wind, wind. 뒤뚱뒤뚱 거위는 goose, goose. 또르르르 눈물은 tears, tears. Marvelous!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에 도전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침에 쌀쌀한 바람이 불 때 모든 거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When the morning chills hit the wind, every goose gets tears in her eyes. Very good. 잘했어요. 다음 문장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난 선생님께 편지를 쓸 거예요. I'll write him before it's too late. I'll write him before it's too late. Excellent.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이건 가위바위보.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It's rock, paper, scissors. It's rock, paper, scissors. Grea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가볼까요? Rock, paper, scissors. Let's sing together.

0: too late. You or me or me or you, it's rock, paper, scissors.
1: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던 친구. 오랜만에 만나 노래방을 갔는데, 와, 여전히 노래 실력 엄청나네요.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는 영어로 You still sing well? You're still good at singing?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Christine!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2: Aw, thanks. Hey,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1: I know.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2: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I'm so curious. They have lots of food, right?
1: You're always thinking about food. Are you ready to go?
2: Go, go, g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동전 노래방에서 막 나왔습니다. 정말로 크리스틴이 천상의 목소리인가 봐요. 나오면서 케빈이 연신, 야, 너 여전히 노래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흥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또 뭔가 재미난 곳에 가서 재미난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케빈은 어떤 장소를 떠올렸을까요? 오늘도 카툰으로 생생한 영화의 묘미 한 장면씩 느껴볼게요. 동전 노래방에서 막 나오는 두 사람, 케빈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크리스틴,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바로 오늘의 한 문장 나왔네요.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는 영어로 맞아요.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입니다. 문장을 살펴보면요. You, 너는 are,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Still, 여전히, a, 하나의, 근데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Fantastic, 환상적인 singer, 가수. 모아보면요,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너는 여전히 환상적인 가수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 라고 하면 동작에다가 well 붙이고 싶잖아요. 또는 be good at 사용해가지고 뭐뭐에 능숙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가수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명사를 써서 잘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만듭니다. 요 팁도 알아두시고요. 이 문장 뜻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자,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Very good.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한다 라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아직 흥이 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어디 다른데 또 가자. 재미난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재미난 곳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케빈이 PC room을 떠올렸네요.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하고 물어봅니다. PC방에 가는 거 어때? 너 게임 좋아해? 자, 여기서 케빈이 사용한 표현이요. How about입니다. How about은 뭐뭐는 어때? 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동작 그리고 ing 붙여주면 이 동작의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동작 ing.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How about walking there? How about walking there. 거기까지 걸어서 차 타고 전철 타고 자전거 이런 거 말고 걸어서 가는 건 어때? 라는 뜻이 되죠. How about walking there? 이런 문장도 있어요. How about having some coffee after lunch? 점심 먹고 나서 How about having some coffee? 커피 마시는 거 어때?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이라고 하네요. 크리스틴도 PC방 가보고 싶나 봐요. 나는 진짜로 가보고 싶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totally입니다. total 들어보셨죠? totally는 완전히 또는 전적으로인데요. 문장에서 썼을 때 진짜로 라고 강조하는 뜻도 됩니다. I'm totally fine. 그냥 I'm fine만 해도 되지만 I'm totally fine 이라고 하면 나 진짜 괜찮아 라고 강조하는 말이 되고요. They're totally different. 걔네 다르지. 근데 완전 다르지. 같은 점이 하나도 없지 라고 말하려면 They're totally different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크리스틴이 PC방에 가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림 보면 맞아요. PC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팔기도 하잖아요. 음식 때문에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역시나 먹방 여신 크리스틴답습니다. 자, 그럼 PC방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go? 너 갈 준비 됐어? 하고 이제 발걸음을 재촉을 하는데요. Be ready to 하고 동작이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Ready가 준비된 이잖아요. 그래서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이라고 하면 즐길 준비 됐나요? 콘서트나 파티 같은 데 가면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음식점에 갔을 때 Are you ready to order? 준비할 준비가 되셨나요? 주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하면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웨이터분이 물어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Be ready to 하고 동작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문장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비슷한 표현들 알아볼게요. 노래를 잘한다 라고 할 때요. 할 수 있다라는 can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Wow, you can sing. 이때 주의할 점은 can 부분을 강조

해서 발음해야 잘한다라는 뜻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Wow, you can sing. 자, 그럼 상황 속에서 얘기해 볼게요. 늘 노래를 잘한다고 자랑하던 친구. 진짜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와, 실력이 엄청난데요. 야, 너 진짜로 노래 잘하는구나. 어떡해요? You can sing. Wow, you can

실력을 보여줘. 어떻게? Show them what you've got. Show them what you've got. Great. Well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동작에 er 붙여서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했다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친구랑 같이 수업 준비물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Do you have a mobile phone? 너 휴대폰이 있니? 친구는 휴대폰이 있을까 없을까? 대답은 아니, 없어. 클릭.
1: Do you have a mobile phone?
2: No, I don't.
1: How can I contact you?
2: I'll give you my mom's number.
0: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오늘은요, 이렇게 세 개의 단어 채워볼 거예요. 갖고 있다, 어떻게 물어보는 말, 그리고 주다, 동작에 관한 말.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요 네모칸에 쏙쏙 들어갈지 생각하면서 한 문장씩 볼게요. 남자아이가 물어보죠. Do you 갖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거 사실 친구들 이미 많이 보고 들었어요. 갖고 있다. 그렇지, have, have예요. have는 실제로 물건 같은 거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가족을 갖고 있다, 가족이 있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또 뭔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하게 have의 뜻은 쓸 수 있고, 여기서는 물건이 나왔으니까 그 물건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Do you have라고 물어봤으니까 너 갖고 있니? 무엇을요? A mobile phone? mobile 봐주세요. 우리말로 쓸 때는 모바일이라고 쓴 거 봤을 거예요. 모바일. 맞아요. 그 모바일이라는 말이 바로 mobile. mob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mob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mobile이라는 거는 뭔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phone은 전화기잖아요. 그러니까 mobile phone 또는 mobile phone은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전화기, 휴대전화. 요즘에는 휴대폰 이렇게 그냥 친구들 얘기하죠. 여기서 친구들이 잘 봐줄 부분은 phone에서 ph의 소리는 f처럼 소리 난다는 거예요. 폰 아니고 phone, phone, mobile phone 이렇게 발음해요. 너 휴대폰 있니? 왜냐면 그래야 번호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자의 대답이 뭐예요? No, I don't. 있다는 말, 없다는 말? 없다는 말. 이 no, I don't, don't 있잖아요. Do you? 하고 물어봤는데 답이 no이기 때문에 no, I do not을 줄여서 don't를 한 거예요. 아니, 나 휴대폰 없는데. 그랬더니 남자애가 어떻게 can I contact you? 물어봤어요. 어떻게가 뭐예요? 어떻게는 how죠. 어떻게, 얼마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how로 문장 시작한다. How can I?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다음에 동작 나오죠. Contact you. Contact라는 건 이렇게 뭔가 만나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 왜냐면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전화기가 없으면, 휴대폰이 없으면 번호가 없는데 How can I contact you? 그럼 나 어떻게 연락해? 그랬더니 I'll 주다예요. 주다는 그렇지, give, give예요. I'll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게, my mom's number. My mom, 우리 엄마의 number. number은 번호, 무슨 번호?

0: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내가 줄게 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전화로 대신 전화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완성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 mobile phone? 에서 어디 강조할까? 그렇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 항상 강조하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 중요해요. 문장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항상 강조. 그러면 갖고 있다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Mobile phone 같이 강조할게요. Do you have a mobile phone? Awesome. 잘했어요. 대답도 말해볼게요. No, I don't. 어디 강조? 그렇지. No, 아니야. Don't는 do, not이니까 요거 둘다 강조해요. 아니라는 말은 무조건 강조. No, I don't. 좋아요. 그랬더니, How can I contact you? 이건 어디 강조? 그렇지. 어떻게? 방법 물어보는 말. 그리고 동작. 연락하다. Contact. How can I contact you? 친구들도 How Can I contact you? 좋아요. 마지막 문장도 해볼게요. I'll give you my mom's number. 어디 강조해요? 줄게. 뭘 줘요? 엄마 번호. 이렇게 강조해요. I'll give you my mom's number. 아무리 긴 문장도 강조할 부분 강조해주면 말하기 쉬워진다.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친구, 새로운 대화 주제예요. 친구 눌러서 씬 1,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맞춰 따라 말해보기.
1: Do you have a mobile phone?
0: Do you have a mobile phone?
2: No, I don't.
0: No, I don't.
1: How can I contact you?
0: How can I contact you?
2: I'll give you my mom's number.
0: I'll give you my mom's number. 좋아요. 이렇게 강조할 부분만 강조했더니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다. Awesome. 자, 이제는요, 우리 talk more 해볼 시간이죠. 오늘 도전할 문장은 do you have 에요. 사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문장이니까 우리 친구들 더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do you have는 너 갖고 있니? 라는 거죠. 뒤에 물건이나 뭐 가족이나 넣을 수 있겠어요. do you have a mobile phone이 오늘 문장이었죠. 너 휴대폰 갖고 있니? 근데 우리 실제 말할 때는 너 휴대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갖고 부분은 괄호 해봤어요. 자, do you have 기억하면서 도전. 너펜 있니?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ve? 그렇지. 펜 있니? 할 때는 a pen. Do you have a pen?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Do you have a pen? 이건 어때요? 너 자전거 있니? 너 자전거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전거? A bike 넣어주세요. Do you have a bike? Do you have a bike? 좋아요. bike 대신에 bicycle도 쓸수 있겠고. 자, 마지막 문장은 너돈 있니? 뭐 먹고 싶은데 지금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어. 돈은 money, money예요. Do you have money? Do you have money? 너돈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Well done. 오늘도 돈 많이 되는 유용한 일상 대화였죠. 우리 처음에 클릭했던 아니 없어 말고요. 다른 대답도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Oh,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 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지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 배웠죠? 요 표현들을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s in, on, under, and next to.
0: It's warm-up time!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I think it's a living room area. 바깥도 좀 보이고요, 그쵸? 창문 너머로 보니까 there's a car. What's inside the car? Bags, right? Shopping bags. So the shopping bags are in the car. 기억나죠? In the car. Well, here's a plant. 여기 식물도 있네요, 그쵸? Where's the plant? 우리 식물은 어디 옆에 있나요? 소파 옆에 있네요, 그쵸? So it's next to the sofa. Then what's on the sofa? 소파 위에는 개가 있고요. What about under the table? There's a trash can. 아, 우리 친구들 on, in 뭐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날 거라 믿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ere things are using the prepositions in, on, under, and next to.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해 볼 텐데요. 일단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I can say where things are using the prepositions in, on, under, and next to. 자,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라는 요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의 위치를 내가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Preposition. 이건 사실 나중에 문법이라는 걸 배울 때 나오기는 하는데 요런 단어들을 묶어서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Alright, then let's start review. 복습 시작해 볼게요. Where's my hat? 내 모자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Where's 뭐뭐가? 뭐뭐 어디에 있어요? 내 뭐뭐 자리에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물건이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다고 했죠. Where's Paul? Paul 어디 있어? Paul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고요. 당신 가방 어디 있어요? Where's your bag? Where's your ba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 개는 어디 있어요? Where's my dog? Where's my do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It's on the chair. 자, on이 나왔습니다. 일단 on은 어떤 표면이나 가구 위에 있다 라고 할 때 on을 쓰고요. 세로로 된 표면도 on을 써요. 우리는 막 벽 위에 조금 이상하죠. 근데 벽에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나 구역에 있다 라고 할 때도 on을 쓰죠. 그래서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동수단 혹은 해변, 거리, 이렇게 장소, 구역 요럴 때 on을 쓰죠. 그리고 전자기기나 어떤 화면에 라고 할 때도 on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디 어디 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디 어디 에 라고 할 때도 요 경우에는 on을 쓴다 라고 잘 외워두면 되겠네요. 그쵸? It's on 뭐뭐로 연습해 봤었죠? 내 책상 위에 있어. It's on my desk. It's on my desk. 버스에 있어. It's on the bus. It's on the bus. 벽에 있어. It's on the wall. It's on the wall.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It's not on the chair. Not이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반대 의미가 됐죠. Then look on the table. 그러면 테이블 위에를 봐. 식탁 위에를 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look on 뭐뭐.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침대 위에 봐봐. Look on my bed. 해변에 봐봐. Look on the beach. 텔레비전에 봐봐. Look on television. 네, 요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 뭐뭐. 요걸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Where are the cookies? 쿠키들 어디 있어? 자, where is가 where are로 바뀌었네요. 그쵸? Where are 뒤에는 복수의 단어가 온다고 했어요. Where are the children?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가방들은 어디 있어요? Where are the bag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 신발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my shoes? 근데 요건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는 신발, 마치 단수 같은데, 왼쪽,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라서 shoes가 복수 취급된다고 했어요. Where are my shoes? 라고 해야 돼요. They are in the jar. 자, in이 나왔네요. 그쵸? They는 여기서 cookies를 뜻하는 거고요. In the jar. jar는 이렇게 유리병 용기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they are를 줄여서 there 라고 한 거고요. in은, in 다음에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와서 거기에 라고 할때 쓰는 거고, 또 도시나 국가, 뭐 서울에, 한국에, 이럴 때 쓴다고 했죠? 액체나 음식, 옷, 그리고 용기 안에 있다라고 할때 in을 쓰고, 또 그룹이나 팀 안에 있다라고 할때또 in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on은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위에라면 in은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they're in 어디 어디 연습해 볼까요? 그들은 차 안에 있어. They're in the car. 그들은 한국에 있어. They're in Korea. 그것들은 그의 주머니 안에 있어. They're in his pocket. Pocket이 주머니였죠. Where's the jar? 그럼 쿠키가 있는 그 jar는 어디에 있는데? 여기선 또 단수로 써줬죠. jar 하나니까. It's in the cupboard. 자, cupboard가 바로 그릇이나 컵들을 넣는 찬장을 뜻한다고 했죠? 근데 발음은 cupboard, P 발음 안 해요. 여기서도 in이 또 나왔네요. 그쵸? Oh, wait! 아, cupboard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It's in my bag. 내 가방 안에 있네.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었나 봐요. 자, I can't find my phone. 이제 전화기를 찾는 상황이죠? 전화기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I can't find 뭐뭐는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라는 뜻이었어요. 네, 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I can't find my sister.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된다 그랬어요. I can't find my sister. I can't find your teddy bear. 너의 테디베어를 내가 못 찾겠어. 이렇게 못 찾을 때 쓰면 돼요. Is it under the sofa? 자, under 나왔네요. 그쵸? 이 under는 어디 어디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가구나 물건 아래라고 할때 under를 쓸수 있고요. 건물이나 구조물 아래, under the building, 뭐 under the bridge 있었고요. 천이나 덮개 아래, under the rug, under the blanket. 그리고 자연적인 대상. 하늘, 구름 아래, 뭐 나무 아래 이럴 때쓸수 있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sofa? 소파 아래에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자, 요것도 응용해 볼수 있죠. Is it under 뭐뭐? Is it under the table? 식탁 아래에 있어? Is it under the building? 건물 아래에 있어? Is it under the blanket? 이불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요. I don't think so. 아닌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었죠. Maybe it's under the cushion 이라고 했어요. 자, cushion 아래에도 under the cushion이었죠. 있었나 봐요. Found it 이라고 했어요. 자,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찾더라도 이미 찾은 후니까 found it 이렇게 과거 형태로 써준다고 했고요. Which seat should I buy? 어떤 좌석을 살까요? 라는 질문 기억나죠? Which 뭐뭐 should I buy?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Which book should I buy? 어떤 책을 내가 살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ich shoes should I buy? 어떤 신발을 제가 살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Which color should I buy? 어떤 색깔을 사야 할까요?

0: 할까요? 요것도 연습해 봤었네요. Next to the windows. 자, 여기에서 it's가 생략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It's next to the windows라고 해야 full sentence, 정확한 문장이지만 it's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Next to the windows라고 하면 창가 옆에요. 뭐 창가예요. 창문 옆에 이런 뜻인데 next to가 바로 어디 어디 옆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람, 동물, 물건, 장소 할 것 없이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 때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next to 뭐뭐 연습해 봤었죠? 당신 옆에 next to you 라고 하면 돼요. next to you. next to the lion. 사자 옆에 라는 뜻인데 그 사자 옆이니까 the lion이라고 해야 된다고 됐고요. next to the tall building. 고층 건물 옆에 라는 말이었어요. next to the tall building. They're sold out. 자, 그것들은 다 sold out. 다 판매가 완료됐대요. 품절이 됐대요. Be sold out이 바로 품절되다, 뭐 판매가 완료되다 이런 뜻이죠. 그쵸?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자, 여기서 emergency exit가 바로 비상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상구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었죠. How about next to 뭐뭐는 어디 어디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에요.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Kaylin? Kaylin 옆엔 어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How about next to the boy? 그 남자의 옆엔 어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Sure. 물론이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다 해봤잖아요. 이제 복습했던 in, on, under, next to 응용해서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쇼핑백들을 그냥 뭐 shopping bags라고 하거든요. Where are the shopping bag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나요? 차 안에 있네요. 그렇죠? 이럴 때는 they're in the car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식물은요? Where's the plant? 식물은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소파 옆에 있네요. 그걸 영어로 하면 It's next to the sofa. The sofa. 더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쵸? 소파 옆에 있어요. Then where's the dog? 우리 개는 어디에 있어요? 차 안에 있나요? 아니죠. 바로 소파 위에 있죠. 위에라고 할 때는 on을 쓴다고 했어요. He's on the sofa.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통, trash can. Where is the trash can? 커피 테이블 아래에 있네요. Under 쓰면 되겠죠? It's under the coffee table. 너무너무 잘했어요.
1: Where is the dog? Where is the trash can? Where is the plant?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s in, on, under and next to.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를 다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check 할 수 있겠죠? 자, 이 표현들 여러분들도 다양한 문장으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오, 신난다, 그치?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오자.
1: Week 30. Great Inventions. Friday. The Great Inventions. I can talk about great inventions in the world.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는 쌤이랑 뭐 하는 날이지? 그치, 글쓰기 하는 날이죠?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 기억하나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모여서 모아서 멋진 글쓰기 하나 완성해 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글쓰기 topic, today's topic. 오늘의 topic은요, the great inventions. One more time, the great inventions. 자, great 하면 아주 좋은, 아주 멋진이란 뜻이죠. 자, inventions 하면은 바로 발명품입니다. 근데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돼서 발명품들이라고 해석을 해줄게요. 자, 아주 멋진 위대한 발명품들, The Great Inventions를 주제로 선생님이랑 한번 글쓰기를 완성시켜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문장들을 써나가보자. 준비됐죠?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발명품들, inventions들이 다 보입니다. 그쵸? Today we have four inventions that changed the world. 자, 전 세계를 바꾼 네 개의 발명품들이 이렇게 한 그림에 보입니다. 그쵸? 자, 하나씩 살펴보자. Alrighty. 자,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전구가 보이죠? 전구가 영어로 뭐였지, 선생님? 안 알려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보세요. 바로 light bulb이었죠? Light bulb, light bulb. 자, light bulb은 우리가 왜 사용해요? 낮에 대낮에 밝을 때 사용하나요? 아니죠. 어두울 때 사용하죠. 그래서 전구는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줘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볼게. 자, 첫 번째 빈칸에 일단 전구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전구가 영어로 light bulb이었지요. light bulb. 네, 전구들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light bulbs라고 해볼게요.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다음 단어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뭐예요? D-A-R-K. dark였죠. 그래서 dark를 넣어보겠습니다.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전구는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light bulbs와 dark 꼭 기억하세요. Alrighty.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뭐가 보이나요? 또 다음에 위대한 발명품이죠. 자, telephone 나왔습니다. 자, telephone. 바로 전화기, 수화기죠. 자, 수화기가 우리가 왜 필요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수화기가 필요하나요? 텔레폰 필요하나요? No, no, no. 사람이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텔레폰이 필요하지요. 자, 멀리 떨어진 단어도 기억해야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전화기가 들어갈게요. 전화기, 수화기, 영어로 telephone 들어갈게요. 자, telephones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만들어주자. 전화기들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멀리 떨어진 단어가 영어로 far away죠. 기억했어,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자, 전화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비행기 사진이 보이네요. 비행기 그림이 보이죠? 비행기는 영어로 알 것 같아. 그치? airplane죠. airplane. 자,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0: 자, 날다가 영어로 뭘까요?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알것 같은데요.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빈칸만 해줘 볼게요. 자, 비행기 영어로 airplane죠. 자, airplane인데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airplanes라고 할게요. 자, airplanes help us in the sky. 자, 날다가 영어로 fly죠.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비행기는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줘요지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비행기, airplanes죠. 자, airplanes fly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어우, 냉장고 그림이 보이네요. 냉장고 단어가 조금 어려웠다. 그치? 어우, 뭐였지? 그치. refrigerator였지요. 자, refrigerator가 왜 필요해요? 음식을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우리가 refrigerator 필요하죠? 자, refrigerators 단어 넣어줘 볼게요. refrigerators. keep our food 신선한. 영어로 우리가 왠지 알아요. 근데 fresh가 아니라 뭐야? fresh죠. fresh, fresh, fresh. 자, 그래서 냉장고는 음식이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해줘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되겠습니다. 좋아요. keep가 바로 보관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가 refrigerators 안에 음식을 보관하잖아요. Right?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까지 기억할게요. Alright,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보자. Okay? The great inventions. 자, 여기서 great는 위대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위대한 발명품들. The great inventions, okay? 자,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전구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볼수 있도록 도와줘요.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전화기는 우리가 먼 곳에서도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자, 비행기는 우리가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줘요.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냉장고는 우리의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일주일 동안 배웠던 발명품들 쫙 정리가 됐죠? 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보세요.
1: The Great Inventions.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io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It's interesting to learn how things are invented. 물건들의 발명 유래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pencil. 먼저 연필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pencil. 네, 연필입니다. 연필은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화가였던 니콜라스 자크 콩테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The modern pencil was invented by a scientist and artist, Nicolas Jacques Comte. 그림을 그릴 때 숯덩이가 자꾸 부서지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도자기 접시에서

0: 착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크 콩테가 흑연과 흙을 반죽하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연필심을 나무에 끼운 것이 연필의 시초입니다. Pencil cores are made of graphite powder mixed with clay. This is how a pencil was invented.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ere is my pencil?
1: It's on the desk.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n eraser. 네,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영국의 에드워드 네런이 우연히 고무 조각으로 연필을 문지르자 글씨가 지워지는 곳을 발견하고 최초의 지우개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해요. This is how an eraser was invented. Where is my eraser?
1: It's under the chair.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instant ramen. 즉석 라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즉석 라면은 끓는 물을 부어 잠시 두었다가 먹으면 되는데요. Dried instant noodles are designed to be cooked in boiling water before eating. 즉석 라면은 일본의 안도 모모후카가 전쟁 직후 식량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합니다. This is how instant ramen was invented. Where is the instant noodle?
1: It's in the bag.
0: Let's look at one more invention. 발명품 하나만 더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safety pin. 네,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은 뾰족한 바늘 끝을 걸쇠에 걸 수 있어 안전하게 옷감을 고정할 수 있죠. 참 편리한데요. 안전핀은 미국의 월터 헌트가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 보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Hunt's safety pin was made from one piece of wire. This is how a safety pin was invented. Where is my pin?
1: It's on the table.
0: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흥미로운 발명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how some everyday supplies were invented. 발명은 정말 멋진 창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great inventions in the world. 나는 세계의 세상의 멋진 위대한 발명품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요. 우리는 월요일 날 볼게요. Bye bye, butterfly!
3: ...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5: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3: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Friday. Presentation on animals. I can compare things in many ways.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의 토픽은 바로 Presentation on animals. 동물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두 사람이나 사물이 비슷한 정도인지부터 비교급, 최상급까지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오늘은 동물들을 비교하는 그런 발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림을 볼게요. Amazing animals. 네, 정말 놀라운 동물들이라는 그런 발표를 할 건데 우리 giraffe도 보이고요. peacock도 보이고, cheetah, 그 다음에 dog, fish,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비교를 할지 우리 한번 글쓰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발표를 우리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시작하죠. Hello, everyone! 따라해 보세요.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네, 자, 오늘은 놀라운 동물들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따라해보세요.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네, 발표는 이렇게 안녕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발표할 때 꿀팁이에요. 자, 다음엔 이제 기린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이에요. 라고 첫 번째 그림을 가리키면서 먼저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giraffe is 땡땡 animal in the world. 자, 가장 키가 큰 동물이에요. 가장 키가 큰. 자, 그러면 최상급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키가 큰은 tall. 근데 가장 키가 큰은 the tallest 였죠? 자, 따라해 보세요.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Very good. 자, 기린의 목은 사람 두 명의 키를 합친 것만큼 길어요. 네, 사람 두 명만큼 키가 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 neck is 땡땡 two people. 우리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정도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짝꿍이 있다 그랬어요. 짝꿍. as 땡땡 as라는 이 짝꿍이 있었죠? 그럼 이 짝꿍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as long as 여기서는 이제 그 목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long이라는 이 단어를 써줍니다. 그래서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따라해 보세요.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Excellent. 이제 치타를 얘기해 볼게요. 치타는 자동차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강조해서 훨씬 빨라요.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네, 기억나시나요? 그냥 더 빨라요는 faster로 하겠죠. 근데 훨씬 빨라요는 much를 넣어줘야 되죠. 이 비교급에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를 쓴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Very good. 저는 공작새가 다른 새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공작새를 가리키면서, 네, 공작새가 다른 새들보다 더 아름답다. 그럼 더 아름다운이라는 비교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More beautiful. 그죠?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맞죠? 네, repeat after me.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네, 잘해줬어요. 개는 고양이보다 수영을 더 잘해요.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A dog swims 땡땡 than a cat. 자, 더 잘한다. 더 잘한다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더 나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Good, 좋은,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더 나은, 더 좋은.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good은 better가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네, 따라해 보세요.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Excellent. 하지만 물고기가 그 중에서 수영을 가장 잘해요. 가장 잘해요. 자, 여기선 가장 잘한다. 가장, 네, 가장 뛰어난 거를 얘기하니까 최상급이에요. Good의 최상급은 무엇일까요? 자, 기억해 보세요. But a fish is 땡땡 swimmer of all. 3, 2, 1. 맞아요. The best. The best swimmer 하면은 수영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Very good.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끝내볼까요?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thank you 감사하다를 하고 그 다음에 for를 붙이고 그 뒤에 왜 감사한지를 이제 써주면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Thank you for listening.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Very good. 와,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로 이렇게 멋진 발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표현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표현들만 조금씩 짚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the tallest라는 표현을 짚어 볼게요. tall, 키가 큰, 근데 가장 키가 큰이라는 최상급이죠? 최상급을 얘기할 때는 the 꼭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EST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tall은 키가 큰데 가장 키가 크는 the tallest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에는 as long as라는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as 짝꿍 표현은 어떤 거였죠? 이두 개가 비슷할 때 이거는 이것만큼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이 표현을 써준다고 우리 그때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as long as는 이거만큼 길다라는 얘기예요. as long as. 그 다음, much faster than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비교급인데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faster than 하면은 더 빠른인데 much faster than이니까 훨씬 더 빠른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more beautiful than 이것도 비교급이에요. 근데 이거는

0: 이 R을 붙여주지 않아요. 왜? Beautiful 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ER을 붙이지 않고 그냥 more beautiful than 이렇게 합니다. More beautiful than. 잊지 마세요. 그 다음, better than 입니다.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다? 맞아요. good. good은 좋은. 더 좋은은 better. 그래서 better than 이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good의 비교급은 better인데 최상급은 뭐예요? 네, the best, the best예요. 그래서 the best swimmer 하면은 가장 수영을 잘하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The best swimmer. 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llo, everyone.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여러분도 thank you for listening.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llo, everyone.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Thank you for listening.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비교 표현들을 활용해서 동물들을 짧게 소개해 봤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동물을 한번 골라서 비교하는 그런 짧은 발표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2: (목소리)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Guys, today's Friday. That means we are going to write. 금요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이다? 맞아요, 글 쓰는 날이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글을 쓰게 될지 궁금하죠? Okay, if you wanna know, 궁금하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Let's listen.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Friday. Writing a school bulletin board post. I can write a post for the school bulletin board.
0: Alright guys,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여러분,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주 주제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social expressions 였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웠고요. 그리고 고마울 때 쓰는 표현, 반대로 미안할 때 쓰는 표현, 그리고 누군가를 축하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 표현들 속에서 우리 중요한 패턴들이 있었죠? 자, 그 패턴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의 writing topic을 보도록 할게요. Today's topic is write a post for the school bulletin board.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글을 쓴다라고 나와 있나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School은 학교고 우리 bulletin board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거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학교 속에 어떤 글을 쓰게 될지 today's picture 함께 보도록 할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오늘은요 이렇게 네 가지 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볼까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우리 첫 번째 글이네. Noah라고 써져 있는데 아, I think he's new. 새로운 학생이 왔다라는 소식인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What are they doing? 이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They're cleaning the school. 학교를 지금 청소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은 I think someone broke the window. 지금 창문을 누가 깨트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인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은요? 지금 무슨 학교팀 축구인 것 같은데 이 축구팀이 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네 가지 소식을 이제 전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글 한번 열심히 써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아, 우리는 노아라는 새로운 학생이 있습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들 볼까요? 그는 여기에 새로 왔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우리 새로운이란 단어는 new이죠. 우리 배웠는데 너 여기 새로 왔니?는 Are you new here?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나요? Yes, I'm new here. 이 문장을 우리가 그는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로 He is new here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Please show him around. 아, 그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He is new here. Please show him around. 한 번 더. We have a new student, Noah. He is new here. Please show him around. Good.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뭐뭐뭐 해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thank you for 이고요. 청소를 도와줘서 라는 표현은 helping clea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청소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Good. 자, 우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we는 이미 적혀 있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라는 문장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정말 고마워요. 자, 어떤 단어였나요? 참고로 thank you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우리 appreciate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 really appreciate it이라는 우리 표현을 넣어서 한번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We really appreciate it. We really appreciate it. Good. 자, 다음 소식입니다. If you break something.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만약 너가 무언가를 깨트린다면입니다. Remember to say.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라는 부분입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이고요. 그 다음은 제 잘못이었어요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것은 제 잘못이었어요라는 문장. 어떻게 써야 되나요? 맞아요. It was my fault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더 읽어볼까요? If you break something, remember to say I'm sorry. It was my fault. 한번 더. If you break something, remember to say I'm sorry. It was my fault. Good. 다음 문장은요.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한번더 읽어볼까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Good.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승한 것을 축하해요인데요. 무엇을 우승했나요? 뒤에 나오죠? The school soccer tournament입니다. 아, 학교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해요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무엇 한 것을 축하해요라는 부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미리 긴 단어로 시작을 했죠. Congratulations on. 그리고 우승을 하다는 우리 win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winning을 써서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가 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 Good. 자, 너희들은 그것을 정말 받을 만해요라는 문장입니다. You really 받을 만하다. Deserve it이로 우리 써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 복수 형태로 우리 한국어는 썼지만 영어는 그대로 you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우리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요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We are proud of you입니다. 한번 더,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You really deserve it. We're proud of you. You really deserve it. We're proud of you. Great. 자, 이렇게 글이 완성되었고요.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우리는 노아라는 새로운 학생이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다음 문장. He is new here. 그는 여기에 새로 왔어요. He is new here. Please show him around. 그를 보여주세요. Please show him around. 다음 문장.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우리 학교를 청소해 준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요라는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다음 문장. We really appreciate

appreciate it. 우리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네요. 우리 really를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We really appreciate it.

0: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 You really deserve it. We're proud of you.
1: Wai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2: Al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글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의 학교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한번 보고 오늘 배웠던 표현들로 글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new topic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Welcome back to All in Monsoon Yango.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습니까?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순간만 기다렸는데. 자, 오늘도

0: 선생님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야. 바로 금요일입니다. Today is Friday. Yay!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주말이야, 얘들아. 힘내. 자, Friday는 뭐 하는 날이에요? 쓰기하는 날이에요. 우리 오늘 재밌게 쓰기 해볼 텐데 어떤 주제였더라? 주제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요. Week 4. My favorite food. Favorite. 무슨 뜻이야? 지금쯤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food는 음식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주였어요. 오늘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마지막 날인데 너무 아쉬워. 선생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 자, 그럼 오늘의 글쓰기 주제를 한번 확인해보러 가볼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your favorite food.
0: 자, 얘들아, 오늘의 글쓰기 주제는요. 바로 Write about your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써보래. 아우, 도대체 어떻게 하나만 고르지? 선생님은 진짜 무슨 10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3초 동안 생각해보자. 3, 2, 1. 선생님 생각했어.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뭘 것 같아? 오케이, 힌트를 줄게요. 네모난 박스에 와서 동그란 모양에 먹을 때는 세모 모양으로 먹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짜잔! 피자입니다. 피자 선생님, 뭐 좋아하는 음식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순간은 피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피자 하면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한번 쫙쫙쫙쫙 뻗어나가보자. 그래야지 글쓰기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은 피자를 가장 좋아해.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를 써볼 텐데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요. favorite였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무슨 피자를 좋아하냐면 아, 이 피자를 좋아해.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얘들아, 사과는 사과인데 파인 사과는 뭐였지? 그렇지! 파인애플이었지. 근데 파인애플 올라간 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다? 선생님은 진짜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피자 하면은 파인애플이 생각나고요. 또 피자를 언제 선생님이 먹냐면 dinner! 저녁 식사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피자를 누구랑 먹는지에 대해서 쓰면 좋겠다. 누구랑 먹냐면 선생님 가족이랑 먹습니다. 그래서 family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가지 생각한 것은 favorite, pineapple, dinner, family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우리 재밌게 글쓰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네 가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magic patterns, 우리가 글쓰기를 아주 재밌고 신나고 쉽게 도와줄 magic patterns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 Magic patterns. My favorite food is... I like it with... I eat it for... I enjoy it with my... I love...
0: 자, 얘들아, 우리 오늘의 매직 패턴들 다섯 개 잘 듣고 왔어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읽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My favorite food is 가 나왔어요. 어렵지 않다, 그치? 선생님이랑 계속 favorite 얘기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따라라라라 이 음이야. 시작! My favorite food is 시작! My favorite food is 자, 선생님이 오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라 그랬지? 그치요, 피자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은 피자를 넣었어. 우리 친구들도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 자, 다시 읽어볼게요. My favorite food is pizza.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시작! My favorite food is pizza. 잘했어요. 선생님, 저는 피자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만들었지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여기 빈칸에다 넣어보세요. 시작! My favorite food is... 넣었어, 얘들아? 한 번 더. My favorite food is...

잘했어요. 다 넣은 거 맞지?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쌤 혼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럼 이제 매직 패턴 2 가볼까요?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I like it with 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패턴일까? 선생님이 아까 무슨 피자 좋아한다 그랬어? 피자 위에 뭐 어떤 토핑을 좋아한다 그랬지? 사과는 사과인데 파인 사과는 파인애플이었죠. 자, 선생님은 피자를 파인애플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해볼게요. I like it with pineapple. One more time. I like it with pineapple.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 스파게티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그래 혹시 치즈 올려 먹는 거 좋아하나요? 그런 친구들은 치즈를 넣으면 좋겠다. 그쵸?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넣으면 돼.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like it with 다시 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I like it with 따라라라라라 시작! I like it with 잘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뭔지 영어로 모를 때는 그냥 한글 넣어도 돼요. 자, 그렇다면 Magic Pattern 3 가볼까요? 빠밤. I eat it for가 나왔어. 자, I eat it for. 나는 언제 먹어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아침 식사가 영어로 뭐였지, 얘들아? Breakfast. 점심 식사는 lunch. 저녁 식사 뭐였지? Dinner였지요. 선생님은 피자를 저녁 식사로 먹는 걸 좋아한댔어.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Dinner 들어가야 되겠죠? 읽어볼게. I eat it for dinner. One more time. I eat it for dinner.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언제 먹는 걸 좋아해요? 시작. I eat it for. One last time. I eat it for. 아침 식사는 breakfast, 점심 식사는 lunch, 저녁 식사는 dinner였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매직 패턴 보러 갈까요? I enjoy it with, enjoy는 즐기다야. 이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써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피자를 가족과 함께 먹을 때 행복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족이 영어로 family였습니다. 그래서 family 넣어서 한번 해볼게. I enjoy it with my family. One more time. I enjoy it with my family. 자, 이번에 우리 친구는 선생님, 저는 친구랑 먹는 게 좋아요. 친구랑 먹었을 때 즐거워요. 한다면 friends 넣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I enjoy it with 한번 더. I enjoy it with 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패턴 가볼까?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자, Magic Pattern No. 5는 I love 자, 우리 이거 했던 패턴이야. 예전에 했었던 패턴이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Love는 뭐야? 선생님이 너네를 향한 마음? 바로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죠?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쓸수 있어요. I love. 근데 이 패턴을 말할 때는 감정을 넣어줘야 돼. 그냥 I love가 아니라 I love 이렇게 감정을 넣어줘야 돼. 선생님은 피자를 정말 좋아하잖아. 그래서 I love pizza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요? 시작. I love pizza. 감정을 넣어서.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 넣어서 해보세요. 시작. I love. I love. 좋았어, 우리 친구들. 잘 해본 거 맞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시 읽어줘볼게. My favorite food is pizza.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예요. I like it with pineapple. 나는 파인애플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it with pineapple. 그 다음에는 나는 저녁 식사로 먹어요. I eat it for dinner. Okay. 그 다음에는 I enjoy it with my family. 나는 우리 가족과 즐겨 먹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피자를 사랑해요. I love pizza. 자, 선생님이 이렇게 쫙 읽어줬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 차례예요. 준비됐죠? 어깨 쭉 펴고 배에 힘주고 시작!
My favorite.

0: favorite food is pizza. My favorite food is pizza. Okay,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두 번째. I like it with pineapple. One more time. 시작. I like it with pineapple.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저녁으로 먹어요. I eat it for dinner. I eat it for dinner.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기다라는 단어가 여기 숨어있는데 뭐였지? Enjoy였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enjoy it with my family.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enjoy it with my family. 좋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감정을 잔뜩 실어서 나는 이걸 사랑해요. 시작! I love pizza. 시작! I love pizza. 어떻게? 잘 읽어본 거 맞지? 선생님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얘들아?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있죠?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패턴들 써서 한번 친구들의 글을 완성시켜봐야 돼요. 열심히 잘 써보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우리 예쁘게 글을 남겨줘보세요.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글 하나하나씩 다 읽고 틀린 게 있다면 적어줄게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한글로 써. 선생님이 다 고쳐줄게, 알았지? 꼭 해봐. 약속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듣고 한번 따라해봐.
1: My favorite food is pizza. I like it with pineapple. I eat it for dinner. I enjoy it with my family. I love pizza.
0: 잘 듣고 따라해본 거 맞지? 그냥 듣고 이렇게 있던 거 아니지요? 영어는 잘 이렇게 입을 벌려서 자신감 있게 따라했을 때 가장 많이 느는 것 같아. 누구랑 함께? 크리스 쌤과 함께. 자, 이번 주 금요일에 했던 수업까지 우리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았죠? 선생님은 피자에 대해서 오늘 글 써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글 써서 게시판에 올려야 돼. 약속할 수 있지요? 자, 얘들아 그럼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겠지만 우리 월요일날 봐요. 월요일날 더 행복해져서 만나는 거야. 그렇다면 everyone, bye bye, butterfly.
2: Elevator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0: 잘 아끼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안녕 얘들아, 영어와 여행을 좋아하는 난 누구 대충 레이디. 나 대충 레이디가 자연을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행 갔다 온 나라 중에 호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었어. 호수인데 근데 그냥 호수가 아니라 이렇게 예쁜 호수가 정말 많아. 이 나라는 어디게? 이 나라의 이름 세 글자 어디? 핀란드. 그렇지.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정말 호수가 많대. 어떤 호수는 수영하기 좋고 어떤 호수는 낚시하기도 좋다는 거야. 나는 그때 호수를 하나밖에 못 보고 왔거든? 다음에 다시 간다면 호수를 정말 많이 볼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봤지. 하나는 수영하기에 완벽하고 다른 하나는 낚시하기 좋아. 이 문장의 키포인트는 뭔지 알아, 얘들아? 우리가 또 주어에 대해서 배웠잖아? 하나는 이 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지. 자, 한번 볼게. One is perfect for swimming. Another are great for fishing. 잠깐만. One, another. 나 분명히 잘 쓴 것 같은데. 아, 또 동사를 뭐 잘못 썼나? 아, 얘들아 도와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문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명사 주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혹시 나 1인칭 단수 주어 뭐예요? I, 또는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2인칭 할 때 you도 있었고요. 3인칭 단수 주어로 he, she, it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었고요. 또는 this나 that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잘 기억 안 나요 하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 항상 앞에 복습 타임 갖고 있죠. 자, 오늘 우리 대명사 주어 중에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말했던 거 복습하고 나서 뭐 배워볼 거냐면 부정대명사,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너무 말이 어렵다. 그쵸? 근데 부정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부정이 이거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이랑 영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 앞에 뭐 부정관사 또는 부정 대명사 이렇게 있는 거는요, 무엇과 반대가 특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이라는 말과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부정대명사, 뭔가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내가 콕 집어 말하진 않지만 저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 단어는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형용사, 그리고 여기 형용사라는 말로 묶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대명사 앞에 배웠잖아요. This, not that, these, those 이런 것들이 형용사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볼 이 부정대명사가 또 형용사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 알아볼 거는 크게 부정대명사란 무엇인지 하나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대자가 대신한다 라는 뜻이다. 사람, 동물, 사물을 어떻게 대신해서 쓰는 말. 여기는 우리가 elephant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신해서 이 여러 마리의 코끼리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들은 they라고 대명사 주어로 시작한다. They are the biggest land animals 에서 코끼리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보어라는 건 뭐였어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육지 동물들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다? 앞에 있는 쪼쪼쪼 앞에 있는 이 주어를 의미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무엇이다? 보어다. 그렇다면 대명사에는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주격 인칭 대명사. 선생님이 앞에서 길게 얘기했었어요. I, you, he, she, it. 복수로는 뭐가 있느냐? 1인칭 복수 we, 나를 포함한 뭐예요? 여러 명, 우리, you, 그리고 they 썼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왜? 단

단수, 복수에 따라서 동사에 S 붙이느냐, ES 붙이느냐, 또는 그대로 동사 쓰느냐, 비동사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졌었죠. 다음 볼까요? 지시대명사 보도록 할게요. 지시대명사 우리가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내가 이거 뭐라 그래요? This라고 할 거고요. 멀리 있는 거는요, That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This에서 여러 개예요. 그럼 These라고 할 거고요. 네, 저 멀리 있는 건데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those라고 한다. 기억하셔야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배울 거 바로 무엇이냐? 부정대명사란 무엇이느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죠.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개 구슬이 있는데 I want to have one. 나 저거 하나 갖고 싶어. 구슬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 갖고 싶은데 여기가 내가 말하는 게 요거 말하는지, 요거 말하는지, 이거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친구도 몰라요. 그쵸? 이게 바로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구슬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랑, 다른 하나는 빨강, 나머지 하나는 파랑이래요. 에? 그러면 얘가 노랑인가? 얘가 빨강인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나머지 하나, 앞에 있는 거다 얘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하는 거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 지시 형용사나 부정 형용사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시 대명사나 부정 대명사가 뭘로도 사용된다? 형용사로 사용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럼 부정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She bought. bought은 뭐예요? 뭐의 과거형이죠? buy의 과거형이에요. 그녀는 샀어요. 뭘 샀는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필요합니다. 그녀는 샀어요. 무엇을 샀어요? Seven peaches. 복숭아를 샀는데 복숭아 몇 개? 7개의 복숭아를 샀어요. 목적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제부터 그 복숭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복숭아 몇 개? 7개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복숭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some are fresh. 몇 개의 복숭아는요? 신선해요. But 그러나 the others aren't. The others하고 are에 not이 붙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하다? 신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친구한테 내가 말했어. 친구야, 친구는 복숭아를 못 봤어요? 여기 내가 복숭아 7개 샀는데, 여기서 몇 개는 별로? 몇 개는 안 신선하고 몇 개는 또 신선해? 그러면 여기 만약에 복숭아에 번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친구가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몇 개는 신선하다고? 그러면 5번, 6번, 7번 복숭아가 신선하구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some이라고만 했거든요. 자, 여기 있는 복숭아 중에 some 몇 개? 또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몇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몇몇은 신선해. 하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야기할 때 바로 some. 앞에 있는 거 일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을 뭐라고 붙인다? The others라고 한다. Other이라는 자체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빼고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other, 다른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other하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었죠. 하나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말하니까 others라고 하는데 어떠한 무리 중에 요거 빼고 이 나머지를 다 얘기할 때 앞에는 뭘 붙인다? The others.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여줘요. 왜냐면 우리가 그 나머지는요. 이거 딱 우리가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others라고 한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연습할게요. 자, 부정대명사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some이랑 others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one이라는 거, 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할때 우리가 one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죠. other 자체가 다른이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other 앞에
어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오로 시작하니까 오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세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아나 이거 세개 중에 하나 주세요. 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그럴 때또 다른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때, 또 다른 also one 아이스크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Another. 왜냐면 하나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다른이라는 말을 붙여서 other. 하지만 이게 하나니까 anoth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another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뭐라고 불러요? 자, 그것도 가르쳐 줄게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그 나머지 하나는요, the other가 되죠.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제부터 남은 건몇 개예요? 저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저 하나를 우리가 서로 딱 그걸 보고, 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저딱 지칭해서 말하는 거니까 너를 붙여주는 거죠. 아이스크림에 있을 때 그냥 세개 중에 그 어떤 거 아무거나 이야기할 때 one 하나예요. one.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another. 그리고 요거 빼고 다 뺐어요? 다 빼고 나머지가 하나 남았거든요. 그 나머지를 잃을 때 우리는 the other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나머지 하나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들일 때는 뭘 붙인다? the other에 뭐만 붙인다? s만 붙여준다. 쉽다 이거는. 저 앞에 이번엔 아이스크림 네개 나왔는데 내가 여기 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one. 그 다음에 요거 말고요. 나머지들 중에서 또 하나 더 주세요. 또 하나. another. 그리고 나서 여기 두개 남았죠. 이거 나머지 다 주세요. 나머지 여기 두개 남은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the 붙여서 the others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 자, 여기 s 같이 붙여서 the others 두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정대명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some이랑요, others예요. some이랑 others. 자, some은요, 몇몇, 그리고 others는 또 다른 몇몇을 이야기합니다. 노란 사과도 있고, 우리가 빨간 사과도 있고, 초록 사과 있어요.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뭉탱이로 있단 말이죠, 뭉텅이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ome are yellow. 그렇죠. 그 다음에 others are red. 다른 것들은 또 빨개요. 그리고 나서 노란 사과 빼고 빨간 사과도 다 뺐더니 이제 뭐만 남냐면 초록 사과만 남았어요. 그 초록 사과. 그 초록 사과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마지막에 남은 거 이거 모두가 다 아는 거. 그래서 the others are green이라고 표현한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the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정대명사 선생님이랑 함께 봤고요. 부정대명사에 유의하면 문장 해석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One of the two sandwiches is tuna and the other is ham. 일단 부정대명사 선생님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One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리고 the other. 자, 그러면 나는 샌드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뭐래요? 하나는 튜나래요. 자, 두 개의 샌드위치 중에 하나는, 튜나가 뭐예요? 참치요. 하나는 참치 샌드위치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이거 하나 우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는 뭐다? The other는 다른 거는 햄이다. 바로 햄 샌드위치다. 그래서 처음에 둘 중에 뭔지 모르지만 그 하나를 얘기할 때는 one.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이야기할 때 뭐다? The other. 그럼 해석은 그두 개의 샌드위치들 중 하나는 참치,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나머지 하나라는 말을 잘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One of the three apples. 그러니까 사과가 몇개 있어요? 세개 있어요. 세개 중에 하나는 is green. 녹색이고요. 초록색이고요. Another. 다른. 하나는 무슨 색이다? Red. 그래서 빨강색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아있는 거. 나머지 하나. The other is yellow다. 그래서 어떻게? 세 개의 사과들 중 하나는 초록색, 또 다른 하나는 빨강색, 나머지 하나는 노란색이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아셨죠? 세 개의 사과 중에 우리가 하나, 하나, 하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단수.
is 각각 주어에 붙어 있는 이 비동사 형태 is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근데 another 할때 우리가 이 자체가 another, other 자체가 다른이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on이 붙었어요.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니까 얘는 뭐다?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지시 형용사와 부정 형용사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말했죠. 형용사로 묶었을 때, 아, 형용사가 보통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쵸? 그래서, 아, 지시대명사나 아까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뭐가 있었어요? This나 that 같은 지시대명사 있었고, one, another, 뭐, the other, 이렇게 얘기했던 부정대명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앞에 볼게요. Those라고 했어요. 이건요, 저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those 다 자체만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꾸며줬어요. 그림들이 있는데 저기 그림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those paintings 어떻게 꾸며줬다? 이렇게 painting 뒤에 나오는 painting 그림이라는 명사를 꾸며줬다. 그래서 아, 얘네가 형용사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Those paintings look very colorful. 어떻게 보인다? 매우 다채로워 보인다. 컬러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화려해 보여. 그래서 다채로워 보인다라고 써주시는 거죠. 해석은 굉장히 쉬워요. 저 그림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이 그림인지 저 그림인지 여러분들이 지시 대명사의 뜻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문제로 한번 알아볼게요.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예,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Some people prefer city life, but others don't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some이요.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몇몇의 사람들은요, prefer 뭐 한다? 더 선호해요. 무엇을 선호하느냐? 그래서 주어와 동사 나오고 선호합니다. 무엇을? City life, 도시 생활을 선호해요. But, 그러나, others. Others는 여러분 뭘까요? Others,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some, 몇몇의 사람들은요, city life를 좋아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 others. 여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some과 others 여러분들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some은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others 자체는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정 대명사로서 쓰인 겁니다. 해석은 몇몇 사람들은 도시생활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뒤에 사람들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고 알고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another hat. 또 다른 뭐예요? 모자 하나가 fell, 떨어졌어요.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Another 자체가 지금 모자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로서의 지금 역할하고 있어요. Another hat이라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이즈 있어요? Another size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another 써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봤고요.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독해의 지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독해 지문은요, 이 핀란드라는 나라에 있는 호수. 이 호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하필 호수지? 이 호수가 어떤 특징이 있나? 우리 친구들이 이글 읽으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글 읽기 전에 여기와 관련된 단어들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inland. 자, Finland라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Finland 해서 land의 강세가 잘안 들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fin이 좀 강조되고, 우리 말처럼 핀란드라고 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land 자체가 땅이라는 뜻이죠. thousand는 뭐예요? 천이에요. 숫자 천. 천이고, lake는 호수를 의미합니다. actually, 사실은, 실제로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있는 거 be formed, 형성되다라는 뜻입니다. During 되게 많이 봤죠 우리 친구들. During 뭐뭐 하는 동안, 뭐뭐 뭐 during an hour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내가 어디에 있는 동안이라고 할 때 뒤에 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during 뭐뭐 동안이다. Ice Age 빙하기를 의미합니다. Age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시대라는 뜻이었는데요. 앞에 ice 붙이면 얼음 시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색하니까 빙하기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매우 춥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빙하기 되면은 매우 추워서 동물들도 너무 추워서 이때 많은 공룡들이 멸종했다라고 하기도 하죠. Huge는 뭐예요? 거대함. 자, 우리는 big 이라는 큰 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엄청 커요. 그래서 huge라고 합니다. Glacier, 빙하라고 하고요. Across는 무엇을 가로질러라는 거죠. 그 다음에 hole, 구멍을 이야기하고요. Later, see you later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Meltdown, 같이 알아두셔요. 녹아내리다 라는 뜻이고요. Fill이라는 건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뭔가를 채울 때 어떤 뭐 물질이 필요하거나 뒤에 나오는 뭘로 채웠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with가 함께 쓰여요. 그래서 fill 다음에 with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Become, became. 자, become의 과거형인데요. Became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가 된 거예요. Fishing은 낚시. Let's go fishing 하면은 낚시하러 가자. Let's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자. 그래서 let's go 다음에 ing 형태로도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Perfect. 완벽한이고요. Nature. 자연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땅, 그리고 호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숫자와 관련된 표현도 나와요. 함께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해요. Finland is the land of a thousand lakes. 사람들은 말하는데 핀란드라는 나라가요. is the 뭐라고? 땅인데 어떤 땅이야? thousand lakes. 몇 개? 천 개의 호수가 있는 육지. 천 개의 호수가 있는 땅이라고 말해요. But, 그러나 It actually, 그건 사실, 실제로 has over 187,000 lakes. 몇 개의 호수가 있느냐? 바로 18만 7천 개의 호수가 있대요. 우와, 정말 호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천 개에 넘는 호수가 정말 존재하네요. 왜 이렇게 핀란드는 호수가 많은 걸까요? These lakes.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these. 자, 이 호수들은 were formed. 자, 비동사 나오고 form에 ed 붙었죠? 그럼 무슨 뜻이다? 무엇이 형성되다. 이 호수들은요, 형성되었어요. Thousands of years ago.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은 수천 년 전에 형성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During the last ice age.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이죠? 뭐, 어떤 기간 동안을 말해요? 마지막 빙하기 동안 만들어졌대요. Lakes. 여기서 lakes는 호수였죠. 이렇게 많은 호수가 마지막 빙하기 동안,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호수래요. Huge. 아주 거대한 glaciers. 뭐예요? 빙하예요. 거대한 빙하들이요. moved across. 자, 여기까지가 주어. moved, 움직입니다. across, 가로질러서. 어떻게 가로질러서? the land, 땅을 가로질러서 빙하가 이렇게 쫙 움직였단 말이에요. they,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뭐겠어요? 이러한 빙하들을 말하죠. 빙하들은요, made, 만들었어요. 뭘요? deep holes. Deep hole, 아주 깊은 구멍을 만들었어요.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서지겠죠. 그러면서 깊은 구멍이 생긴 거예요. Later, 나중에 the glaciers, 그 빙하들이요, melted down, 녹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멍이 생겼으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그 구멍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채워지게 되겠죠. And 그리고 these holes, 아까 만들어진 these holes, 이 깊은 구멍들은요, fill, 다음에
뭘로 채운다? With 나오죠? Filled with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Water. 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became 뭐뭐가 되었다죠? 뭐가 되었어요? Lakes. 호수들이 되었습니다. 호수들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커다란 빙하가 있어요. 이런 빙하가 여러분들 어떻게 갔대요? 이렇게 빙하가 move 움직여요. 나 움직일 거야. 움직이면서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면서 구멍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구멍에 나중에 뭘로 채워졌어요? Water 물로 채워져서 얘네들이 호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Today 오늘날 뭐뭐 are good for swimming. 그 다음에 뭐뭐 are great for fish. 자, 그러면 어떤 거냐? 뭐 하는 데 좋아요? Swimming. 바로 수영하는 데 좋고요. 어떤 거냐? 아주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딱 적합해요. Fishing 뭐예요? 낚시하는 데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겠어요? 지금 호수가 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이 호수 중에 이만큼은 are. 지금 복수형 나왔죠? 자, 몇몇은 뭐 하는 데 좋고? 스위밍, 수영하는 데 좋고 몇몇은 낚시하는 데 좋아요 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but, all, 모든 거, 모든 레이크를 말하겠죠? 그래서 모든 그 호수들은요, are perfect, 완벽해요. 뭐 하는 데 완벽하자? For enjoying nature, 자연을 즐기는 기에는 완벽하다라는 거죠. Truly, 정말로, Finland,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in the world. 정말로 핀란드는요, 하나예요. 뭐 중에 하나냐?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 중에 하나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호수들, 예쁜 호수들이 정말 많나 봐요. 그래서 호수가 만들어지는 우리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핀란드에서 호수의 역할 및 중요성, 요거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예요. 두 번째, 핀란드에서 많은 호수가 생성된 이유. 그렇죠. 세 번째, 호수가 자연 생성되는 대표적인 과정 아니죠. 핀란드의 호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까요? 핀란드 호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1번, 그 숫자가 18만 개를 넘는다. 그렇죠.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마지막 빙하기에 만들어졌다. 여기도 나와 있었죠. 3번, 레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에이, 그거 아니었죠. 어떤 거는 수영하기 좋고 어떤 거는 낚시하기 좋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핀란드 호수들의 형성, 만들어진 거에 대한 다음 표에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 선생님이 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먼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된다? 큰 빙하들이요. 어떻게? 자, 여기서는 big 뭐뭐가 made deep hole. 아주 깊은 구멍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깊은 구멍을 만든다. 앞에 있는 they 뭘 말한다? glaciers를 말하죠. 그래서 빙하들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as it got warmer, 따뜻해지면서 그들은 뭐 한다? 빙하들이 어떻게 된다? melted down 한다라고 이렇게 글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3단계, 그 녹은 물이요. 가득 채워요. 어디를 가득 채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멍을 가득 채워서 그 구멍들이 나중에 뭐가 됐다? 호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A와 B에 들어갈 말 골라봅시다. 오늘날, 뭐는요, good for swimming, 그리고 뭐는요, 낚시하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lake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몇 개의 lake? 굉장히 많은 lake.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는 some을 A에 써주고, some are good for swimming. 그 다음에 others라고 써주면 되겠죠. 왜냐면 복수 형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 이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 단수, 복수 생각하면서 함께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 대명사 주어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 통해서 좀더 자세히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0: 괜찮죠.
1: 공항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0: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0: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공항 분위기도 있고 네.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죠?
0: 비행기를 놓칠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가게 되면.
1: 그럼요.
0: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게이트 앞에 있었는데
1: 예?
0: 잘못된 게이트 앞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1: 아이고, 핫떡.
0: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쳤지만 더 큰 문제가 뭔가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네 마리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래요? 왜
1: 에.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에 이제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때 이름이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심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예,
0: 했던 그런 또.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 나. 그때
1: 네.
0: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0: 오케이.
1: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1: Didn't
0: the
1: miss the
0: plane.
1: plane. Didn't miss.
0: No, we're on the
1: Yeah,
0: plane. Oh,
1: this plane.
0: that's lucky.
1: Yeah.
0: 어.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0: Oh,
1: Oh,
0: okay. Yeah,
1: yeah.
0: you agree.
1: Oh, yeah, God. Oh,
0: Yeah.
1: lucky.
0: Thank
1: Lucky.
0: God.
1: We ran away like
0: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1: ran.
0: quickly?
1: 그래.
0: Ah, yeah, that's right.
1: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0: You fell down?
1: No. 방송, broadcasting. Hey, listen. And Peter and
0: Oh.
1: Sugi, come here.
0: When they called our name?
1: My heartbreak.
0: Your heart break?
1: Yeah.
0: You sad?
1: Yeah.
0: Oh, okay.
1: Heart so
0: Mom,
1: why?
0: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폰을 두고 왔단 얘기지?
0: 어, no.
1: 비행기 스탑 소리.
0: 네. 자, 오늘은요,
1: 네.
0: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1: 좋습니다.
0: 이거는, 한눈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
1: 알겠습니다.
0: 완전 꽉꽉 심어 놨으니까요,
1: 사실
0: 여러분들.
1: 저희는요,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 판 적이 없어요.
0: 아,
1: 늘
0: 그렇습니까? 아니,
1: 집중해요. 예.
0: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
1: 긴장돼.
0: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0: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4: 네. Right.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또 대문자 이렇게 또 딱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
4: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그러면 uh-huh. 여기는
0: 뭐가
4: 놓치다.
0: 어.
4: miss.
0: miss가 놓치다예요?
4: 네.
0: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보면
4: yes.
0: 맞습니다. 자, miss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나왔습니다.
4: 네. 오케이.
0: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아,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인데
4: 네네.
0: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어잖아요. 그죠?
4: 네네네.
0: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4: Yes.
0: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진짜 다행이다. 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4: Mm-hmm.
0: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 때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4: 네.
0: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슬립 하는 거였죠?
4: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4: 네.
0: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 줄 알았던 거예요.
4: 예.
0: 근데 안 그랬어요.
4: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4: 어허. 네.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오, very nice. Didn't를 쓴 거 너무 좋았어요.
4: Yeah.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4: Yes. Okay. Thank God you are here.
0: That's it. Oh, thank God you're here.
4: Yes.
0: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thank God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4: 네?
0: 그냥 아무리 순하게 thank God you're here 이럴 거면 thank God을 안 써야 되죠.
4: 그렇죠.
0: 가볼게요. Thank God I didn't oversleep.
4: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자, 이번에는요. Thank God you're here.
4: Thank God you're her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4: G로요?
0: Thank
4: goodness.
0: Yeah.
4: Yeah.
0: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돼요.
4: 아, 그래요?
0: Yes.
4: Thank goodness.
0: Uh-huh.
4: Yeah.
0: 정답. 맞습니다.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4: 네.
0: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참 다행이다.
4: 네.
0: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4: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4: 그쵸?
0: 그때는, 다행이네.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4: 그쵸?
0: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4: 돼요. I'm glad.
0: 아하.
4: Yes.
0: 정답?
4: 네. 우후.
0: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사실은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I'm glad 뭐뭐뭐도
4: 네.
0: 가능한데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오케이?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4: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4: 그쵸.
0: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4: 보다.

0: 비행기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1: 아, 맞습니다.
0: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1: Yeah.
0: 내 말이.
1: 내, 어, 내 말이.
0: 내 말이. 그때
1: 동의하는 말 느낌이죠.
0: You know. You know. Well.
1: You know.
0: You know.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자, 너 알잖아.
1: 아니, 너무 틀려서 황당해가지고요.
0: 왜요?
1: 그게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0: I know예요? 아!
1: 이렇게 나오는 거. 유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0: I know.
1: You know는, you know. 있잖아.
0: 아.
1: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I know.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하면,
0: I know.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아,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바람처럼 달리자. Let's run like the wind.
0: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귀엽네요.
0: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1: Ran.
0: Ran, 하? 그러면은 yes.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그쵸?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보통 이제 점심 시간 때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0: 안 먹으러.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 그렇죠? 무조건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0: 혹시 막
1: 작고
0: 본인만의
1: 빠르니까.
0: 막 그거를 다 그 짜놓는 거 아니에요?
1: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아하. 뛰지 마.
0: 아하.
1: 경보로 갔어. 경보로.
0: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오케이.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Al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0: 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그쵸, 그쵸.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0: 전화가 왔어요.
1: 네.
0: 아,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저희도.
0: 근데 이 말투가
1: 예.
0: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아니죠.
1: 그게 아니라.
0: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1: 그쵸.
0: 아, something's wrong.
1: 예.
0: 느낌 맞죠.
1: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They가 부를 때.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0: 예. 진짜 부르다로 썼나요?
1: 네.
0: 오케이. So my heart got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1: 우후.
0: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 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 네.
0: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1: 아.
0: 합니다. Right? So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1: 예.
0: 이제 부른 상황인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 got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1: 이거 sink 아닌가요?
0: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1: 네.
0: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1: 가라앉다.
0: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실제로 sink예요.
1: 오.
0: Okay, so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1: 네.
0: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1: 예?
0: 돼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과거형과 PP 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0: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 Right. S-U-N-K.
1: 어려워요.
0: 맞습니다.
1: 와우.
0: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1: 네?
0: 형태가 sunken 일 때도 있어요. EN 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1: 아.
0: 근데 그거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기본형은 sink, 예.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1: My heart.
0: My heart.
1: 자,
0: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0: 네,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1: 그쵸.
0: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1: 예.
0: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싱크보다는 sank로나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Right.
1: 보통 심장이 철렁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0: 많지는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1: 네.
0: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1: Right. Her heart

0: Once,
1: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0: Once again.
1: 어, 둘 다 괜찮아요.
0: 네.
1: How about this? 아,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0: 어.
1: 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딱 왔어요. 근데 느낌 쎄할 때 있죠.
0: 그렇죠.
1: 나 늦었구나.
0: 그렇죠.
1: 아,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에다 가라앉았다.
0: My heart sank.
1: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0: When I heard the alarm.
1: 아,
0: oh.
1: Nice.
0: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르르르 했다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전화벨 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 소리가 좀 달라요.
1: 소리가 다르고요.
0: 오.
1: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0: 그럼 맞아.
1: 공기가 이상해요.
0: 왜 그럴까?
1: 그렇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
0: 오!
1: Right?
0: 사람의 그 직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1: 무서워요. 네. 자, 그래서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0: 네.
1: 자를 수 있겠죠? When I heard the alarm.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 heart sank once again.
0: Her heart sank once again.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했어. 이렇게
1: 다행이다.
0: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1: 왜요?
0: 엄마, 저 화장실에 핸드폰 누가 왔어요.
1: 아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0: 찐 엄마의 모습인데
1: 아유,
0: 지금?
1: 정말 이걸 어떻게
0: 그러니까
1: 해요.
0: 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0: 네.
1: 지금
0: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요.
1: 그러니까요.
0: 참.
1: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0: 핸드폰
1: 이거.
0: 안녕.
1: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0: 네. 아무도 지금 화가 났어요.
1: 네, in the 화장실.
0: Yes.
1: 네, in the 화장실이니까 여기가 이제 화장실 토일렛.
0: 그래도 괜찮습니다.
1: 네? 아,
0: Bathroom.
1: bathroom.
0: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굳이 만약 세야 된다.
1: 네.
0: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1: 와.
0: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1: restroom.
0: 차이죠. 이거는
1: 네.
0: 슬기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1: 그냥 공용 화장실.
0: bathroom?
1: 아,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0: 네. 일반적으로는
1: 네.
0: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1: 아.
0: Right? Restroom은요?
1: 레스트룸은 그 공용.
0: 네.
1: 에.
0: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하죠. 뭐
1: 에.
0: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Restroom이라고 있던가.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Bathroom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그래서
1: 아.
0: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 장소에 있는 것도 다 bathroom.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1: 예.
0: 뭐 airport terminal 있는데도 그냥 bathroom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rest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거의 100% 공공 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1: 오호.
0: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1: 네.
0: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이거 슬기 씨가.
1: 토일렛.
0: 토일렛, right?
1: 네.
0: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렇죠?
1: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0: 네,
1: 이렇게.
0: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1: 예.
0: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1: 오.
0: 위주로 많이 쓰는데 좀
1: 아.
0: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1: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변기를 뜻한다라는 얘기도
0: 맞습니다.
1: 들었거든요.
0: 미국에서는 얘를
1: 예.
0: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1: 아.
0: 미국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1: 어.
0: bathroom or
1: restroom.
0: toilet.
1: 아, 토일렛.
0: 왜냐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때문에
1: 아.
0: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1: 네, 아, 그럴
0: 그게
1: 수도
0: 없기
1: 있군요.
0: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너무 걱정
1: 예.
0: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 네.
0: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쓸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들어 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1: 네.
0: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의 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1: Left.
0: left. 현재형은요?
1: Leave.
0: leave 쓰면 돼요. leave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1: 네.
0: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쵸?
1: 네.
0: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두고 온 거겠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1: 응.
0: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쵸?
1: 네.
0: so at home, for example.
1: 응.
0: on은 뭐 위에 아래요?
1: 위요.
0: 위에.
1: 응.
0: So, for example, on the table.
1: 그쵸.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네.
0: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1: 응.
0: 나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오, 나이스.
1: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0: I left my bag in the taxi.
1: 익숙해요,
0: Yes.
1: 예.
0: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집에?
1: At
0: At
1: home.
0: home. 나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1: 오, charger?
0: 아하.
1: 예. I left my charger at home.
0: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1: Yes.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1: 음흠.
0: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뭐 두고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at home

0: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1: Yes.
0: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도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Like that.
1: 예.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2: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1: 네.
0: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We ran like the wind.
0: That's right.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하나 더요.
1: 네.
0: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1: 네.
0: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1: Well,
0: my heart, her heart 하고 나서 sinks.
1: Sank.
0: 과거는 sank였습니다.
1: Sank. 네.
0: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Sank once again.
1: Mm-hmm.
0: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1: My heart sank.
0: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1: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5: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4: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2: Yeah.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1: I know. Huh? Mom?
2: Why?
1: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Oh, my son.
1: Oh, no. Yes.
3: 와, 정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2: 감동입니다. 네.
3: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3: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2: 네.
3: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2: 예.
3: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오.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2: 와,
3: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2: 진짜 철렁하죠.
3: 맞습니다.
2: 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3: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2: 네.
3: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3: Yes.
2: 네.
3: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step by step.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21강이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아직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복습도 하고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었는지요? 선생님이랑 정답 확인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지문들에요. 중요한 내용도 많았고 단어도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해석할 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쉽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나잘 됐어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수업이 끝나면 꼭 혼자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의 퀴즈는 그 지문 속에 숨어있던 문장이었어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는 것이었죠. Astronauts built it. 였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들 찾아봅시다. 해석하면 우주 비행사들은 많은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그것을 건설했다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은 나와 있고요. built, 건설했습니다. 그것을요. 자, 건설했다. 그것을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빈칸에 많은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자, 이 부분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뭐 함으로써니까 전치사 중에서도 어떤 게 와야 될까요? 그렇죠. by 뭐뭐 함으로써라는 전치사로 시작하면 되겠죠. by 연결함으로써니까 그 뒤에 connecting 나와야겠고요. 무엇을? 많은 many 모듈들을 modules까지요. 자, 정리하면 astronauts built it by connecting many modules.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유닛의 핵심 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는 항상 어떤 것이 목적어로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명사 또는 대명사. 즉, 중요한 것은 품사 중에 명사만 올 수가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도 명사만 올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명사만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e kid hit the ball. 공을 아이가 쳤을 때

했어요. With 무엇으로? A stick, 나뭇가지로요. 이렇게 해서 문장 안에서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두 번째, 전치사 뒤에는 인칭 대명사도 올 수가 있어요. 대신해서 부르는 인칭 대명사요. 자, 그 대신에 인칭 대명사가 온다면 항상 어떤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목적격 형태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쵸?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도 아니고 목적격의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Lisa had dinner. Lisa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With이라는 전치사 뒤에 me, 나와 함께 이렇게 적었죠. 나라고 해서 I를 적지 않았고요. me, 목적격 형태를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 뒤에 무엇이 와서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동명사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꿔서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She improved her English. 그녀는 영어를 향상시켰는데요. 어떻게 향상시켰나요? By 뭐뭐함으로써 practicing. 연습함으로써 뒤에 practice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의 형태로 바꿔준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정도, 이 표의 내용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유닛 7 전치사의 목적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스텝 아웃에서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 워크북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미리 문제 풀어왔어야 합니다. 좋아요.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네, let's start. 네, 교재 72쪽에 step out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죠.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 C, 목적어 O, 목적격 보어 OC, 부사적 수식어 M으로 해서 우리 한번 구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He is interested in learning new cultures. 그는 주어죠? 입니다. is는 비동사니까 당연히 동사고요. interested 하면요. 이 비동사 뒤에 붙어서 see, 보어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다음 유닛에서 보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아직은, 아, 비동사 뒤에 와서 보어구나.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see라고 적어 주세요. 자, 그런데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In learning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들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 통째로, 아,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부사적 수식어구나. M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부터 바로 갈게요. Astronauts built it by connecting many modules. Astronauts, 우주 비행사들은 주어가 되겠고요. Build, 건설하다, 짓다의 과거형이죠. 지었습니다. 동사예요. 자, 무엇을 지었는지 지은 것에 대한 대상이 필요하죠. 즉, it은 목적어가 됩니다. 무엇을 지었어요? 그것을 지었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by connecting many modules. by라는 전치사가 왔고요. 많은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그것을 지었다. 즉,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는 부사적 수식어 M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하나의 통째로 전치사구는요, 우리가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는 부사적 수식어예요. 자, 3번. They went to the beach during the vacation. 그들은 주어고요. went 하면 go의 과거형이죠. 갔습니다. 동사. 그 다음에 우리 to 나왔네요. 여기 있는 to는요. to 부정사할 때 to가 아니라 to the beach. 그 해변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어? 해변으로 갔어.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went라는 동사 뒤에 왔다고 해서 바로 아, 목적어구나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to가 있으니까 전치사 구는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언제 갔냐면요. During the vacation. 그 휴가 동안에 갔습니다. During도요, 마찬가지로 뭐뭐 동안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따라서 during the vacation 이 전치사 구도 부사적 수식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4번 문제. Lisa had dinner at the cafe with me. Lisa는 주어죠. had 동사고요. 자, 무엇을 먹었어요? dinner 저녁 식사를 그렇죠?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at the cafe 하면은 at이라는 전치사 뒤에 카페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가 됩니다. 부사적 수식어 am 적어주시고요. 근데 누구랑 저녁 식사를 했어요? with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사적 수식어를 여러분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있죠? 다섯 번째. Carrots are good for keeping warm. Carrots은 주어고요. are 비동사죠?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비동사 뒤에 붙는 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는 설명을 했었죠? good 에는요, 우리 목적어 o를 적는 게 아니라 보어에 해당하는 c를 적어 주셔야 돼요. Carrots are good. 그 다음에 for이라는 전치사와 그 뒤에 keeping warm. for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가 왔지요. 따뜻하게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라고 해서 for keeping warm. 하나의 덩어리로 부사적 수식어 여러분 m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우리 단어도 복습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 The ISS is a large, 국제우주정거장은 큰 인공위성이다. 그쵸? large라는 큰 뒤에 인공위성 영어로 적어줄게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satellite. 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인공위성 하면 satellite라고 여러분 암기해 두세요. 두 번째. They move every, 그들은 계절마다 이동한다. 그들은 이동한다. every가요, 우리 더 이상 모든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뭐마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그 뒤에는 계절마다니까 계절이 들어가면 되겠죠. Every season. 계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Mongolia has weather. 몽골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그쵸. 극한의 날씨를요. 그런데 뒤에 weather이라는 날씨가 있으니까 그 앞에는 극한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어줄게요. 극한의는 X, 그다음에요. extreme 여러분 이렇게 스펠링까지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They live in round tent. 대신에 그들은 둥근 텐트에서 잔다. 그들은 그죠? 잔다가 아니라 산다죠. 그들은 삽니다. 어디서? in round tent. 둥근 텐트에서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대신에죠. 대신에 영어로 instead 하면 대신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the earlier returns to the earth. 이전의 승무원은 지구로 돌아간다예요. earlier 하면 이전의이잖아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승무원이 되겠네요. 승무원은 영어로 C로 시작합니다. crew. crew 하면 승무원이란 뜻이에요. 이전에 승무원은 return, 돌아갑니다. 어디로? To the earth, 지구로요. 자, 이렇게 여러분 step out 문제 모두 풀었어요. 혹시 틀린 게 있다면 꼭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workbook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13쪽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꼭 손이 조금 아프더라도 꼭한 번씩은 적어 보세요. 1번, affect. 뜻이 뭘까요? affect 하면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다. affect 적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satellite.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암기해 두라고 했었죠. satellite. 뜻은요, 인공위성이에요. satellite. 인공위성. 앞으로 우주에 대한 지문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할 단어입니다. 세 번째, crew. 뭘까요? crew. 그쵸. 뜻은 승무원이라는 뜻이에요. crew. 승무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4번, international. international. 맞습니다. 국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즘 지구촌 사회에서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5번. extreme. extreme 하면 떠오르는 지문이 있지요. 맞아요. 극한의 극심한, 극한의 날씨를 가진 몽골. 지문할 때 우리 extreme 봤었죠? 자, 6번. set up. set up 하면요, 설치하다란 뜻이에요. set up. 설치하다. 그 다음, 7번. keep, 동사 ing예요. keep이라는 동사 뒤에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를 붙이면요, 계속해서 무엇무엇 하다입니다. 아시겠죠? keep ing 이렇게 한 세트로 꼭 외워두세요. 계속해서 무엇무엇 하다. 자, 이제는 우리말 뜻에 대한 영어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8번, 대신에. 대신에는요, instead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instead, 대신에. 그 다음 9번, 계절 혹은 철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계절 혹은 철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는 season이었어요. season, 계절입니다. 그 다음 10번은 우주 비행사예요. 우주 비행사 A로 시작합니다. astronaut라고 하지요. 자, 발음이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astronaut, 우주 비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뭐뭐마다 혹은 매 무엇무엇. 이 단어는요?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every라는 뜻인데요. every, 우리 이제 더 이상 모든이라는 뜻만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every 뒤에 무엇이 붙으면 뭐뭐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12번. 독특한. 독특한은 영어로 unique. 입니다. unique. 우리 유니크하다. 이렇게 우리말로도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unique. 그 다음 13번. 완벽한. 완벽한 형용사죠. perfect. 완벽한. perfect. 이렇게 써요. 그 다음 14번. 경험하다요. 경험하다는 영어로 experience. 조금 깁니다. 여러분 스펠링 꼭 유의해 주셔야 돼요. experience라고 해서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B번 문제 같이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우리 형태를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골라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다. How would it, us?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라는 how 의문사 있고요. 그것이 뭐뭐 할까? 우리에게.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자,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영향을 미치다, affect 여기 보이시죠? A, F, F, E, C, T, affect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they adding more modules.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모듈들을 추가했다 되어 있죠. 그들은 adding 추가했다, more modules 더 많은 모듈들을.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뭐 했다가 필요하겠죠. 우리 아까 앞서서 계속해서 무엇무엇 하다라는 표현은 keep ing라고 했어요. 그 뒤에 붙여 보이시죠? adding에서 ing 붙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 계속해서 뭐뭐 했다 과거형 keep의 과거형 kept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ept 하면 keep의 과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Girls are easy to carry and get은

그쵸? 뭐뭐 하기에 쉽습니다. carry 하면 운반이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설치하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carry and 설치하다, set up. 설치하다, set up.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 4번. A new crew comes in 6 months. 새로운 승무원이 6개월마다 온다. 새로운 승무원이 온다. 그쵸? 그 뒤에는 6 months에서 6개월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뭐마다가 필요하죠. 뭐뭐마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자, 여기 있는 every가 되겠죠. 자, 여기 적어주세요. every 6 months 하면 6개월마다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Many people want to this culture. 많은 사람들이 그쵸, want 원합니다.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화를요. 자, 그래서 우리 빈칸에 경험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줄게요. 보기에서 경험하다는 experience, 그쵸? experience. 스펠링까지 여러분 틀리지 않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도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A.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 순서 적어 봅시다. 첫 번째 예시가 나왔어요. 그들은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 먹이를 찾을 필요가 있다. 먼저 그들은 주어,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까지 끊어줄게요. 먹이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들은 주어 첫 번째로 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에 해당하는 동사 need. They need to find foo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은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집이다. 이것은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집이다. 이렇게요. 자, 이것은 어디 있나요? This. 그 다음에, 그쵸? 집이다. This is. 그 다음에, a home. 누구를 위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For astronaut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This is a home for astronauts. 이렇게요. 자, 3번. 우리는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자, 고대한다라고 하면 아주 간절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we 첫 번째로 옵니다. 그 다음에 고대하다라는 동사가 와야겠죠. We look forward to 하나의 덩어리로 고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We look forward to. 그 다음에 무엇을 고대한다고 했어요? 당신을 만나기를. 따라서 그 뒤에는 meeting. 그 다음에 당신을. 마지막에 you 써주시면 되겠죠.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요. 네 번째. 우리는 회의실에서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실게요. 우리는 주어 we. 그 다음에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Are talking.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About them 나와야 되죠. We are talking about them. 그 다음에 회의실에서에 해당하는 전치사 in 써주시고요. 그 뒤에 the meeting room 하면 회의실이죠. We are talking about them in the meeting room 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B번 문제도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문법적인 형태로 맞게 변형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죠. 그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를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자, 이 부분 영어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He, 그 다음에 interested 있으니까 그 앞에 비동사 he is interested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자, interested 뒤에는 자연스럽게 전치사 in을 적어줘야 돼요. is interested in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그대로 learn

적어주면 안 되죠.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형태를? 맞습니다. ing를 붙여줘야 되죠. 동명사의 형태로 바꿔야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learning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주세요. He's interested in learning new cultures. 이렇게요. 자, 다음 두 번째. 게르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자, 한번 볼게요. 나온 정보가 게르는 밖에 없어요. 우리가 써야 될 것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 부분 전체 다 한번 적어볼게요. Tourists with popular. 있죠? Gers. 자, 복수예요. 그럼 비동사 뭐가 써야 될까요? Gers are. 그 다음에요. 인기가 있다. Popular. 적어주면 됩니다. Popular. 그 다음에요. 누구에게가 들어가야겠죠. Girls are popular with 이란 전치사 활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관광객들, tourists 적어주면 되겠죠. tourists 복수 s까지요. 그쵸? Girls are popular with tourists.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3번. 그녀는 매일 연습함으로써 그녀의 영어를 향상시켰다. 나와 있는 정보는 she, 그녀는 improved, 향상시켰다. 무엇을? Her English, 그녀의 영어를. 그럼 빈칸에 우리가 써야 될 정보는 매일 연습함으로써가 되겠죠. Practice by every day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뭐뭐 함으로써에 해당한 전치사 by 적어주고요. by라는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practice,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요. 바꿔줘야 되죠. by practice, ing로요. practicing, 이렇게 연습함으로써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제 쉽죠? 매일만 써주면 됩니다. every day. 자, 밑에 적어줄게요. 네. She improved her English by practicing every day.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많은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그것을 건설했다 라는 뜻인데요. 나와 있는 정보가 astronauts, 우주 비행사들이 built, 건설했다, it, 그것을 까지 나왔죠.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많은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여기까지예요. 빈칸에 있는 단어는 connect by modules many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활용해 볼게요. 먼저 여기도 뭐뭐로서니까 by라는 전치사를 먼저 써줄게요. by 뭐뭐함으로써. 자, 그 뒤에 connect 동사 원형 써주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connect ing 붙여야죠. connecting, 연결함으로써. 그 다음에 무엇을 연결함으로써? 많은 모듈들을. 많은, many. 그 다음에 모듈들이니까요. module, s까지요. modules.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Astronauts built it by connecting many modules.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잘 적어주셨죠?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요. 얼마든지 천천히 여러분 복습해보시고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 Q&A 게시판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네, 레벨업 퀴즈 나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They need to find food in their animals. 그들은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 먹이를 찾을 필요가 라는 문장인데요. 조금 길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힌트를 드리자면 전치사 종류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시고 혹시 어렵다면 우리 교재의 지문도 복습해 보시고요.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전치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찾아서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친구들 전치사의 목적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목적어에 대한 거 여러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유닛부터는 이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를 학습하게 되어 새로운 보어가 나오니까요. 이 목적어까지 우리 배운 거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요.

0: 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금은 독해 힘 레벨 3 20강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두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뭐 배우고 있나요? 조동사 can, may, should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독해 지문을 좀 풀어볼 거예요. 오늘 공부의 흐름 learning flow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항상 복습으로 시작하죠. 리뷰 코너에서는 이지 가이드로 조동사 can, may, should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이어서 step up에서는 문법을 적용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글의 첫 번째 주제 space, 우주이고요. 두 번째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조동사 can, may, should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can부터 가볼까요? can은 능력과 가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뜻은 능력, 가능의 의미인데요.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추측과 허가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웬만한 의미는 다 통하게 되죠. 자, 그런데 can이 능력의 의미일 때, 뭐뭐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be able to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럼 자, 예문 볼게요. He can stand alone now. He's able to walk too. 그는 지금 혼자 서 있을 수 있다. 그는 또한 걸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can stand는 걸을 서 있을 수 있다 라는 능력의 의미고요. 또 걸을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 is able to 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be able to죠? 그럼 이 표현은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나요? can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He can walk too. 이렇게요. 네, 능력의 가능의 can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추측과 허가의 may도 한번 더 짚어볼게요. 추측일 때는 뭐뭐일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약한 추측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허가의 의미일 때는 뭐뭐해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예문 보겠습니다. You may have this. 당신은 이것을 가질지도 모른다, 가져도 된다. 뭐죠? 가져도 된다. 허가의 의미고요. He may have one already. 그는 지금 이미 하나를 가질지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가져도 된다. 네, 이미라는 말을 통해서 가질지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추측의 의미입니다. 앞에는 허가, 뒤에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may였고요. 다음으로 should의 의미도 알아볼까요? should는 충고 조언의 의미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찌 해야 한다, 어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강한 의무가 아니라 약한 의무, 말 그대로 충고와 조언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We should leave early to avoid the traffic. 우리는 일찍 떠나야만 한다. 떠나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일찍 떠나라고 충고, 조언,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강한 의무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must 또는 have to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should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can과 may의 부정문, 음음문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정문은 말 그대로 그 의미를 부정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can과 may는 부정문으로 쓰일 때 단순 부정뿐만 아니라 금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에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자, can의 부정문 형태는 can not 이렇게 쓰죠. not을 바로 붙여 쓰는 거예요. 또는 축약형으로 can't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금지 의미인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You cannot enter this room. 당신은 이 방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방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금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may not도 마찬가지로 단순 부정일 때도 있지만 금지의 의미일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볼게요. Students may not use their phones in class. 학생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로 해석해야겠죠? 네, 사용하면 안 된다. 그들의 핸드폰을 어디서? 수업 중에. 네, 이렇게 may not과 can not은 금지의 의미를 띨 때가 있다.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해 보자고 배웠고요. 다음으로 can과 may의 의문문도 배웠습니다. 문맥에 따라 허락을 구하거나 요청을 할때쓸수 있다는 거죠. 어찌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상황에서 can, may를 쓸수 있어요. May I tell you something?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Can I tell you something? 이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동사 can, may, should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서 독해 지문 두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지문부터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주제는 space, 우주입니다. 자, 우리 1번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There are many satellites around the Earth. 있다, 많은 인공 위성이 어디에? 지구 주변에. There are는 무엇무엇이 있다는 뜻이고요. 뒤에 many satellites 이렇게 복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there are로 씁니다. Satellites가 뭔가요? 인공위성이에요. 네, 인공위성이 중심 소재로 나왔네요.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요. You may think they're just floating.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것들이 단지 떠다니고 있다고. 자, 여기서 may think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동사 may 다음에 think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추측 또는 허가인데요. 생각해도 좋단가요? 아니면 생각할지도 모른다가 더 적절한가요? 네,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고 추측하고 있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think의 목적어로 they are just floating 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they는 many satellites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가 비동사 float 떠다니다에 ing가 붙은 형태가 쓰였어요.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야겠죠? 그것들이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도니까 이것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Actually, they are flying fast around the Earth. 사실은 그것들은 날고 있다. 빨리 지구 주변을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they are flying. 현재 진행 시제네요. 날고 있어요. Fast, 빨리요. 사실은 굉장히 빨리 날고 있다고 합니다. Otherwise, the Earth's gravity will pull them down. 그렇지 않으면, 네, 지구의 gravity, 중력이 그것들을 pull down,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자, 여기 otherwise란 표현이 쓰였네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인데요. 자, 이거, 뭐뭐 하면 이란 의미를 가지는 if와도 연상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네, if, not이 들어간 표현과 바꿔 쓸수 있어요. Otherwise 안에는 not이 없지만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하고 if, no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앞에 문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앞에 satellites, 네, 많은 인공위성들이 빨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즉 이렇게 빨리 돌고 있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꿔 볼게요. If they are not flying fast around the earth. 그쵸?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Gravity, 지구의 중력이 pull down, 끌어내릴 거래요.
빨리 놀지 않으면 인공위성이 다시 지구의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y should move fast so they can stay in orbit. 그것들은 움직여야 한다. 빨리. 그래야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다. 궤도 안에서. 네, 여기서 should move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동사, 동사원형 나왔죠?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 so는 그래야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만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Can stay, 머무를 수 있다. Can이 뭐뭐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인공위성,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돌고 있을 때, 네, 빨리 돌고 있어야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궤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But if they move too fast, they may fly away from the Earth. 그러나 그것들이 인공위성이 너무 빨리 또 움직이면 그것들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뭐뭐로부터? 지구로부터. 네, 가정을 했죠. 또 너무 빨리 돌면 빨리 돌긴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빨리 돌면 이때 to는 지나치게 빨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may fly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away는 멀리라는 의미죠. 자, 만약에 너무 빨리 돌면 이렇게 멀리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멀리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y cannot fly too slow because they On the other hand 하면 반면에 란 뜻이에요. 자, 반면에 그것들은 날수 없다. 너무 느리게.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또 너무 늦게는 갈 수는 없다고 하네요.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가면 안 돼요. 적절한 속도로 돌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The biggest satellite called the ISS travels at about 28,000 kilometers per hour. 가장 큰 인공위성. 자, ISS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인공위성은 여행한다. 대략 28,000 kilometer 시간마다. 네. 자, 지금 문장이 꽤 긴데요. 가장 큰 인공위성이란 말이 나오고 뒤에 called가 나오면 네, 이 말이 불리는 이란 의미로 뒤에서 수식해 주죠. ISS가 뭐냐면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우주정거장을 말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인공위성은 여행한대요. 속도가 나오죠? 자, 예전에 선생님이 kilometers per hour 이라는 표현을 알려줬습니다. per hour이 시간마다예요. 즉, 시속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대략 그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상상 가나요, 여러분? 28,000km의 속도? 이제 자동차가 아주 빨리 달리면 100km를 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It circles the Earth about every 90 minutes. 그것은 돈다. 돈다. 지구를 약매 90분마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it은 the ISS가 되겠죠? 국제우주정거장. circles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circle이 동그라미죠. 그럼 동사로 동그랗게 돌다란 뜻이에요. 지구를 대략

times a day. 이것은 뜻한다. 무엇을 뜻하죠? 그것이 goes around, circles랑 같은 뜻이에요. 돈다는 것을 우리의 행성, 즉 지구죠? 우리의 행성을 대략 16번, a day 하면 every day, 매일 16번을 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 24시간을 90분으로 나누면 대략 16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16번이나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space였고요. satellites에 대한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네,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how satellites can stay around the earth. 어떻게 인공위성이 can stay, 머무를 수 있는지 지구 주변에. 자, 어떤가요? 주제로 적절한가요? 자, 어떻게 머무를 수 있었죠? 이 글을 읽고 나면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렇게 날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예로서 ISS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1번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What satellites need to fly around fast? 인공위성이 필요한 무엇? 뭐 하기 위해서? 빨리 날기 위해서. 빨리 날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언급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뭐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How fast satellites can fly around the earth? 얼마나 빨리 인공위성이 날수 있는지 지구 주변을. 네, 지구 주변을 얼마나 빨리 날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심 주제는 아니죠. 적절하게 속도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구 주변을 돌수 있다는 의미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2번 문제 볼게요. 인공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중력의 영향이 없는 높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 자, 이말뭐 중력도 나오고 그러니까 왠지 아리송한데 자, 이런 말 있었나요? 중력의 영향이 없는 높은 곳? 네, 그런 말 없었고요. 오히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The Earth's gravity will pull them down. 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중력에 끌리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날고 있다. 자, 이 내용 있었나요? 그쵸? 여기 있었죠? They should move fast so they can stay in orbit. 일단 빨리 그 회전을 해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나 또 if they move too fast, they may fly away from the earth. 또 너무 빠르면 멀리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속도, 중력에 끌리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날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2번 정답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국제우주정거장은 90분에 지구를 16번 돈다. 자, 90분 나왔고 16번 나왔으니까 3번 고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말을 섞어놨죠. 그쵸? 그게 아니에요. It circles the Earth about every 90 minutes. 지구는 90분마다 한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6 times a day. 네, 16번을 도는 거죠. 90분에 16번이 아니라, 네, 하루에 16번이 됩니다. 따라서 3번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자, 빈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칸 앞에 있는 표현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것들은 날수 없다. 너무 늦게. 라고 나와 있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뭐 하기 때문에란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반면에란 표현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뒤에 써야겠구나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앞에 내용이 But if they move too fast, they may fly away from the earth. 너무 빨리 돌면 may fly away, 날아가 버린댔어요. 인공위성이 너무 빨리 돌면 이렇게 날아가 버린대요. 반면에라고 나오죠.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럼 반대로 너무 느리게 날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cannot fly too slow. 그것들은 너무 빨리 날수 없다. 즉, 날면 안 된다. 예, 금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2번, can fall back to the earth. 지구로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자, 1번은 can float above the earth. 해서 지구

위에 떠다닐 수 있기 때문이란 뜻이고요. They crash into each other 하면 서로, 여기서는 인공위성끼리라는 의미예요. 인공위성끼리 crash, 부딪혀서 부딪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죠. 자, 인공위성끼리 부딪히는 내용 없었으니까요. 3번 틀렸고 1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번 문제 정리하면서 structure, 문장 분석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You may think they are just floating. 당신은 주어고요. May think,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고 추측의 의미로 동사 처리하고 뭐라고 생각하죠? think의 목적으로 이렇게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단지 떠다니고 있다고 해서 전체가 목적어예요. 그쵸? 다음으로 they should move fast so they can stay in orbit. 자, 여기는 주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동사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왔죠? 먼저 그들은, 이게 주어 첫 번째고요. should move, 움직여야만 한다.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아이고, 네, 동사 첫 번째죠. 그쵸? we want이 되겠고요. fast,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들은, 두 번째 주어고요. can stay, 머무를 수 있다. 두 번째 동사 in orbit. 네, 궤도 안에서. 네,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they cannot fly too fast, too slow. 그것들은 하고 주어고요. cannot fly, 날수 없다. 동사 부분, 다음 too slow 하면 너무 느리게, 이렇게 부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부사적 수식어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문장 분석해 봤고요. 1번 문제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2번 질문 가볼게요. 네, 여러분, 2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의 주제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벌써 여러 번 나온 주제죠. 자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Plastic is very useful. 플라스틱은 매우 유용하다. 아, 환경이고 플라스틱이 나왔네요. 혹시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글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다음 문장. It can be easily made into any shape. 그것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여기서 is은 플라스틱을 말하는 게 됩니다. 다음 조동사 can 다음에 be made 해서, 네, 지난 유닛에서 배운 수동태가 나왔네요. 해석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어떤 모양이든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을 변형시켜서요. And it is convenient to use. 그리고 그것은 편리하다, 사용하기에. Convenient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편리한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여러분, 편의점을 영어로 convenience store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편리한 가게니까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죠. 편리한이란 뜻이고, 네, 플라스틱의 장점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한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So, many things are made of plastic.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진다. 뭐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자, be made of는 뭐뭐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라는 뜻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be made, PP예요. 자, 여기까지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편리한 점, 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내용을 전환합니다. But now we know that plastic is bad for the environment.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안다. 플라스틱이 is bad, 나쁘다고,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자, 이 문장은요, 주어 know 다음에 목적으로서 대절이 오는, 네, 그런 구조의 문장입니다. 자, 이때 목적으로 쓰인 대절은 우리가 대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는 안다, 이것이 뭐 한다는 것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목적으로 쓰인 대명사절의 대는 뭐할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that 안 쓰고 we know plastic is bad for the environmen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좋아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그쵸? that 명사절. We should not use plastic.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된다. 플라스틱을. 네, should의 부정어로 should not이 나왔죠? 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쵸?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네,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Instead, we can use eco-friendly materials like paper straws and cups. 대신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마치 뭐와 같은? 종이 빨대나 컵과 같은. 네, 플라스틱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Can use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Eco-friendly는 에코가 여러분 환경, 뭐 생태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친한 거예요. 즉 친환경적인 재료들, 종이 빨대나 컵 같은 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문제로 이따 풀어볼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장이 나와 있어요. They may not be the perfect solution. 그것들은 완벽한 해결책이 may not be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에 부정을 하고 있네요. 추측의 의미로서 부정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완벽한 solution,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So scientists are making a new material with mushrooms and seaweed. 그래서 과학자들은 만들고 있다. 새로운 재료들을 뭘 이용해서? 버섯과 seaweed. 네, 해조류를 이용해서. 네, 동사 부분이 are making,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 this material has all the benefits of plastic. 이 재료들은 가진다. 모든 이점을, 플라스틱의 모든 이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새로운 물질이요. But it is not harmful. 그러나 그것은 해롭지 않다. 자, 플라스틱같이 매우 편리하고 좋은데 플라스틱처럼 해롭지는 않다고 해요. 좋네요. This way we can keep our planet healthy.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행성 지구를 healthy, 건강하게. Can keep, 유지할 수 있다고요?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오면요. 모모하게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목적격 보호는 healthy처럼 형용사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잘 파악했는지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1번, perfect materials for straws and cups. 완벽한 재료들, 빨대와 컵을 위한. 네, 컵과 빨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완벽한 재료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틀렸고요. New plastic that will not be harmful. 새로운 플라스틱, 자, 어떤 플라스틱이냐면 해롭지 않을 새로운 플라스틱. 해롭지 않을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아예 물질을, 재료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네, 2번도 틀렸고요. 3번. Possible ways to reduce plastic use. 가능한 방법들, 뭐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어떤가요, 여러분? 네, we should not use plastic 이라고 말하고 instead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3번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언급된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자, 앞에서 we should not use plastic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권고하고 충고하는 거지, 조언하는 거지, 뭐하지 말아라 하고 강하게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재료를 쓴다 란 말 있나요? 그쵸? Instead, we can use eco-friendly materials.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번 정답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빨대나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네, 빨대나 컵을 그런 말은 없었고 이런 eco-friendly, 친환경적인 재료로서 종이 빨대와 컵을 언급하긴 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함께 찾아 써볼까요? 자, 새 재료, a new materials. 자, 우리 끝에 나온 네, 새로운 물질, 이것에 플라스틱과 비슷한 점이 있었고요.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은 it can be made into any blank and it is blank to use.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떠한 무엇으로든, 그리고 그것은 사용하기 어떠하다. 자, 이런 말이 앞에 나와 있었죠. It can be easily made into any shape 해서 첫 번째 칸은 shape가 되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지고 and it is convenient.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따라서 여기 들어갈 말은 convenient입니다. convenient. 자, 이렇게 완성되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점이요. 다른 점은 뒤에 나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it is not harmful. 위험하지 않다고 했어요. 해롭지 않아요. It is not harmful. 쓰고 다음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되셨죠? 다음으로 4번 문제 가볼게요.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볼 거예요. 자, 여기 빈칸에 단어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뭐 할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어요. 자, 할수 있다란 뜻으로 can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can 쓰고 그다음 이런 노력들이란 뜻으로 these efforts가 주어로 오겠죠. These efforts. 네, 됐고요. 그 다음, 해결하다는 뜻의 동사 원형. Solve. 다음, solve의 목적어. The problem 써주시면 완성됩니다. 네, PROBLEM 하고 마지막 물음표 쓰여 있네요. But can this effort solve the problem? 잘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문장 분석해봐야겠죠? 네 개의 문장이 준비되어 있네요. 첫 번째, It can be made into any shape.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뭘로? 부사적 수식어예요. 어떠한 모양이로든. 네, 주어, 동사, 부사적 수식어고요. We should not use plastic. 우리는 주어죠? Should not use. 사용하면 안 된다. 동사예요. 무엇을? 플라스틱을. 목적어입니다. 다음. They may not be the perfect solution. 그것들은 주어고요. May not be.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이에요. 무엇이 완벽한? 네, 해결책이. 주격 보호로 C라고 처리하겠죠? We can keep our planet healthy.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행성을. 네, keep의 목적어. healthy. 네, 목적격. 보호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독해짐은 잘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봐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0강. 자,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 공부 오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 저희가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이죠. 그러니까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선택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이 굉장히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안전 관련된 이슈, 그 지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뜨겁다 사회적으로라고 하면 그런 지문들이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이라고 하는 요 주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시게 되는 많은 지문들 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자, 오늘 건강과 안전을 주제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공부할 순서 정해볼까요? 자, 먼저 Today's Vocabulary라고 해서 오늘 필요한 단어들 여러분께 다섯 개 제가 제시를 할 것이고요. 자, 영영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예문을 그 단어를 활용한 예문까지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퀴즈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운 단어와 그 다음에 핵심 문장들을 다시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따라 읽어보시는 순서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이제 sore가 되겠습니다. 이 sore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몸이 좀 아플 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어체, 그러니까 리스닝에서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의미는 painfu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ainful이라고 하는 게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uncomfortable이라고 하면 편안하지 않은 것인데 이 이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pain,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자, 뭐 때문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injury라고 하면 부상으로 인해서 아픈 것도 sor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fection이라고 하면 감염으로, 감염 때문에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too much use가 되겠습니다. 자, 근육 따위를 너무나 많이 써서 우리가 좀 욱신욱신거리고 쑤시는 것도 우리가 painful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sore는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자, 아픈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되거나 혹은 근육 따위를 많이 써서 쑤시거나 아플 때 주로 쓰는 단어다. 자, 어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셨으면 싶은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sore라고 하는 단어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요 단어 가지고 저 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예문은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예문이에요. 아, 감기 걸렸을 때 I have a runny nose and a sore thro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run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오늘의 제시어는 아니지만 이 run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건강과 관련해서 함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run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리다의 뜻만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이제 운영하다의 뜻도 이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제 수능까지, 지금은 이제 중학영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수업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자, 그 ru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눈물이나 콧물 따위가 흐르다의 뜻이 있어요. run이라고 하는 동사에 자, 그리고 거기에 n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었을 때는 runny라고 하면 눈물이나 콧물 따위가 흐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흐르는 코를 가지고 있고 또 어때요? sore 하면 아픈이고요. 그 다음에 throat라고 하면은 여기 목구멍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 나는 아픈 목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의 방식이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목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 흘러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영어는 주로 I have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my throat is sore 라고 해서 뭐 크게 뭐 못 알아듣거나 문제가 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I have a sore throat를 훨씬 더 습관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차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I have a runny nose. 그러면 아우 콧물 많이 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throat라고 하는 단어도 뭐 건강과 안전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관련된 어휘로 자,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자, sore throat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닝의 지문에도 꽤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말뭉치다.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digest. 이렇게 발음합니다. digest. 자, 무슨 뜻일까요? 자, 바로 change food.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어디 안에서 바꾸는 것이죠? 혹은 어디 안에 있는 음식이죠? 자, 바로 stomach 안에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stomach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장을 말하죠. 사람의 장기 중에서 위장이고, 요것도 이제 중등용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인데요. 그 위장 안에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죠? 부사적 수식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substances. 자, substance는 물질의 뜻인데, 요것도 중등용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단어인데, 물질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와 있어요? 형용사적 수식어가 와서 앞에 있는 자, substances를 수식하죠. Your body can use. 당신의 몸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뭐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이런 것으로 위장 안의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즉, digest는 어떤 뜻일까요? 네. 소화시키다, 소화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도 건강과 안전 관련해서 지문 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자, 그 word family를 digest는 함께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명사형이나 형용사형도 지문 안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명사형은 뭔가요? digestion.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자, 소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어떤가요? digestive라고 해서 digestive medicine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소화제 정도로 여러분들 번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word family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I have a weak stomach. 저는 위장이 좀안 좋아요. 약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장이 약하다. 주어를 위장이 약하다를 보어로. 이게 한국어의 일반적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저는 약한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So, I don't digest food very well. 저는 음식을 매우 잘 소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의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문까지 자, 2번 마무리 지어 보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influenza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influenza. 사실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 줄여 가지고 이렇게 flu라고 하는 자, 이렇게 세 개의 철자. 자, flu. 요렇게도 많이 써요. 줄여서 자,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뭘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common dis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강과 안전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요. 이런 단어들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disease라고 하면 질병이죠. 어떤 질병이에요? That is caused. 유발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것인가요? 자, virus. And. 자, 그리고 또 대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MA1 이렇게 되죠? 어떠어떠한 질병. 두 번째는 또 어때요? 또 어떠어떠한 질병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뭘 유발하죠? Causes. 자, 유발하는데 뭘 유발합니까? 아이고, 여기는 좀, 뭐랄까요. 이런 표현 어때요? 노다지라고 알아요? 금광입니다, 금광. 금맥을 찾았어요. 지금 건강과 안전 관련된 단어들이 뭐 지금 수두룩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중등용 단어이고,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fever라고 하면 열이죠? 자, 자, 열나. 영어로는 I have a feve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muscle ach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어만 중등용 단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ache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바로 배우셔야 될 단어예요. 그래서 아프다, 뭐 혹은 명사로도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자, 고통 이렇게 되는데요. muscle aches라고 하면 근육통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을 하십니다. 열과 근육통, 그 다음에 breathing problems라고 하면 자, breathing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죠. 자, 이것도 중등용 단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호흡 문제, 근육통, 그 다음에 열 따위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독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언급드렸지만, 자,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우리가 flu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러시면 인플루엔자까지 설명 마무리 지었고요.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year, The tomato influenza spread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그 토마토 그 독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마토 독감은 제가 알기로 코로나 이후에 뭐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인도 지역에서 아마 집단 발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유아들, 그러니까 꼬마들 이 걸리는데 전염성이 굉장히 심해서 한동안 좀 유행했던 그런 독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렇게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염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거나 이런 일은 좀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토마토 독감이 spread. 자, spread는 퍼뜨리다, 퍼지다. 그죠? 이번엔 자동사로 쓰였네요. 자,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가 뒤에 와 있는 것이고요. 자, throughout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throughout는 이하의 기간명사, 장소명사가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주 만나시게 되는 전치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throughout는 어떤 기간 동안 내내 어떠어떠한 장소의 여기저기에서, 전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count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나라 전역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 전역으로 그렇게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있죠. 막 이런 부분들은 혹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우리가 분명히 배웠는데, 3인칭 단수의 주어가 오면 뒤쪽에 이렇게 S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어요? 두 번째로는 last year예요. 작년이에요. 근데 작년이면 현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그랬다니까. 이거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 spread는 어떤 거죠? 과거형도 spread입니다. 그래서 cut라는 단어가 AAA형이에요. cut, cut, cut. put이라고 하는 단어가 AAA형이에요. put, put, put. 자, 참 풋풋한 그 단어처럼 spread도 3단 변화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spread, spread, spread. 요렇게 3단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요 단어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기심 천국인 거죠. 그 호기심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 spread까지 소개드렸고요. 자, 4번으로 이동할게요. bl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lood는 뭐죠? 자, 이것도 이제 친숙한 단어일 수 있죠. Red liquid, 빨간 액체, liquid도 중등용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flow는 이제 흐르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중등용 단어고요. 자, 뭘 통해서? 자, through the body, 몸을 통해서 누구의? 사람이나 짐승의. 자, 그러면 빨간 액체, 그렇게 흐르는 액체는 뭘까요? 혈액이 되겠죠. Blood type이라고 하면 혈액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He lost a lot of blood. 자, 그 사람은 많은 피를 잃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accident. 사고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patient라고 한다는데요. 자, patient는 명사로 무엇입니까? 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receives medical care. 아, 그러니까 의료적 그런 보살핌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자, treatment는 뭐라고 했죠? 앞쪽에서 치료의 뜻이 있다 그랬죠? 다루다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것은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치료를 받는 사람이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니까 뭘까요? 환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쩌면 친숙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단어는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죠. patient는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끈기 있고 인내심 있는 이런 뜻이고요. patient의 명사형은 patience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예문으로 갈게요. The doctor announced. 의사 선생님이 발표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습니까? 자, 그 환자가 fully recovered. 자, recover는 자타동사 동일형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발표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내용들 정리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퀴즈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셔야겠죠? 보세요. 인플루엔자, 독감. 자, sore는 아픈 거죠. patient는 환자였고요. digest는 소화되다, 식히다. 그다음 blood는 혈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 확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작년에 토마토 독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독감은 뭘로 쓰셔야 돼요? flu라고 쓰셔도 되지만 오늘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fully recovered인데, 자, 이 자리에는 patient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Sore. Sore.

0: I have a runny nose and a sore throat. Digest. Digest. I have a weak stomach, so I don't digest food very well. Influenza. Influenza. Last year, the tomato influenza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Blood. Blood. He lost a lot of blood in the accident. Patient. Patient. The doctor announced that the patient fully recovered.
1: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도 이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필요한 복습들 있겠죠? 자, 복습 잘해서 월요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Oh,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Away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실력을 스텝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요? 책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픽션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알고 그리고 픽션까지 있으니까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nstead와 Instead of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바로 책을 펼쳐볼까요?
1: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2: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1: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She i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She feels a raindrop.
2: Uh-oh,
1: she gasps. Soon, rain is pouring down. A lion

0: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1: Lion Mane's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팩트부터 시작하네요.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사자들의 눈은 are very large,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입니다.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라고 되어 있네요. They have a special coating. Coating이라는 것은 바로 코팅, 겉을 싸는 것, 즉 막이 되겠죠. 겉을 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눈은 특별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은 어떻게 해주냐면 that helps lions, 사자들을 도와줍니다.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to see well,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ven when, 심지어 언제조차도요. There is little light, 빛이 거의 없을 때조차도요. 그래서 밝지 않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자들의 눈을 감싸고 있는 어떤 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막이 사자들의 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로라와 리오의 이야기가 되겠죠. Inside a brightly lit case. 안에요. 어디 안이냐 하면은 brightly, 밝게, 환하게 lit, 비춰진 그 진열장 안에. 지금 로라가 이 갈기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리라는 그 머리카락 전문가, 이 머리카락 전문가에게 가서 아, 나도 이 갈기 같은 걸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 사라고 했었죠.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아, Laura는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wig. wig라고 하면 가발이 되겠죠. 근데 wigs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가발들을 봅니다.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이제 Laura는 실제로 암사자이기 때문에 이 갈기가 자라나지 않죠. 그래서 이 가발을 사기로 가짜 갈기를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와, 이제 I can have the coolest mane. 내가 in town, 이 마을에서 가장 멋진, the coolest, 가장 멋진 갈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he squeals. Squeal이라는 것은 뭔가 이 단어가 그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Squeal! 바로 꽉 소리를 지르다. 그래서 squeal이라고 하는 것이 꽉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팩트로 넘어옵니다. 좌측 페이지에요.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사자들은 걷습니다. 이렇게 사자들이 걸어가는 거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걸어가냐면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그들의 발에 있는 But on the balls of their feet이라고 하면 바로 앞꿈치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착착착 모든 발이 이렇게 탁 닿이면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이죠. 그런데 앞꿈치만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걷는다가 되겠죠. 사자가 걷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stead of their full paws, 그

0: 그들의 사자들의 온전한, 완전한 전체의 발 전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발 전체 대신에 그들의 앞꿈치를 사용해서 걸음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instead of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혹은 instead를 정리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instead나 instead of를 볼때 뭔가 약간 혼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instead와 instead of를 정리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Number one, I wanted to go to the beach. Instead, I stayed ho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에 있는 이 주인공이 저입니다. 나는, 해변가에 가고 싶다. 그런데 밖에 비도 오고, 예를 들자면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바쁜 일도 있고 해서, instead, 그 대신에, I stayed hom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stead라는 것은 대신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instead는 부사로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instead 바로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죠.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은 이 동일한 대신에 라는 의미인데 이게 또 다른 문장에서 또 다른 위치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I don't want to go out. 나 나가기 싫어. 난 나가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죠. I don't want to go out.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Let's stay home instead. 집에 있자. 그 대신에 집에 있자. 이 instead가 이렇게 문장 제일 끝에 위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instead 뭐뭐 대신에 라는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instead는 이렇게 쓰이는데 instead of는 또 살짝 다릅니다. instead of는 여기 있죠. Number three. Instead of coffee, I drink tea. 커피 대신에 나는 차를 마신다가 되겠죠. 자, instead of는 품사, 이 덩어리 품사 전체가 전치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라는 의미는 바로 다음에 명사가 온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를 전치사다, 전치사다기라기보다는 of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instead of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아, 그래서 instead of가 전치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 coffee, 커피 대신에 나는 차를 마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nstead of 다음에 또 다른 형태, 명사가 올 수는 있는데 또 다른 형태가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She wrote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썼다. Instead of sending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것 대신에. 자, 그러면 instead of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아까 커피처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원래는 동사였지만, 그런데 현재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이런 동명사도 올수 있다는 점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instead of sending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것 대신에 instead of sending이 바로 동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동명사도 올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냥 instead는 부사로서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문장 제일 끝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고요. instead of는 전치사의 기능으로서 바로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의미는 뭐뭐 대신에라는 의미를 가진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만나보도록 할까요?
1: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in every color.
2: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1: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0: 자,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이제 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그래서 이제 갈기를 하나를 샀습니다. 샀나 봅니다. 그래서 Laura는 struts out of the shop. shop 밖으로 strut이라는 것은 뽐내며 걷다. 이렇게 뽐내며 걷는 것이죠. Laura라는 사자가 뽐내며 걸었습니다. She'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자, 그런데 뽐내며 걷는데 이게 자신의 갈기가 아니라 지금 가발. 가짜 갈기를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she is careful. 그녀는 조심스럽습니다. Laura는 좀 조심스러워요. 뭐 하는데 조심스럽냐면 not to,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mess up은 망치다. 그녀의 새로운 갈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죠. 하필 이런 일이 생기죠. 자동차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뭐가 오냐면 비가 오거든요. 항상 그런 일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갈기를 새로 딱 사서 딱이새 옷을 딱 입고 나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she feels a raindrop. 그녀는 느낍니다. 이 뭐지? 라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툭

0: 툭 떨어집니다. 어어. 어어는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어어오 이런 정도 되겠죠. She gasps. She gasps. Gasp라는 것은 이렇게 헉 소리하고 말문이 턱 막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어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놀라면서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Soon rain is pouring down.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pour이라고 하면은 물을 붓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서 물이 막 콸콸콸 붓는 것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fact로 넘어옵니다. 자,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사자는 can run, 달릴 수가 있습니다. for short distances. 짧은 distance라고 하면은 바로 거리가 됩니다. 짧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는데요. add up to라는 것은 위로 어디까지입니다. 위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최대치를 의미하겠죠. 뭐뭐까지가 됩니다. 언제 어디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가 있냐면 35 miles per hour. per이라는 것은 바로 뭐뭐마다, 뭐뭐당, 매. 그래서 시간당 35마일의 속도까지 짧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35마일, 1마일이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마일이면 약 어느 정도 되냐 하면 56km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약 56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foot이라는 단위, foot, 그리고 이 foot이 여러 개가 모이면 feet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fee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36 feet이라고 하면 약 11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leap, can leap, leap이라는 것은 높이 혹은 길게 뛰다. 얼마나 높이, 얼마나 길게 뛸수 있냐면 11m 정도까지 뛸 수가 있답니다. 약 11m입니다. 자, 이렇게 fiction과 fact를 동시에 접하니까 구성도 색다른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어서 참 좋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표현도 만나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시 음원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She i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She feels a raindrop. Uh-oh, she gasps. Soon, rain is pouring down.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의 단어들과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Wig, wig.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Squeal, squeal.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Strut, strut.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Purr, purr. Drink 2 liters of water per day. Distance, distance.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를 잘하는 비결. 그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제대로 그리고 꾸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를 많이 접하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되면은 영어 단어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상당히 암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암기라고 복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학습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발음을 꼭 들어보고 우리가 입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단순히 단어를 글자로만 보고 의미만 딱 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읽어봐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 의미를 알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의미를 알면서 알아야 되는 게 품사가 되겠죠. 아, 이게 동사에 쓰임을 하고 있구나. 뭐뭐 하다, 이다 라는 동사이구나. 이런 품사도 한

한번 알아야 될 것이고요.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무엇을 접해야 되냐면 바로 예문 속에서 그 단어를 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학습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단어라는 거 저도 학창시절을 과거에 겪었고 현재도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한 번만 읽어보고 한 번만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구나.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이런 품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문장 속에서 이게 사용이 되는구나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봅니다. 그래야지 저도 입에 붙고 그게 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학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본 내용들은 오늘 한번 봤다면 내일 복습하고, 그리고 이게 또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를 복습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영어 단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확 많이 해서 영어 단어를 끝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를 한꺼번에, 우리 소위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아 어휘력을 높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많은 양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일정량, 하루하루 학습자가, 우리 친구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 양을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양을 선택해서 적절한 주기로 복습을 하면서 장기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접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방법대로 꾸준하게 복습하면서 학습하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 홈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탭에서, 거기에서 따라 번호서의 Fun Reading Step Up을 클릭하시면은 1일 학습 자료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한 강의마다 영영풀이, 그리고 문법을 활용한 쓰기,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서 쓰기를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작문 같은 걸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 페이지 분량이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20분을 보고 난 후에 복습을 딱 마무리하고 이 영어를 사용하는 연습까지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번호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했고요. 그리고 영원한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20년 만에 결국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까지 완벽한 철군을 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요. 8월 31일 마지막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고 즐거운 20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스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이때 minors는 adults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미성년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중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게임 인터넷 게임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on Friday.

0: holidays.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좀 어려운 단어도 있는데요. 그거 보면 조금 더 쉬워지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2: To ban.
0: To ban.
2: Draconian.
0: Draconian.
2: Ongoing.
0: Ongoing.
2: Crackdown.
0: Crackdown.
1: 첫 번째 단어는 쉬운 단어입니다. To ban. 금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두 번째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종종 나옵니다. Draconian 이란 느낌이에요. 매우 엄격한, 가혹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뭐 도둑질했어? 뭐 그럴 수 있지. 손 자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하고 엄격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지속적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Crackdown 조금 긍정적으로 볼 땐 단속, 조금 세게 볼 땐 탄압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Not a day, a week. 이거 중요하죠. 자, ban somebody, 당연히 from ing.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중국이 아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냥 금지한 건 아니고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기간이 나와 있는데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주당 3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라고 얘기했군요. So far, 지금까지란 얘기니까요. 이번 조치는 게임 산업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가장 가혹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자, 중국의 미성년자들, 아이들의 경우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요거 놓치면 못합니다. 근데 요게 매일도 아니고요.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당 3일, 각각 1시간씩. 그리고 공휴일은 예배로 인정해준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뭐 10대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위 이거 제정신이냐? 뭐 요렇게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부모님들은 좋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e gaming restrictions. 이번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규제는 말이죠. Part of an ongoing crackdown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의 일환입니다. 뭐를 상대로 한 단속일까요? 당연히 전치사 on, 바로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단속의 일환으로 지금 마련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중국 정부가 특히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셧다운제까지 가혹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2: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0: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1: 두 번째 기사는 America's longest war ends. 그렇습니다. 미국 가장 오래된 최장기 전쟁이 결국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2: America's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0: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1: America's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2: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반면에 이 기사는 상당히 무거운 기사예요. 어떤 단어 두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0: Withdrawal.
1: Withdrawal.
0: Pledge.
1: Pledge.
2: 첫 번째 단어는 withdrawal이라고 하는 철수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영의와 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어딘가부터 철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명사고요.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Pledge, 약속이라고 하는데 promise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promise는 일반적인 약속이고요. Pledge는 promise in public, 좀 공개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공약이라고 할 때 종종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 혹은 철군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탁 임팩트 있게 때려주는데요. Ending America's longest war. 이를 통해서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의 막이 내리게 되었고요.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미군 역사의 한 장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역사는 여러 가지 실패와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The final pullout. 이때 pullout이란 말을 몰라도 사실은 더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앵커가 읽을 때 앵커도 알고 듣는 청취자도 알기 때문에 더를 쓴 거라 그랬죠. 정해진 정관사 더. 그리고 final이란 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final이라는 얘기는 completed, 마무리되었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withdrawal이라는 단어가 pullout이라는 단어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다 보면 기사에서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많이 바꿨어요. 그게 영어적인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호칭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South Korea's President 문재인, President Moon, Mr. Moon 뭐 이렇게 다 바꿔 쓴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문재인 남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Mr. Moon을 소위 문씨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반복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같은 말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앞에 나왔던 그냥 철군이라고 했으면 철군이라고 하면 되지 단어가 바뀌었다고 다른 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읽는 사람이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라고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단어가 바뀌어도 우리는 가능하면 바꾸지 않고 그냥 쓴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철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fulfilled Joe Biden's pled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을 완성시킨 경우가 되겠는데요. 당시 공약은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조 바이든이 소위 영원한 전쟁이라고 명명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th, 2001.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forever war.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 9.11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In response to 하고 가끔씩 또 as a result of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달라요. As a result of는 요 뒤에 나온 거에 대한 결과예요. 쉽게 얘기하면 9.11 사태가 발생해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9.11 사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때는 as a result of을 쓰죠. 근데 9.11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 결과로 자동으로 전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인에 대한 반작용, 대응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때는 in response to를 써야 된다는 거 두 개가 다르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0: America's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1: America's

0: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1: Today's parents, 오늘은 챕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to close a chapter라고 해서 한 장을 마감하다. 또 반대말은 to open a new chapter. new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만 보통 쓰겠죠? to open a new chapter, 새로운 장을 열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죠. 방탄소년단은 히트곡 버터가 7주 연속 빌보드 핫 100 정상을 차지하면서 K-POP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다라고 할 때 make history란 말 써도 돼요. make history. 관사 쓰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역사를 다시 쓰답니다만 물론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겠죠. BT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뭐 간단히 여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As its hit song, Butter,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for 7 weeks in a blank. 연속해서라고 할 때 들어가는 단어 예, 막간을 이용해서 블랭크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이거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For 7 weeks in a row라고 하면 연속 7주 동안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정상을 차지하다라고 할 때 동사로 탑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 듣고 따라해 봅니다.
2: BT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as its hit song Butter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for 7 weeks in a row.
0: BT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as its hit song Butter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for 7 weeks in a row.
1: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Gaming Restrictions라고 해서 게임 규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셧다운제, 뭐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중국의 새로운 규제에서는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미성년자들은 성인으로 접속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아버지, 엄마, 삼촌 뭐 등등 성인, 예,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는 경우인데요.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일단 require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이나 제도 등이 뭐뭐를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require, 뭐뭐를 허용하는 권리를 얘기할 땐 allow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고요. 성인으로 접속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편법을 쓴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물론 잘 써야 되겠습니다만 편법을 쓰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to get around예요. 그 다음에 뭐 the law, 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the restrictions, the rules,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냥 가면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우회하다, 편법을 쓰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쉬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hina's new regulations, 그죠? 중국의 새로운 규제에서는 require gamers to use their real names. 아, 실명 어렵지 않습니다. real names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게 실명을 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 취지는 뭘까요? In a bid to limit playtime for minors.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In a bid to.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비슷한 말로 in an effort to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ut some children get around the rules. 그렇죠. get around the rules라는 얘기가 이 규정을 우회하는 겁니다. 피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을 얘기할 때 그렇죠. by ing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by 동명사로 써주면 뭐뭐 함으로써 이 규정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일부 아이들의 경우는 예, 편법을 쓰고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쓸까요? 이때 by ing이 방법, how를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영어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Using adult blank to log 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하는데 adult something 뭐가 들어갈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쓸 거고요. 나라마다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ial security numbers 라고 해서 사회보장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좀 묶어서 총칭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요. credentials라는 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됐습니다. Credentials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자격이라고 할까요? 요구, 요건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력 위조하다 할때 학력이라는 게 뭐예요? 학업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자격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그래서 그때도 to falsify 이게 바꾸는 거니까 to falsify academic credentials 이렇게 쓰면 그때는 학력을 위조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을 이용해서 로그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to pretend to be adults 성인인 척함으로써 정도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Gaming restrictions. China's new regulations require gamers to use their real names in a bid to limit playtime for minors, but some children get around the rules by using adult credentials to log in.
2: Gaming restrictions. China's new regulations require gamers to use their real names in a bid to limit playtime for minors, but some children get around the rules by using adult credentials to log in.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표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묶어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Draconian.
2: Draconian.
1: Withdrawal.
2: Withdrawal.
1: To open a new chapter.
2: To open a new chapter.
1: In a row.
2: In a row.
1: To get around.
2: To get aroun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이전 방송 다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클릭하시면 다운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 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를 함께 저는 워드코치 최은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강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잘 복습하시고 퀴즈까지 잘 풀어 오셨죠? 자, 선생님과 함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괄호 안에 알맞은 한 단어를 쓰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English is the most interesting blank to me 라는 문장이었어요. 과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됐는데요. 맞아요. 바로 subject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됐었죠. 자, 여러분 모두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학습할 내용 Today's word point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래 보시면요, 오늘은요 바로 Basic Words Day 4부터 Day 6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비터스윗, 비터스윗한 맛. Draw, 얼굴을 draw하기. Planet, 다른 planet들. Field, 축구 field. Together 공부하자. Director, 뮤직비디오 director. Delicious하게 보인다. Cozy하게 보였어. Healthy하게 보였다. Amazing, 정말로 amazing해. Traditional한 음식. Shake, 손을 shake하다. Spirit, 청년 spirit. Sign들을 고치자. Habit은 제2의 천성. Look great on, 너에게 look great on. Each other 쳐다보았어. Take a selfie, 셀카봉으로 take a selfie.

prepare for. 겨울을 prepare for. Stand in line. Stand in line 해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ittersweet. 이 초콜릿은 bittersweet한 맛이 난다. This chocolate tastes bittersweet. 여러분, 뭔가 쓴 걸 먹었을 때 뱉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죠. bitter, 약간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 better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better, 그쵸? 씁쓸할 때 뱉고 싶죠? 씁쓸한 맛과 달콤한 맛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달콤, 씁쓸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괴로우면서도 즐거움으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다음 단어예요. draw. 새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draw하기를 즐긴다. 새우 enjoys drawing people's faces. 미술 시간에 drawing 배우잖아요. 뭐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기 배우는 거예요. draw 하면은 그림 등을 그리다 또는 끌다, 당기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꼭 같이 알아주세요. 다음 단어예요. 자, 63번이에요. planet. 자, 이 단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라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른 planet에도 생물이 있을까? Is there 있습니까? life 생명체가요. Another planet. 자, 지구 외에 우리 다른 그런, 그렇죠. 행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64번이에요. field. 내 친구들이 축구 field에 있다. My friends. 자, 내 친구들이 are on the soccer field.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 포지션 중에서 미드필드 뭐예요? 미드필드. 그렇죠. 우리 넓게 들판처럼 펼쳐진 우리 축구 경기장의 중앙에서 뛰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넓은 들판 같은 축구 경기장. 그래서 필드는, 그렇죠, 들판이라는 뜻이 있고요. 밭 또는 내가 이 필드에서 짱이야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장이라는 그런 분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65번이에요. Together. 여러분,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떠먹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거는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그쵸?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여러분. 방과 후에 together 공부하자. 어떻게 공부하자는 걸까요? Let's study together after school. 그렇죠. 함께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쵸? 자, 함께의 반대말은 혼자겠죠? alone 하면 혼자란 뜻입니다. 자, 66번 director. 여러분, 우리 5R이 붙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자, 내 꿈의 직업은 뮤직비디오 디렉터가 되는 것이다. My dream job is to be a music video director. direct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감독하는 사람.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감독, 연출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단어 또 신나게 가볼게요. delicious. 자, 형용사인데요. 자, 이 사과들이 delicious하게 보인다. These apples look delicious. 자, 너무 맛있는 빵집을 발견한 거야. 빵집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또 들리셨어요? 또 들리셨수? 들리셨수? 맛있어서 들리셨수? 맛있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예요. cozy. 형용사인데요. 그 방은 깨끗하고 cozy하게 보였다. The room looked neat and cozy. 자, cozy 하면 여러분들 너무 이래 보이면 여러분들 코 자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요. cozy, 코 자고 싶어요. 언제? 아늑할 때 그런 느낌 나겠죠? 포근한 아늑한. 다음 단어예요. healthy. 여러분, 자, 그녀는 요즘 사랑스럽고 healthy해 보인다. 선생님 이상형이 또 healthy한 여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단어. She looks lovely and healthy these days. 그렇죠? 바로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쵸, 건강한 이런 뜻이죠. 반대말 너무 쉽죠? 뭐만 붙이면 돼요? 언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다음 단어입니다. amazing 이란 단어가 나와 있네요. 품사는 형용사고요. 자, 엔소윌타워에서 본 경치는 정말로 amazing 하다. 여러분, amazing. The view from Ansel Tower is really amazing. 그렇죠. 아, 믿을 수 없게 너무 amazing이에요, 여러분. 항상 amazing한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죠.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놀라운, 굉장한 이란 뜻이에요. 우리 amaze라고 그냥 원형으로 쓰면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단어 traditional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김치는 traditional한 한국 음식이다. 김치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그렇죠. 한국의 아주 traditional, 옛날부터 오는 전통적인 음식이겠죠. 그래서 바로 전통의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radition, 전통이라는 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72번이에요. Shake.
자, 바로 동사인데요. 자, 서로 손을 쉐이크.

회식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Let's shake hands and be friends again 이라는 문장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shake it, shake it. 우리 milkshake 여러분들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유에다가요, 여러 가지 과일 넣어서 이렇게 쉐이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거야. 바로, 흔들다 또는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흔드는 거죠. shake hands 하면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73번. spirit. 자, 모든 사람은 spirit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할아버지는 청년 spirit을 지니고 있다. My grandpa has a young spirit. 그렇죠. 자, 살아있는 한 있는 spirit. 바로 영혼, 정신,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74번이에요. sign. 영문, 거리 사인들을 고치자. Let's collect English street signs. 그렇죠. 뭔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죠. 바로 표지판, 표시, 또는 조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have it이에요, 여러분. 자, have it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죠. 자, our habits are second nature to us. 요거를 잘 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죠. 습관이란 뜻 갖고 있고요. Look great on. 자, look great. 자, 보이는 건데 아주 great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재킷은 너에게 look great on 할 것이다. This jacket will look great on you. 이 재킷 입으니까 너한테 너무나 great하게 보이는 거지. 바로 잘 어울리다, 요런 의미고요. 자, 77번, each other. 자, 그들은 오랫동안 each other 쳐다보았어요. each other. 자, they look at each other for a long time. 그렇죠. 서로 쳐다본 거예요. 서로. 자, 그리고 여러분, one another 하게 되면요. 세명 이상일 때 여러분, 서로 서로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서로는 당연히 each other 두 명일 때의 그런 서로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78번. 요즘 요거 좋아하죠. Take a selfie. 그들은 셀카봉으로 take a selfie 하기를 원한다. They want to take a selfie with a selfie stick. 자, 선생님도 요거 하나 갖고 있는데요. selfie stick. 바로 뭐예요? 그렇죠. 셀카 사진 찍다. 자, 79번. prepare for. 사람들은 해마다 추운 겨울을 prepare for 한다라 나와 있어요. People prepare for the cold winter every year. 자,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대비해야겠죠? 그렇죠. 뭔가를 준비하다, 대비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stand in line. 여러분, 한 줄로 stand 하는 거예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stand in line 해주세요. Don't cut in line. Please stand in line.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질서 있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줄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배워보셨죠? 우리 또 복습을 하러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Bittersweet, 달콤쌉쌀, draw, 그리다, planet, 행성, fill, 지팡과장, together, 함께 같이, director, 연출가, delicious, 맛있는, cozy, 아늑한, healthy, 건강한, amazing, 놀라운, traditional, 전통적인, shake, 흔들다, spirit, 정신마음, sign, 표지판, having, 습관, look great on, 잘 어울리다,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take a selfie, 셀카 찍다, prepare for, 준비하다, stand in line, 줄을 서다. 베지터블을 더 먹어. enough한 먹이. runny한 코. blow 하지 마. laugh, 왜 laugh 하지 않아? perfect, 연습이 perfect. comic 책들. leader, 댄스 동아리 leader. Feed, 잘 feed해. Surprise 했어. Stretch, 쭉 stretch 해봐. Toothache, 심한 toothache. Advice, 신문의 advice column. Bend, 등을 bend 해봐. Pain이 없으면. A lot, 축구를 a lot 연습.

move up and down. 날개를 move up and down. Look at. 이것 좀 look at. How about? How about none? Take a break. Take a break 좀 해야겠어. 네, 여러분. 또 우리 본격적으로 또 신나게 단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예요. 여러분, vegetable 너무 쉬운 단어이긴 한데요.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메모리 팁 준비해왔죠. 여러분, 자, 우리 자주 먹는 두유 있죠? 여러분, 뭐 배지 응 그런 두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두유는요, 뭐로 만들게요? 콩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자, 너는 vegetable을 더 먹어야 한다. 콩은 바로 무엇의 종류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채소의 종류죠. Vegetable.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Okay. 자, 다음 단어예요. 자, 82번. Enough. 그렇죠. 형용사와 부사 둘 다 있는 중요한 단어 여러분. 선생님이 대빵 발표 하나 칠게요. 동물들은 겨울에 enough한 먹이를 구할 수 없어요. Animals cannot find enough food in the winter. 그렇죠, 여러분. 자, 먹이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데, 바로 뭐가 필요해요? 바로 충분한 먹이가 필요한데, 또는 뭐뭐 할 만큼 충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내신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어순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호칭 중에 형부 있어요, 여러분. 형부 기억하세요. 우리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는 형부의 어순으로 쓰인다, 여러분. 형부 머릿속에 코코, 그쵸? Rich enough to buy a car. 차를 사기에 충분히 부유한,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enough 했고요. run입니다. 형용사인데, 여러분. 나는 runny한 코가 있고, 고열이 있어, 여러분. 우리 코가, 콧물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콧물이, 흐를 듯 말 듯 흐를 듯 말 듯 막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막 흐르려고 하니 나는 러니한 코가 있고 고열이 있다. 방금 말했죠? 액체 등이 흐르는 점액을 잘 분비하는 인데요. I have runniness and a high fever. 그렇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여러분. 자, 84번이요. blow. 자, 동사인데요. Don't blow your breath on my face. 진짜 이런 사람 되게 좀 짜증나요. 그렇죠? 얼굴 가까이서 blow your breath 하게 되면 조금 선생님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내 얼굴에 네 입김을 blow 하지 마라. blow, blow, 바람이 blow.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죠? blow. 여러분 좀 억지 같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blow. 그렇죠. 바람이 불다. 코를 풀다. 바람을 흥 하고 세게 풀면 코를 푸는 거죠. 바람에 휘날리다. 오케이. blow, 불다. 자, 다음 단어요. 85번 left인데 여러분. 자, 동사 명사 있고요. 톰은 요즘에 왜 전혀 left 하지 않니? 내가 아무리 개그를 쳐도 left 하지 않는 거야. Why doesn't Tom laugh at all these days? 그렇죠. 개그 쳐봤자 이러지 않아. 웃다. 그렇죠. 웃음소리라는 명사도 있고요. 자, perfect. 여러분, 요거는 진짜 전 국민이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perfect 모르면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완벽한, 너무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단어죠. 결점이 없는. 연습이 perfect를 만든다. Practice makes perfect. 그렇죠. 이건 다시 말 안 해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87번, comic. 형용사인데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그렇죠. 웹으로 comic 책들을 읽을 수 있다. 요즘에 웹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책들을 우리가 코믹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희극의 웃음. 그렇죠. 그런 책이고요. 자, 반대말로 되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 바로 tragic. 비극을 하고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런 단어는 별표 치세요. 교재 별표 치시고요.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8번. leader.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체인이 댄스 동아리 리더이다. 내가 짱인 거야. 이 동아리에 내가 진짜 짱인 거지. Jane is the leader of the dance club. 그쵸? 댄스 클럽이 바로 뭐겠어요? 내가 짱이니까 바로 지도자, 대표, 선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eader, 선두, 대표. 자, 그 다음에 89번이에요. feed. 조금 어려우시죠? 생소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동사인데요. 감기에는 잘 feed하고 열에는 굶어라. 이거 약간 속담 표현인데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밥맛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Feed a cold and starve a fever.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먹이다. 음식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Feed, 먹이다. 90번이요. Surprise. 너무 쉽죠. Surprise, 여러분. 이런 모션. 그렇죠. 명사, 동사 있는데요. 자, 그 번.

개의 번쩍임이 우리를 서프라이즈,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놀라운 뜻밖의 일, 깜짝 놀라겠죠.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ing 형태로 끝나게 되면은 놀랄 만한 이렇게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stretch, stretch. 자, 우리 웨이트 운동 이런 거 하기 전에, 자, 몸을 이렇게 stretch 해야 돼요. 요가 같은 거 하기 전에 근육이 갑자기 이렇게 쥐가 날수 있어요. 여러분, stretch 해야 되죠. 그쵸? 난내 다리를 쭉 stretch 할 수가 없다. 너무 유연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I can't stretch out my legs.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선생님이? 그렇죠. 바로 쭉 펴다. 멋지다. 요거죠. 그쵸? stretching 기억하세요. stretching이랑 연관시키면 되겠죠? stretch. 뻗다. 92번이에요, 여러분. 자, 단어가 쭉 나와 있어. tooth ache, headache, stomach ache. 자, 추측해보세요. 내 남동생은 심한 tooth ache가 있다. 진짜 요거, 요거 있으면 진짜 너무 못 살아요. 너무 아파요. 그쵸? My little brother has a terrible tooth ache.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쵸? 치통이에요, 치통. 헤드가 아픈 거 바로 두통. 그쵸? 또 어디? stomach. 좀 어렵다고요? 외우시면 돼요. 자, stomach는 어디? 여기 어디야? 배죠? 배가 아픈 거야. 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공통적으로 ache가 들어가니까 통이 들어가는구나. 아, ache는 통증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쉽겠죠? 좋아요. advice. 자, 명사인데 여러분. 난 항상 신문에 advice 칼럼을 읽는다. 중후하게, 멋지게 신문에 advice 칼럼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I always read the advice column in a newspaper. 그렇죠. 이런 거 읽으면 또 유식해지겠죠? 그쵸. 나한테 이런 거 주는 사람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바로 충고 조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약간 요거 되게 사소한 거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C로 끝나는 거랑 SE로 끝나는 거랑 의미 차이 있죠? SE는 동사죠. 충고하다예요. 발음도 차이 있어요. advice, advise입니다. advise. 자, advice, 뭐? 충고. advise, 뭐? 충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4번. bend. 그쵸? 좀 어렵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단어는, 좀 짧지만, 약간 생소한데요. 동사예요, 여러분. 근육을 펴기 위해서 등을 밴드해라. 등이 좀 굽어 있으면요.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해야겠죠? 자, bend your back to stretch your muscles. 구부리다, 숙이다, 굽히다. 밴드 뭐라고요? 밴드 숙이다예요. 그쵸? 95번. 페인이 있으면 또못 살죠, 여러분.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페인이 없으면 이득도 없다. 그렇죠. 요거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No pain, no gain. 진짜 여러분, 명언입니다, 여러분. 페인. 무언 없이는, 바로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픔, 통증. 페인 풀 붙으면 여러분, 고통이 풀 가득 찬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자, 96번. A lot. 자, 메시는 매일 축구를 a lot 연습한다. A lot 연습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a lot 하게 연습해야겠죠. Messi practices soccer a lot every day. 그렇죠, a lot. A lot. 어떻게 해요? a lot 바로 많이. 그렇죠, 많이. a lot 뭐라고요? 많이,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7번. Move up and down. 이거는 너무 쉽죠? Up and down. Up, down. Up, up, down.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렇죠? Move up and down. 새 날개는 move up and down. 할수 있다. A bird's wings can move up and down. 바로 나와야죠. 바로 뭐라고요?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움직이다. 자, 98번. Look at. 이것 좀 look at. 내새 책가방이야. 책가방을 산 거지. 아, 얘들아. 이거 좀 봐봐. 내새 책가방이야. Look at this. 그렇죠. Look at 무언가를. 그렇죠. 바로 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Look at this. It is my new school bag. 자랑하고 싶겠죠? 자, 그 다음에 take a look at 이란 표현도 무엇을 보다니까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How about? What about? 나는 애완동물을 좋아해. How about 너? 자,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떠니? 너의 의견 물어볼 때 I like pets. How about you? 너는? 그렇죠. 너는 어떠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about? 이것도 너는 어떠니? 그렇죠. 다음 표현이에요. Take a break. 그렇죠. Take a break. 너 피곤해 보인다. 넌좀 take a break 해야겠다. You're tired. You should take a break. 다크서클이요. 코까지 내려온 거야.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Take a break. 그렇죠. 바로
자, 얇은 휴식을 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일반적인 표현으로 take a rest가

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스무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Show me the world. 지금부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Vegetable, 채소, enough, 충분한, running, 흐르는, blow, 바람이다, laugh, 하하우다, perfect, 완벽한, comic, 우스운, leader, 지도자, feed, 먹이주다, pride, 놀라운, stretch, 죽펴다, shake, cheater, advice, 충고조언, band, 구부리다, pain, 아픔 통증, a lot, 많이 많이, move up and down, 위아래로 가, look at, 보다, how about, 어떠니, take a break, 휴식 취해.

Where, where한 책. Wait, wait가 같다. Hurt, hurt하게 될 거야. Degree, 0 degree에서 온다. Touching, touching한 이야기. Language, language 과목. Island, 제주 island. Forest, forest 속에서. Capture, 호주의 capture. Housework, housework 좀 해. Magazine, 도서관의 magazine. Even, even 개봉도 안 했어. Praise, 용기를 praise 할 거야. Express, express 할 것이다. Skill, 의사소통 skill. Look like, 괴물 look like. In common, in common 한 점. As for 할 거니? On time에 도착할 거야. such as Spider-Man.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또 단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 단어부터 보도록 할까요? Rare, 형용사인데요. 나는 서점에서 rare한 책을 발견했다. I found a rare book at the bookstore. 여러분, rare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레스토랑에 갔어요. 스테이크 파는 데 가서 우리 그 점원이, 웨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Would you like your steak? Rare, medium, or well done? 당신의 스테이크를요, 뜨물뜨물 희귀할 정도로 익게끔 해드릴까요? 중간 정도로 익혀드릴까요? 완전히 바싹 익혀드릴까요?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그렇죠. 드문드문 익은 데가 정말 희귀할 정도로 정말 핏기가 살아있는 그런 정도를 rare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rare는 바로 뭐라고요? 드문, 희귀한이란 뜻이에요. 자, 반대말로 common 하면 흔한, 평범한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rare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희귀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102번입니다. Weight, 명사인데요. 너와 나는 weight가 같아. You and I are of the same weight. 여러분, weight training. 무거운 거 해가지고 이렇게 weight training 하는 거 뭐죠? 그렇죠. 무게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자, weight 하면은 무게 또는 몸무게, 중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우리 T 빼고 weigh 하게 되면 동사가 됩니다. 무게를 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weight. 무게. 자, 다음 표현과 가볼게요, 여러분. 자, 103번인데요. hurt입니다. 동사인데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hurt하게 될 거야.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속 썩이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hurt하면 안 돼요, 여러분. It will hurt our parents' feelings. hurt는 그렇죠. 바로 상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 자, 운드라는 약간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외워주세요. und. 상처나게 하다, 부상당하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104번 가볼게요. degree, 명사예요 여러분. 물은 섭씨 0 degree에서 온다. water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자, celsius 하면은 섭씨라는 표현이죠. 자, 물은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어느 온도에서 얼죠? 그쵸, 섭씨 0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degree 하면 여러분들 바로 자, 온도나 각도 등의 도, 정도, 등급, 하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단처럼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touching 형용사인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은 터칭한 이야기다. 크리스마스 캐럴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터칭해요. 그쵸, 바로 자, 어떤 표현인가요? 감동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자, 동의어로 moving 같이 알아주세요. Christmas Carol is a touching story. 자, 그리고 우리 ing를 빼고 touch하게 되면 감동시키다. 그리고 역시 ing 빼고 move하게 되면 또 감동시키다라는 동사가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language예요, 여러분. 명사. 요거 너무 바로 나와야죠. 뭐예요, 여러분? 언어죠, 그쵸? 내가 특히 좋아하는 과목은 언어 과목이다. My favorite subject is language arts. 바로 가시면 돼요. 그쵸, 여러분? 자, 107번입니다. Island, 이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섬, 제주 아일랜드. 그렇죠, 명사인데요. 나는 이번 여름 방학에 제주 아일랜드 어디 가는 거예요? 제주도를 방문할 것이다. I'll visit 제주 아일랜드 this summer vacation. 그렇죠. 자, 108번이에요. Forest,
선생님, 여기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쵸? 바다도 좋아하는데 여기도 좋아요. 우리는 forest 속에서 산책할 것이다. 피톤치드 파바바방 이렇게 나오겠죠? We are going to take a walk. 어디에서? In the forest. 그쵸? 나무들 많은

곳 어디예요? 맞아요. 그쵸. 거기죠. 숲 삼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Capture. 자, 명사인데요. 캔버라는 호주의 Capture다. 자, Canberra is the capital of Australia. 그렇죠. 호주의 거기.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바로 어디예요? 수도 또는 대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110번이에요. Housework. 명사. 예상이 되시죠? 내 남동생은 housework를 전혀 하지 않아. 너무 게을러 터진 거죠, 여러분. My little brother doesn't do any housework. 자,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바로 집안일이죠. chore 하면 여러분들, 잡일, 허드렛일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 표현. 111번. 자, magazine. 자, 뒤에 강세 있어요. magazine. 따라해보세요. magazine. 자, 명사인데요. 도서관에는 많은 책들과 magazine들이 있다. 이거 아시죠? 그쵸. 그거예요. 바로 잡지고요. A library has many books and magazines. Even. 자, 그녀는 even 그 편지를 개봉하지도 않았어. 너무하네. She didn't even open the letter. 자, 성의가 있는데, even. 그쵸? 이분도, 심지어 이분도 참여하셨는데, 이분도 개봉하셨는데, 그쵸? 심지어란 뜻이죠. 뭐뭐조차도, 또는 훨씬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113번. Praise. 자, 동사인데요. 사람들이 그의 용기를 praise 할 것이다. 잘했을 때 하는 거죠. 그쵸? People will praise him for his courage. 그쵸? 잘했을 때뭐 해야 돼요?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죠. 명사로는 칭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Express. 여러분, express. 오늘 나는 색상으로 나의 감정을 express 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요, 여러분은 바깥으로 press, 밀어내는 거야. 안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표현하다, 나타내다. 자, 그다음에 115번. skill.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쵸. 숙련된 skill. 나의 직무 skill. 업무 skill. 너무 많이 쓰이죠. 명사인데요. 그는 훌륭한 의사소통 skill들을 가지고 있다. He has good communication skills.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들리네요. 기술 솜씨예요. skill 느하게 되면 숙련된이고요. look like. 너무 쉽죠. look 알잖아요. 뭐예요? 보다. like 뭐뭐처럼 합쳐보세요. 뭐예요? 그쵸? 뭐뭐처럼 보이다. 구름이 괴물 look like 괴물처럼 보이다. The clouds look like a monster. 너무 쉽습니다. resemble이라는 고급어휘 여러분들 이거 알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resemble 알아주세요. in common 그와 나는 in common한 점이 없다. 진짜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없다라고 하죠. 그쵸? he and I have nothing in common. 뭐가 없는 거야? 그렇죠. 비슷한 점 다른 말로 그렇죠. 공통으로, 공동으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for. 자, 어디 놀러 간 거지? 근데 아무것도 몰라. 너는 관광 가이드에게 as for 할 거니? 당연히 해야지. Will you ask for help from a tour guide?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겠죠? 바로, 모르니까 요청하고, 길 어디냐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9번, on time.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서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on time에 도착할 것이다. 비행기 시간은 항상 어때요, 여러분? 정각에 도착하잖아요. The plane from Seoul will arrive on time. 뭐라고요? 그렇죠. 정각이 정시에 제 시간에 on schedule이랑 같습니다. 자, 120번. Such as. 이것도 많이 나와요. 별표.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와요. 나는 such as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영웅들을 좋아한다. 뭔가 예를 들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뭐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뭐뭐와 같은. Like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 자, 반대말. 예전에 봤죠. on 붙으면 반대말 된다 그랬죠. 무언 무엇과 다른. 자, 좋습니다. 20개 단어. 자, 선생님, 수액이 묻어있는 코너죠.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Where, 희귀한, weight, 무게중량, hurt, 상처 주다, degree, 정도하기, touching, 감동적이에요. Language, on a, island, some, forest, 숲가상림, capture, 수도자본, Housework, 집안일, magazine, 잡지, even, 심지어, praise, 칭찬하다, express, 표현하다, skill, 기술 솜씨, look like, 머리 담자, in common, 공통으로, ask for, 요청하다, time, 정각에, such as, 뭐와 같은, 네, 여러분, 이번 코너는요, 적용하며 단어 완성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단어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단어와 수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인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영어 문장 볼까요? They get 빈칸 once a year. 자, 그들은 주어 나왔죠? 그쵸? 자, 동사가 get 빈칸 표현이고요. once a year이 1년에 한 번이란 뜻이죠. 그들은 1년에 한번 모아낸 거예요. 모인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있죠. 그래서 자, 모이는 것은 여러분들 get 더하기 요 표현 들어가면 돼요. 함께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together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한번 쳐주실래요? get together, 모이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2번이에요. 넌 충분히 세게 불고 있지 않아. 요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You are, 너는, 자, are not 빈칸. 자, 뭐뭐 하고 있지 않는데 hard enough. 아까 형부 기억나시죠? 자, 부사로서 hard를 꾸며주고 있어요. 충분히 세게 뭐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불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럼 불다라는 우리 동사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blow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blow 들어가면 되는데 약간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동사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고 있지 않아, 멈하고 있다, 있지 않다, 진행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you're not blow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맞춰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잘하신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목걸이는 너에게 잘 어울린다. The 자, necklace. 자, 목걸이가요. 삐리리 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걸이가 너에게 뭐 빠졌죠? 그쵸?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일단은 보인다니까 look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look 맞아요. look great on인데 s가 왜 들어갔죠? 그쵸?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시제일 때는 우리 동사에 s를 붙여주는 규칙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책을 사기 전에 목차를 봐라. 자, 빈칸, the table of contents before, 이거 아시죠? 전에, you buy a book. 책을 사기 전에까지 해결됐네요. 그럼 책 사기 전에 table of contents는 목차예요, 여러분. 목차. 목차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보라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무엇 무엇을 보다. 두 단어 뭐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look at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look at.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요. gives instruction. 우리 지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배우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연기해주세요. 맞아요. 우리 감독, 연출가. 어떤 단어 있었죠? 맞아요. director 하는 사람. 그렇죠. director. 자, 웃기고요. 말도 안 되게 되게 코믹적인 거예요. 그쵸. 바로 comic이란 단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책은 책인데요. 포함하고 있는 책이에요. 포함하고 있는 책인데, 자, 기사, 그리고 사진, 등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쵸. 그런 책,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죠? 그쵸. 우리, 잡지라는 단어 있었어요. magazin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the main city. 자, 주요 도시인데, 나라의 주요 도시는 주요 도시인데요. 어떤 주요 도시냐면요. 바로 이런 주요 도시죠. 자, 그 나라에 정부가 있는 도시예요. 그럼 바로, 그쵸. 그 나라의 수도라는 단어. 뭐 있었죠? capture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요렇게 문제 잘 한번 풀어봤고요. 도전 나도 워킹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My father and I have a lot. 빈칸, 빈칸. 두 단어를 넣어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그 정답을 우리 마워크 홈페이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배웠던 단어 꼭 복습하셔야 되겠죠? 아래에 보이시는 EBS 중학교로 오셔서요. 마오코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1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 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문의 활용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어렵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point to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지적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지적을 해 주냐면요.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냐면요.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업 활동을 뭔가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motivation, 동기부여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래서 무언가 내가 농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Early astronomy, 그 초기의 천문학은요, prov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천문학은요, 무엇을 제공해 줬대?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요. And 또한 gave humans,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면, 그들이 최초로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공식적인 방법이냐면,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게 뭐다? 초기 천문학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문법 지금 there를 살펴보기 전에 뭘 하나 보고 싶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하나 보고 싶어, 얘들아.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개가 같이 대등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gave라고 하는 동사를 봤을 때이 gave가 어떤 다른 동사랑 연결되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gave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 앞에 등이 접속사 있네. 얘가 어떤 거랑 연결지어지는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라고 일부러 한번 말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1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there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there이 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해석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초기 천문학은요,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들의 최초의 formal method,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줬다 그랬어. 자, 그럼, 그래서 앞 복수 형태의 대명사, 특히나 소유격 대명사를 써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Stonehenge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얘가 뭔지 잘 모르잖아. 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컴마 찍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Stoneheng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격으로,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the southern Brit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쪽에 있는 4,000년이나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 Stonehenge라고 부른대. 자, 그랬을 때 이런 Stonehenge is라고 해서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주어 부분을 찾아봐야 돼. 자,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부분 어딨어? Stoneheng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따라 나오는 거는 동격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서 진짜 주어는 Stonehenge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 is perhaps 아마도 the best 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잘 알려진 무엇이다? 기념비일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뭐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냐면요. 첫 번째, regularity, 어떤 규칙성, 그리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규칙성과 그런 예측 가능성의 발견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라고 나오고 있어요. Great Markers라고 하면 표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Stonehenge의 가장 큰 표식은요, Point 2.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장에 Point 2라고 하는 거한번더 있었거든? 살펴봤어? 자, 첫 번째 문장에 봤을 때 Point 2는 무엇무엇을 지적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네 번째 문장에 나오는 입대 Point 2는 무엇무엇을 가르키다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요 무엇을 가르키냐면요 The spot on the horiz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평선의 하나의 장소를 가르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where the sun rises 해가 떠오르는 장소래.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장소를 누가 가르쳐 준대?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이 가르쳐 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은 다된것 같으니까 우리 where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얘들아, where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라고 알고 있지. 자, 관계 부사면 일단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 The sun rises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그럼 일단 반은 조건이 충족이 됐고, 그럼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나오려면 앞에는 무슨 선행사가 나와야 돼?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the spot on the horizon 이라고 해서 장소의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고 하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때 그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 어느 부분을 가리켰다고 했어? 그 지평선에 해가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그 장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줬어. 하지와 동지, 춘분 혹은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냐면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s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그 날짜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stones, 여기서 말하는 stone은 Stonehenge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돌들은요, may even have been used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 May have PP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may have PP라고 하는 수거 표현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들은요, 아마도 심지어는 사용되어 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면 뭐로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르냐면 to predict eclip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일식이라고 하는 월식과 같은 그런 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쓰였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스스로를 쓰는 거야? 아니면 쓰여짐을 당하는 거야? 수동으로 쓰여짐을 당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돌들은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로? 아,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그랬을 때, The existence of Stonehenge.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그 스톤헨지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록을 하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bears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톤헨지의 존재는 무엇을 낳을 수 있냐면 silent testi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조용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지. 자, 그런데 조용한 증언은 증언인데 어떤 조용한 증언을 보여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와 뭐의 조용한 증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to the regularity of nature,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 both A and B라고 하는 그두 개의 표현 사이에 똑같은 형태의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 아, 그치. 그래서 여기 등위 접속 사인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the regularity of natur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그리고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이두 개의 표현이 아, 동등하게 들어가 있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스톤헨지의 존재는 조용한 증언을 제공해 준다고 했었어. 자, 무엇, 어떤 거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냐면 to the regularity of nature. 자연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언,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 그두 개를 보여준다라고 했어.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이 뭐냐면,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인간의 어떤 능력이래? 뭔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그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여기서 to는 앞에 나오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과 and, 얘들아, 이때 and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지어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 그럼 이때 and가 누구랑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지금 해석어를 통해서 봅시다. discovers deeper meaning in the ev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에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랑 누구를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일부러 앞에 이 and의 세모를 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아, 형식이 똑같네라고 하는 거 강조해 줬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줄까? 자, 일단 discover는 맞는 것 같고, 이 discover와 연결되어질 친구는 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능력인데,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discovers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돼야 돼? discover이라고 해서 이 s를 떼버리면 되겠지. 왜? 이때 c랑 형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2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discovers가 아니라 discover이라고 써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1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사관학교식 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Rules and incentives are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ar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Rules,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incentive는 보상이잖아요.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뭐가?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the banking crisis would have been far less ser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anking crisis이라고 하면 금융 위기거든요. 그 금융 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금융 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더라면 덜 심각했을 수 있냐면 had depression era regulation not been remo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대공황 시기에 규제가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라고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and had existing regulations been reinfor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만 시행이 되었더라면 이런 금융 그 경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어. 자, 얘들아, 여기 헤드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 금융 위기는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라고 쌤이 해석했어. 만약에 이 대공황 시기의 규율이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가 들어가면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었다는 거야? 가정법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이 쓰여지려면 우리 못 써. 접속사 if를 써주잖아. 그런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접속사 if는 없습니다. 왜 없냐? 생략됐으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if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얘를 싹 생략해 주면서 어떻게 된 거야? head랑 앞에 있었던 주어가 자리를 바꿔버린 거지. 즉, 도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if가 원래 있었는데 그럼 있었더라면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If depression era regulations had not been removed and if existing regulations had been enforced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헤드랑 주어가 위치 바꾼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치고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를 맞췄어도 1번이 왜 맞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수 있거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 헤드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자, 이때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도치된 구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For all the importance of rules and incentive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he debate that focuses only on the proper mix of these two mechanis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개의 체제에 아주 적당한 mix이라고 하면 뭔가, 여기서 동사가 어딨는지 찾아보자면, leav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적절한 비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논의는 leave out 이라고 하면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무엇을요? An important ingredient,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배제시키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잘 잡았는데, 얘들아, 주어를 보니까 제 단수야, 복수야? 주어가 단수인데 leave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얘 뭐로 바꿔야 돼? leav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
그치? 그럼 마음 편하게 이제 다

다음 문장들 읽어보면 될것 같은데, The kind of work that most practitioners want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대부분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 그리고 and that those they serve also want them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봉사하는, 즉 약간 고객 같은 거죠. 그들이 봉사하는 그 사람들도 그 대상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업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에서 퀴즈 하나만 낼게. 동사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3번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쌤이 이미 다 힌트를 주기는 했는데 dema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종류의 업무, 어떤 업무? 대부분의 현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업무,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 그리고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hat, 둘 다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서, 특히나 말하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업무를 꾸며주고 있고, 진짜 동사는 누구다? demands라고 하는 요구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업무들,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러한 업무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요, practical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대요. Rules and incentives may improve the behavior of thos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규율이나 혹은 보상을 제공해주는 것 자체가 누구의 행동을 증진시켜줄 수는 있냐면요,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거든. 즉,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의 행동을 증진시켜줄 수 있지. 왜? 내가 보상 줄게. 아니면 규율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율을 제공해 주거나 보상을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증진시켜 줄 수 있겠지만 though they won't make them wi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그들은 그것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진 못한다. 이때 등장하는 they는 rules and incentives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율이나 동기 같은 거, 보상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죠? 앞에 등장하고 있는 those who don't care, 이 사람들 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주어에 있는 이 애랑 목적어에 있는 이 애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제귀대명사 쓸 필요 없이 그냥 목적어 형태로 them이 잘 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 하지만 in focusing on the peopl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요, 하게 된다면 We miss those who do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e miss thos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냐면 who want to do right things but lack the practical wisdom to do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될 거래? 진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을 놓치게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 사람들?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이때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누가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지. 첫 번째, we want to do, who want to do the right things.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lack the practical wisdom,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want라고 하는 거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이어진다? lack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 선지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아, want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but이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가 잘 like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5번까지 동그라미를 치신다면요. Rules and incentives won't teach these people the moral skills and w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야.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They need,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대. Even worse, 심지어 더 최악인 점은요. Rules can kill ski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기술을 해할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incentives, 동기, 뭔가 보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없애버릴 수도 있대요. Will이라고 하니까 뭔가 의지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맞죠? 그래서 우리 답은 생각보다 초반에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이 문제 시작 전에 쌤이 여기 문제 밑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눈좀 크게 뜨고 우리 27번 문제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o begin with a psychological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이유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요. The knowledge of another person's affai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지식, 즉,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can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이 있거든요. 몰랐다면 지금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Tempt A to B라고 하면요. A로 하여금 B하도록 설득시키다, 유혹하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부추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부추긴데 repeat,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얘들아, 퍼뜨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퍼뜨리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치? 자, 해석은 다 됐어요. 이때 얘들아,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A로 하여금 B를 부추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가십거리로, 뭔가 뒷담화거리로 퍼뜨리기를 뭐 한다? 부추긴데요. 왜냐하면요, as unrevealed information, 뭔가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서 it remains socially ina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떻대요? 사회적으로 뭔가 비활성화된 채로 남아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퍼뜨리는 것을 부추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언제만이, 그 정보가 오직 퍼졌을 때만이 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치? 까먹지 않으셨죠?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문두로 빠지면, 즉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한다 그랬어? 도치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오직 정보가 퍼졌을 때에만 can its possessor,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대요?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직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만, 그 정보가 땅 하고 퍼졌을 때만 뭘 할 수 있대? Turn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거로 바꿀 수 있대? Something socially valu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악명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다? 그 정보가 퍼졌을 때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 볼 건데, 얘들아. 2번에 turn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떤 거 짚을 수 있어? only 부사구 다음에, 아, 도치가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도치가 되어지면, 이때 turn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자리에 와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tur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조동사 다음에 turn이었을 거야. 원래는 its possessor can turn the fact A into B 라고 하는 거니까, 아, can 다음에 turn 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오는 거? 너무 괜찮네. 라고 동그라미 쳐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뭐 하는 동안에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말을 발설하지 않고 뭔가 혼자 가지고 있는 동안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문법 먼저 볼까, 얘들아? himself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제귀대명사가 오고 있어.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확인해야 돼? 주어 부분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주어 부분을 타고 올라갔더니 he라고 하는 것이 주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아, 주어랑 목적어랑 있는 애가 같으니까 제귀대명사 himself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he may feel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know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래요. 그쵸?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super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나 봐. 자, 그랬을 때, 4번 문장 위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얘들아, 별표 하나 같이 따라 쳐볼까? 왜 별표를 쳤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ut, 하지만,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보를 알기는 알아. 그런데 not telling 내가 말하고 다닐 수는 없어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진 않을 거래. superiority 우월감이라는 감정을 주지는 못할 거래. 왜? 내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 해. 그러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하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뭘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동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볼까? superiority라고 했으니까 선행사가 존재해. 자, 선행사가 일단은 존재하고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so to say 말하자면 사비벗구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밀로 잠재적으로 보관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뭐야? 사비벗구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 얘들아, 문장 뒤에 뭐가 남아? fully actualizing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얘 뭔지 이제 좀 생각이 났어? 얘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오는 superiority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줄 거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얘들아,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불완전한 것까지는 좋아. 왜? 여기 지금 주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뒤를 봤더니 뭐도 없어? 동사도 없어. 얘들아, 문장을 이끌고 있는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 문장에서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4번 actualizing을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니까 아, 얘 단순해? 그럼 뭐로 바꿔줄 거야? actualizes라고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자, 그런데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나게 비밀로 가둬져 있었는데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대요, 그 스스로.
언제 그 비밀이 실현되어질 수 있냐면요.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뭔가 폭로의 순간에만 딱그 스스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는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얘들아,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선배가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관계대명사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콤마 찍으니까, 콤마 찍고 ing, 얘 분사구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보고,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니까 뒤따라 나오는 애에 동사가 없네 라고 하는 걸 재빠르게 캐치해냈으면 이 문제 맞추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the main motive for gossiping about well-known figures and superi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된 동기래요. 뭐에 대해서? Well-known figures 이라고 하면 유명인사거든요. 유명인사들이나 우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부여일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뒷담화거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assumes that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접속사 대시야.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자, 그랬을 때이 가십거리를 말하고 다니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뒷담화거리의 대상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컴마 컴마 삽입 바꾸니까 살짝만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 그래서 그 가십거리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유명세가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게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여기서 컴마 컴마 찍고 들어가 있는 그 삽입 어구에 w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ose 하면 뭐가 생각나? whose 하면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날 거야. 근데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야.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합쳐줄 때 관계대명사를 쓰잖아. 그럼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졌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이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밑에 준비한 이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괄호 친 부분, 아까 전에 해석할 때 살짝 쿵 빼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빼놓고 이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문장은 이 괄호 안에 있었던 문장이었을 텐데 어떤 문장이었냐면 He present himself 그는 그 스스로를 밝힌 거예요. 뭐로 밝혀주었냐면 As the subject's fri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말 유명 인사라고 하는 그 가십거리의 주체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대.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이 합쳐지려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자, 이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애 누가 있을까? The subject이라고 하는 얘 있을 거고 the subj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아 보여. 그런데 얘들아 밑에 문장에 봤더니 얘는 뭐야? 소유격이야. 그랬을 때 얘를 뭐로 바꾼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꿔 주는 거지.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랑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명사를 또 뽑아다가 이 앞에다가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Whose friend he presents himself as will rub off on him 이었는데,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뭐를 앞에다가 가져올 수 있어? 아, 전치사도 달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보고 있는 문장은 전치사가 앞으로 빠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를 보게 된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6번 문장 앞에도 별표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 수업 다 듣고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합쳐지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는 너무나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는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렸을 때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ing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은요, demonstrating to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that they do have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do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들의 업무의 대부분은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래? 야, 너 진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래. 이때 등장하는 do는 뭐야? 뒤에 나오는 have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온 강조 동사 do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they가 주어니까 do, does, did 중에 뭐를 채택해 온 거야? do를 채택해 온 거지. 자, 그러니까 잘 채택해 왔다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One wise friend of ours. 우리 친구 중에 한 아주 현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who was a parent educator for 20 years. 20년 동안 부모를 교육한 그 현명한 친구가 한명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바로 뒤따라서 advice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one wise friend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지. 뒤에 있는 부분은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아주 현명한 친구, 한 명의 현명한 친구니까 단수 주어, 단수 동사로 받은 거 너무 잘 받았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현명한 친구는 advices, 조언을 해 주었는데 두 가지 조언을 해 주었대. 첫 번째, 어떤 조언이야? Giving calendars to preschool ag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인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래요? 달력을 주래. 자, 첫 번째 조언해 준 거는 달력을 준다. 두 번째, and writing down all the important events in their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이벤트들을 그 달력에다가 적어보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자,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and라고 하는 접속사 두개 사이로 ing 형태가 동등한 형태로, 대등한 형태로 나오는 거볼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n part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일부분은요. It helps children understand the passage of time bet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거 하는 거 뭐야? 달력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 달력에다가 써놓는 것은 help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And how their days will unfold. 그들의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대. 그쵸? 그랬을 때, we can't over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지. 자, 무엇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The importance of the calendar t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달력이, 도구로서의 달력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달력이 도구로서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elping kids feel in control of their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날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돕는데 굉장히 달력이 좋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have them cross off days of weeks as you come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have라고 해서 얘들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들아 이 have 동사 어떤 동사야? 사역 동사잖아. 자,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만 올수 있어? 동사? 원형만 올수 있지. 자, 그랬을 때 cross off 라고 하는 동사 원형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어 보래. 좀 날짜를 지우도록 만들어 보래요. 뭐 하게 되면서 너가 그 날짜들에게 다가감에 따라서, 즉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한번 그 날짜들을 지워 보도록 만들어 보래. 그리고 spend time, 시간을 같이 보내 보래. 어떤 시간이요? Going over the schedules for the day. 그 하루의 스케줄을 좀 검토하는데, 점검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Giving them, 그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면서, In that schedule, whenever possible, wherever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스케줄에 있어서 뭔가 선택지를 자꾸 주면서, 뭐 해보래? 그 스케줄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보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내용은 다 이해가 됐는데, 얘들아, possible, 여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뭐를 물어보는 걸까? 사실, wherever이랑 이 possible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져 있냐면요. it is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possible 들어오고 있는 거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동그라미 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문장에서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wherever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할 때마다 아이와 함께 스케줄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줘봐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스케줄에는 지금은 슈퍼마켓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놀이터 한번 가볼까? 선택지를 주면 뭐 하게 된다? 아이들이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 통제력이 본인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his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은요, expresses respect, 뭔가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대. 그래서, they see that,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볼수 있냐면, that, They are not just a tag along to your day and your pl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날, 그리고 부모님의 계획에 그냥 뒤따라다니는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nd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게 된대,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and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벌어질지, 그리고 왜 벌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s they get older, 그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은 will then start to write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을 조금 기록해 보게 될 거고요. It further helps them develop their sense of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4번까지 다 맞았거든? 그러면 5번에 나오는 얘가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번 문장을 보자. 앞에 나오는 children부터 themselves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control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야. 얘들아, 절과 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접속사도 없어. 그 다음에 바로 it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지. 절과 절을 이어주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and, it이라고 바꾸시거나 혹은 우리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지?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뭐 있어? and랑 it을 합쳐서 우리 하나의 이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쓰거나 And it이라고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는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볼 거고요. 2019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Monumental is a w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That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데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뭐가 기념비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랑 가깝나 봐.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expres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를 슬쩍 봤더니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지.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등장하고 있는

가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 부정어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Never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 뒤에 문장이 도치가 일어났었겠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었겠네. 자, 그래서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가 없었냐면요.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그 질이 한 번도 도달되어진 적이 없대. 뭐만큼이나 as fully as it did in Egy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그 어떤 건 monumentality 그런 기념비적인 특징이 달성되어진 것만큼이나 달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즉, 이집트가 가장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특징에 가장 잘 부합했었나 보죠. 자, 그럼 우리 해석은 했는데, 이때 이 did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 지금 대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받았는지, 우리 그거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d가 어떤 동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 이집트에서 그 기념비성의 특징을 뭐한 것보다, 뭐한 것만큼이나, 성취한 것만큼이나,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애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did는요, 대동사가 어떤 대동사?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겠지. 왜? 뭐를 대신해서 받아줘야 되니까. was achieved라고 하는, 아,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달성되어진 것만큼 완전하게 달성되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해석해 줄 거니까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did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고요.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답이 이미 나와 버렸고 The reason for thi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 즉 이집트만큼이나 온전하게 기념비적인 특징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요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뭐 때문은 아니래요. external size 뭔가 외적인 크기나 혹은 massiveness of their work 그들의 뭔가 작품들 혹은 그들의 유적들의 massiveness, 거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비록 그 이집트인들이요, 당연스럽게도 achieve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그 이집트인들이 만든 그 유적들이 엄청나게 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아, 단순히 이집트인들이 외적으로 큰 기념비적인 사물들을 만들었으니까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얘들이 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ed those of Egy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현대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뭘까? 이집트의 그것들을 능가했다,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얘 무슨 대명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냐면 현대의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structures를 받아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대의 구조물들이 그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초과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물리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얘네들을 넘어섰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ose 괜찮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structures라고 해서 복수 형태니까, 아, 복수 대명사 써준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현대의 구조물들이 크기로서는 넘어섰는데, but massiveness, 그 거대함, 방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뭐와는요, monumentality, 어떤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크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뭐 때문일까? On Egyptian sculp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sculpture 하면
뭔가 조각품들이잖아요. 그런 이집트의 조각품들은요,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사람의 손보다도 크지 않은 그런 이집트의 조각들이요, is more monumental.

0: th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기념비적이래요. 자, 뭐보다 더 기념비적이냐면 that gigantic piles of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얘가 더 기념비적이래. 손바닥만한데. 그래서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이 대시 뭔지 한번 살펴볼게. 뒤에를 봤더니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Leipzig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발생한 the war memo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쟁을 기념하는 것을 구성하는 그러한 the gigantic pile of ston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니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 자,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 아, 이집트의 그러한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것 때문에 기념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monumentality,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 a matter of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다. external weight, 외적인 무게 때문이 아니라 but of inner weight, 내적인 무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내실이 있나 봐요. This inner weight, 이러한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 예술이, 이집트 문화가 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자, 그런데, to such a degre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특징이,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처럼 보인대요. 뭔가 하나의 원시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도래요. Like a mountain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의 산맥인 것처럼 이집트 문화에 있는,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원시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inner weight라고 하는 것,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이, 아, 이집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즉, 이집트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even if, 비록,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것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it은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한 Egyptian art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의 예술이 오직 a few inches acr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한뼘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or carved in wood, 뭔가 나무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집트의 예술, 이집트의 뭔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inner weight, 내부의 내적인 무게를 가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5번에 carved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집트의 예술이 is carved in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여져 있는 거니까 5번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하나 20번 문제 풀고 이제 어법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만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0: 괜찮죠.
1: 공항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0: 나쁘지 않은데요.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공항 분위기도 있고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죠?
0: 비행기를 놓칠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늦게 가게 되면.
1: 그럼요.
0: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게이트 앞에 있었는데
1: 예?
0: 잘못된 게이트 앞에 있었던 적이
1: 있었어요.
0: 아이고,
1: 헛똑똑.
0: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쳤지만 더 큰 문제가 뭔가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네 마리,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왜
1: 에.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에 이제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땐 이름이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심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예,
0: 했던 그런 또.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 나. 그때
1: 네.
0: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0: 오케이.
1: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아,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1: Didn't
0: the
1: miss the
0: plane.
1: plane. Didn't miss.
0: No, we're on the
1: Yeah,
0: plane. Oh,
1: this plane.
0: that's lucky.
1: Yeah.
0: 야, 어.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0: Oh,
1: Oh,
0: okay. Yeah, you
1: yeah.
0: agree?
1: Oh, yeah, God. Oh,
0: Yeah.
1: lucky.
0: Thank
1: Lucky.
0: God.
1: Oh, we ran away like
0: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1: Ran.
0: quickly?
1: 그래.
0: 아, yeah, that's right.
1: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0: 어?
1: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0: You fell down?
1: No, no, no. 방송, broadcasting. Hey, listen. And Peter and
0: 오.
1: 슬기.

0: 뭐한단
1: Oh,
0: 얘기지?
1: no.
0: 비행기 스탑 소리.
1: 네. 자, 오늘은요,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0: 좋습니다.
1: 이거는, 한눈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0: 알겠습니다.
1: 완전 꽉꽉 심어 놨으니까요,
0: 사실
1: 여러분들.
0: 저희는요,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 판 적이 없어요.
1: 아,
0: 늘
1: 그렇습니까? 아유,
0: 집중해요. 예.
1: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0: 진짠데.
1: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0: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0: 네.
1: Right.
0: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또 대문자 이렇게 또딱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 감사한 것
1: 아,
0: 같아요.
1: 너무
0: 예,
1: 감사한가요?
0: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그러면
1: 에하?
0: 여기는
1: 뭐가 나와야
0: 놓치다.
1: 돼요? 오!
0: miss.
1: Miss가 놓치다예요?
0: 네.
1: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보면?
0: Yes.
1: 맞습니다. 자, miss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0: God.
1: 나왔습니다. 오케이.
0: 네.
1: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인데
0: 네네.
1: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0: 네네네.
1: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0: Yes.
1: 이게 의역이 되면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0: Mm-hmm.
1: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0: 네.
1: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 때,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0: 예.
1: 엄청나게 많습니다.
0: 으흠.
1: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sleep 하는 거였죠?
0: Oversleep.
1: 그렇죠. oversleep.
0: 네.
1: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0: 예.
1: 안 그랬어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0: 어허.
1: 네.
0: Thank God I didn't overslept.
1: 오, very nice.
0: Yes.
1: didn't를 쓴거 너무 좋았어요.
0: 예.
1: Thank God I didn't oversleep.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0: Oh,
1: 다행이야.
0: yes.
1: Okay.
0: Thank God you are here.
1: That's it. Oh, thank God you're here.
0: Yes.
1: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oh,
0: 네네.
1: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이래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땡가스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0: 네.
1: 그냥 아무리 생각해 땡가 you're here 이럴 거면 땡가스를 안 써야
0: 아,
1: 되죠.
0: 그쵸, 그쵸.
1: 가볼게요.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Thank God I didn't overslept.
1: 자, 이번에는요. Thank God you're here.
0: Thank God you're here.
1: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수 있는 게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0: G로요?
1: Thank
0: Goodness.
1: yeah.
0: Yeah. 이것도
1: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0: 아,
1: 돼요.
0: 그래요?
1: Yes.
0: Thank goodness.
1: 정답. 맞습니다. Oh,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참 다행이다.
0: 네.
1: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0: 네.
1: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그때는, 다행이네.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0: 저.
1: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0: 아, I'm
1: 돼요.
0: glad. 예스.
1: 정답. 네.
0: 우후.
1: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0: 응?
1: 사실은,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I'm glad, 뭐뭐뭐도 가능한데,
0: 네.
1: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오케이?
0: 아.
1: Ok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네,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0: 그쵸.
1: 오히려 여기

0: 여기서는 oh,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1: 보다는
0: 예.
1: thank God이 더 와닿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랬을 때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아우,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비행기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0: 맞습니다.
1: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0: 야.
1: 내 말이, 내
0: 내
1: 말이, 내
0: 말이
1: 말이. 그때,
0: 동의하는 말 느낌이죠?
1: you know, well,
0: You know.
1: you know.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너
0: 아니 너무
1: 알잖아.
0: 들려서 황당해가지고요.
1: 왜요?
0: 그게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1: 아, 그래요?
0: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 I know예요?
0: 이렇게 나오는 거 you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1: I know
0: you know는
1: 이거구나.
0: you know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I know,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1: I
0: 하면 내
1: know.
0: 말이 그 말이야. I agree with you 라는 뜻이
1: Yes.
0: 되겠습니다. 그럴
1: 아.
0: 때는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I
1: 네네.
0: know
1: No.
0: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달리는데
1: 네.
0: 지금 뭐처럼 달린다고요?
1: The wind.
0: wind처럼 바람처럼 달리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 완전 빨리
0: 완전
1: 가죠.
0: 빨리 가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우와.
0: Run like the wind.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Run like the wind. 우리는 뭐라 그러죠?
1: 우리는
0: 쏜살처럼
1: 그냥
0: 뭐
1: 눈썹을
0: 이렇게
1: 휘날리며 달렸다.
0: 눈썹
1: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예.
0: 덤비스만 해요. 그죠?
1: 근데 바람처럼 달려왔어라는 말도 써요,
0: 그래요?
1: 실제로.
0: 실제로.
1: 예.
0: 근데 영어에서도 좀
1: 오,
0: 특이하네요.
1: 너무
0: 똑같죠?
1: 신기했어요.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처럼 달리자.
1: Let's run like the wind.
0: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수
1: 아,
0: 있어요.
1: 귀엽네요.
0: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1: Ran.
0: Ran, 하? 그러면은
1: Yes.
0: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 ran like the wind.
0: 그죠?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보통 이제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0: 밥 먹으러.
1: The student ran like the
0: 아,
1: wind.
0: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1: 네.
0: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 무조건
0: 그죠?
1: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0: 엄청
1: 에.
0: 혹시 막
1: 작고
0: 본인만의
1: 빠르니까.
0: 막 그거를 다그딱 짜놓는 거 아니에요?
1: 왜냐면
0: 동선을?
1: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뛰지 마. 경보로 갔어. 경보로.
0: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케이.
1: 네.
0: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We'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I know we ran like the
0: Alright,
1: wind.
0: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0: 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1: 그쵸,
0: 철렁했네라고
1: 그쵸.
0: 얘기를 합니다.
1: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0: 전
1: 계시겠지만.
0: 전화가 왔어요. 아, 제가
1: 예.
0: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근데
1: 저희도.
0: 이 말투가
1: 예.
0: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1: 그게
0: 아니었어요.
1: 아니라.
0: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1: 그쵸.
0: something's wrong. 그런
1: 예.
0: 느낌 맞죠?
1: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예.
0: 오케이.
1: They가 부를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예.
0: 진짜 부르다로 썼나요?
1: 네.
0: 오케이. So my heart가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1: 오우.
0: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 네.
0: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1: 아.
0: Alright, so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이제 부른
1: 예.
0: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
0: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가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1: 이거 sink 아닌가요?
0: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1: 네.
0: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실제로 sink예요.
1: 오.
0: Okay, so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1: 네.
0: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1: 예?
0: 돼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과거형과 PP 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0: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 Right, S U N K.
1: 어려워요.
0: 맞습니다.
1: 와우.
0: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1: 네?
0: 형태가 sunken일 때도 있어요. EN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데 그거는 don't worry. 기본형은 sink,
1: 예.
0: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1: My heart.
0: 자,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1: 그쵸.
0: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1: 예.
0: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싱크보다는 sank로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1: 그렇죠.
0: Right.
1: 보통 심장이 철렁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0: 많지는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1: 네.
0: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Right.
1: Her heart sank again.
0: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1: Once again.
0: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How about this?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딱 왔어요. 근데 느낌이 쎄할 때 있죠.
1: 그렇죠.
0: 나 늦었구나.
1: 그렇죠.
0: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했다.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을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아!
1: Oh.
0: Nice.
1: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르르르 했다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전화벨 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소리가 좀 달라요.
0: 소리가 다르고요.
1: 오.
0: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1: 그럼 맞아.
0: 공기가 이상해요.
1: 왜 그럴까?
0: 그렇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
1: 오.
0: Right?
1: 사람의 그 직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0: 무서워요.
1: 예.
0: 네. 자, 그래서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1: 네.
0: 자를 수 있겠죠? When I heard the alarm.
1: 음흠.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 heart sank once again.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 것은 공항에서나 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1: 네.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l 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래서 지금은 그래서 겨우 놓치지는 않은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했어.
1: 다행이다.
0: 근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1: 왜요?
0: 엄마, 저 화장실에 핸드폰 들어왔어요.
1: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0: 찐 엄마의 모습이죠.
1: 정말 이걸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0: 네.
1: 지금
0: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1: 그러니까요.
0: 없고요.
1: 그러니까요.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이거.
0: 핸드폰 안녕.
1: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0: 네. 아무도 지금 화가 났어요.
1: 네. In the 화장실.
0: Yes.
1: 네. In the 화장실이니까 mm-hmm. 여기가 이제 화장실 토일렛.
0: 오케이. Okay.
1: 예.
0: Alright.
1: In the toilet.
0: In the toilet. Mom, 이렇게. I left my phone in the toilet. 끔찍해요. 그쵸?
1: 예.
0: 정답. 저는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토일렛 괜찮습니다.
1: 에?
0: Bathroom.
1: Bathroom.
0: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세야 된다.
1: 네.
0: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1: 와.
0: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차이죠.
1: 네.
0: 이거는 슬기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1: 그냥 공용 화장실.

0: bathroom?
1: 아,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0: 네. 일반적으로는 네.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1: 아.
0: Right? Restroom은요?
1: Restroom은 그 공용.
0: 네.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에이. 하죠. 뭐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restroom이라고 있던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bathroom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1: 아.
0: 그래서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장소에 있는 것도 다 bathroom.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1: 예, 예.
0: 뭐 airport terminal 있는 데에도 그냥 bathroom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rest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거의 100%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오.
0: 그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1: 네.
0: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어? 이거 슬기 씨가?
1: 토일렛.
0: 토일렛, 네. right?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렇죠?
1: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0: 네.
1: 이렇게.
0: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1: 예.
0: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위주로 많이 쓰는데
1: 아.
0: 좀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1: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네. 변기를 뜻한다라는
0: 맞습니다.
1: 얘기도 들었거든요.
0: 미국에서는 얘를 네.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1: 아.
0: 그래서 미국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하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1: 아.
0: Bathroom or toilet.
1: 아, toilet?
0: 왜냐하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1: 아.
0: 때문에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1: 네.
0: 그게
1: 아, 그럴 수도 있군요.
0: 없기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1: 예.
0: 너무 걱정 안 하셔도
1: 음흠.
0: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들어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1: 네.
0: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1: left.
0: left. 현재형은요?
1: leave.
0: leave 쓰면 돼요.
1: Leave
0: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1: 네.
0: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1: 네.
0: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1: 아, 네.
0: 두고 온 거겠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home, for example. on은 뭐 위에요, 아래요?
1: 위요.
0: 위에. So, for example, on the table.
1: 그쵸.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네.
0: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나 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오. Nice.
1: 오,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0: I left my bag in the taxi.
1: 익숙해요.
0: Yes.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집에?
1: At home.
0: At home. 나 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1: 오, charger?
0: 어허. Uh-huh.
1: 예. I left my charger at home.
0: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1: Yes.
0: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뭐 두고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at home은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1: Yes.
0: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든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1: 예.
0: Like that.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My heart sank.

0: bl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4: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으흠.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네.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0: We ran like the wind.
1: That's right. 으흠.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하나 더요.
0: 네.
1: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네.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0: We'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5: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Ah, my heart, her heart 하고 나서 sinks. 과거는 sank였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0: Her heart sank once again.
1: Sank once again. Mm-hmm.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0: My heart sank.
1: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0: When I heard the alarm.
1: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0: My heart sank.
1: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0: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6: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7: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6: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8: I know. We ran like the wind.
3: Yeah.
8: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3: I know. Huh? Mom?
8: Why?
3: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8: Oh, my soul.
3: Oh, no. Yes.
1: 와, 아,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0: 감동입니다. 네.
1: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0: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1: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0: 예.
1: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0: 오.
1: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9: 와,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0: 진짜 철렁하죠.
1: 맞습니다. 예,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Daily Routine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정해진 일과 그날 하루의 일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Uh-huh. 처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uh-huh. 몇 시에는 이걸 한다. 이것이 정해져 있을 때 루틴이 uh-huh.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1: right.
0: Daily Routine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Each week is a blur with my daily routine.
0: Each week is a blur라고 하면은 blur는 어떤 것이 희미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mm-hmm. 저의 with my daily routine, 저의 일정 속에서 저의 일정이 mm-hmm.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구분이 좀 희미해요. It's blurry.
1: Mm-hmm. It's blurry.
0: The distinctions are
1: yeah.
0: blurry.
1: You can't really tell. It just kind of
0: 네. 그래서
1: wishes by.
0: 네. 일주일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뜻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 Oh, that's right.
0: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blur도 있고
1: yeah.
0: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지금 며칠인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도 yeah.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빌리 씨인데요. 빌리 씨가 이 둘 중에서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따가 확인을 해보죠.
1: Sounds great.
0: 네,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Okay,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0: 네, 집에서 일을 하면, 재택근무를 하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Billy said,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0: 네.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을 mm-hmm. work from home이라고 home. 해요. 물론 work at home도 안 되는 건 아닌데
1: yeah.
0: 일반적으로 그냥 working from home이라고 말을 많이
1: yeah,
0: 해요.
1: Because if you say work at home, it doesn't mean it's your job. Mm-hmm. You could just be doing one thing right now.
0: You could be doing your homework
1: oh, yeah.
0: at home.
1: At home,
0: 네.
1: right?
0: 그런데 그냥 원래는 일반적인 어떤 근무라는 것의 개념이 mm-hmm. work at an office, work in a store,
1: work or a hospital.
0: Hospital. 이런 근무처, 근무지가 따로 mm-hmm. 있잖아요. 그런데 집으로부터 그 일을 해온다라는 의미가 이제 표현이 되어서 work from home이라고 많이 합니다.
1: From.
0: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Mm. 일주일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가끔은 무슨 요일인지 잊을 때도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1: Sounds great.
2: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가끔은 저에게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1: Yeah.
0: I'm a
1: prisoner. Prisoner.
0: 포로, 죄수, trapped 하면은 갇혀 있는, 잡혀 있는 in my own home office. 제 홈 오피스, 제 집 안에 있는 사무실 안에 갇힌 죄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1: Because I only have time to stop working for meals.
0: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I only have time, 시간이 이때만 나거든요. To stop working for meals. 식사 때만 일을 멈출 수 있거든요.
1: Oh man,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1: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0: on any given day, 어떤 날을 보더라도 이런 의미로 그래서 어떤 날이든 간에 no matter how much I work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1: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0: 네, 마지막에 긴장을 풀다 뭐라고요?
1: Unwind.
0: 네.
1: Unwind.
0: Wind, unwind.
1: Unwind.
0: 감고 풀고 이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I still make sure 꼭 이렇게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To give myself a couple of hours of Me time. 나만의 시간을 한두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줄 수 있도록 꼭 합니다. Before sleep, 잠들기 전에 so I can unwind.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1: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0: 네, 고문.
1: Torture.
0: 그래서 now this kind of routine 이런 일과를 갖고 있는 것이 probably sounds like 아마도 뭐뭐처럼 들리겠지만 like torture to most people. 그래서 고문처럼 들린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괴로운 일.
1: Something that I want to do. It's difficult. 네. It's hard.
0: 네, 영어에서 torture라는 말을 가볍게 많이 쓰거든요.
1: Oh yeah, it's like, oh, it was torture. Her breath smelled so bad.
0: Or listening to Megan singing was like torture. 너무 괴로웠다. 메간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걸 듣는 것이. 이럴 때 가볍게 쓰는데, 그래서 괴로운 일이라고.
1: 가볍진 않아요.
0: I know, but. Just talking about the usage of the word.
1: Just joking.
0: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런데.
1: He says,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0: 그런데 다행히,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저는 제가 정말 즐기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By the way, you sing really well.
1: Oh, thank you, Yula. Let's look at how he summarizes his clip.
2: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1: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0: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I can feel proud of that something. Something이 이제 앞으로 갔는데요.
1: Yeah.
0: 보통 at the end of the day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라는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날 하루 이거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 He's really talking about the end of the day.
0: 네.
1: When he's unwinding.
0: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 나 오늘 정말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일했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그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대요.
1: Lastly, he says,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0: 그래서, so, yeah, 이 형태는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많이 쓴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So, yeah, 하면 아마 아, 정리를 하겠구나.
1: Yeah.
0: 네, 그래서 it's stressful,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긴 하지만 it's
1: Bearable.
0: 네, 참을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I work from home, and my daily routine doesn't change much on a day-to-day basis. In fact, the work that I do on the weekdays is the same as on the weekends. So each week just becomes kind of a blur, and sometimes I forget what day of the week it is. Basically, from the moment I'm awake and dressed until dinner time, I'm here at my computer working on some project. On especially busy days,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I'm a prisoner trapped in my own home.

0: office because I only have time to stop working for meals.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from the moment I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뭐 하는 순간부터 뭐 뒤에 until을 붙일 수도 있겠죠. 뭐뭐 할 때까지. 두 번째로 on any given 뭐뭐 given이라는 것이 주어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특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any given 뒤에 명사를 붙이면 어느 뭐뭐에도 아니면 어느 특정 뭐뭐에도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을 먼저 보고 올까요?

0: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1: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2: We lost track of time. We lost track of time.
1: 네, 뭐 어떤 거를 2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8시네.
2: Right?
1: We lost track of time.
2: We lost track of time.
1: Keep track of 무엇 하면은 어떤 것을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Lose track of 하면 어떤 것이 어떻게
2: Yeah.
1: 굴러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놓친 상황. We lost track of time.
2: We lost track of time.
1: All right.
2: Well, not really. We're on time. So let's move right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도 정해진 하루 일과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feel like I'm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my daily routine these days. Everything is such a blur. I think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 tends to happen when you get into a strict daily routine. At least it does for me.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All right, Simone says,
0: I feel like I'm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my daily routine these days. 요즘에 정해진 하루 일과를 going through the motions라고 하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1: Yeah.
0: 그래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1: You're just kind of doing it.
0: 네.
1: Your heart's not in it. You're 네. just following something.
0: 네.
1: Right?
0: 그래서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하루 일과 정해진 대로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다. Everything is such a blur. 모든 게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희미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1: And Christopher says,
0: I think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가 하나의 주어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날들이 그냥 희미하게 뭉쳐져서 느껴지는 것이 tends to happen when you get into a strict daily routine. 엄격하게 짜여진 일과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인다.
1: Yeah.
0: At least it does for me. 적어도 저는 그래요. I think this is true.
1: It's true because if you do the same thing every day,
0: yeah.
1: it's kind of hard to know what day it is,
0: yeah.
1: right?
0: You don't know
1: every day looks the same.
0: What month it is.
1: Oh, yeah. What yeah. year?
0: What year? I think most people know.
1: True, true.
0: Yeah.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고 쉽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Grammar Inside 수업을 위해서 제가 많은 자료들, 특히나 명언 같은 것들을 찾다 보면요, 그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에 대한 명언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명언의 주인공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말하자면 오래된 분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Aristotle 이렇게 읽히거든요.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명언을 가져와 봤어요. 아, 삶의 어떤 그런 고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지혜가 담긴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It is during our darkest moments that we must focus to see the light. It is during our darkest moments that we must focus to see the light. 자, 뭔가 어려운, 힘든, 과 같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한 문장 속에도요, 정말 공부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it that 강조 용법 같은 것도 이 문장 안에 사용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그건 우리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투부 정사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이죠. To see the light이 오늘의 문법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계속해서 우리 투부 정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부 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자, 문법적인 용어로는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문법적인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문법 책에서 찾아볼 때 요 용어를 활용해서 찾아보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도의 맥락만 있는 거지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그 쓰임이,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만 오늘 집중해 볼 테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 신경 써 보시면서 문장들 몇 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exercise every night to lose weight. I exercise every night to lose weight. 와, 저는 지금 이 문장 읽으면서요, 제 일기인 줄 알았어요. 제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고요. 아, 여러분들 아, 친절하게 저희 댓글로 선생님이 살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적어주실지 또 모르겠으나 실제로 여기 다 있어요. 뺄 살들이 여기 다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I exercise. 저는 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lose. 잃기 위해서. 뭘 잃기 위해서? Weight! 무게를 잃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살 빼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To lose weight가 투부정사 구로서 살 빼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장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장을 외워줌으로써 오늘의 내용 기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Larry came to Korea to see Angela. 어렵지 않죠. 자, Larry came to Korea. Larry가 한국에 온 겁니다. To see.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To see. 보기 위해서. 근데 뭘 보기 위해서? Angela. Angela는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Angela를 보기 위해서. 이걸 약간 이렇게 해서 Angela를 만나기 위해서 Larry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을 좀 진득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It is during our darkest moment. 사실 이게 입된 용법이 사용된 거라 조금 평상시처럼 해석하면 문장이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during our darkest moment.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들.

동안이다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순간이라는 거, 힘들 때를 말하는 거죠. 정말 가장 힘든, the darkest,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가장 힘든 그런 순간들 동안이야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이 무슨 동안인데요? 뭘 하라는 거죠? That we must focus. 우리가 집중을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 light.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대요? 빛을 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대요. 이게 의역이 되면 결국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to see the light, 빛을 보기 위해를 이렇게 의역을 해본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즉 노력해야 됩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로 아,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힘들 때야말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더더군다나 노력을 해야 될 때이구나. 영어 공부가 진짜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야말로 내가 오늘도 꾸준히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 또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두 번째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명언이 굉장히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문법 요소 활용해서 이제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이렇게 돼 있죠. 존은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즉,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참고로 존은 제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존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John.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일찍 일어나니까 wakes up early. John wakes up early.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 볼게요. 매일 근데 일어나는 거니까 everyday도 뒤에 붙여줍니다. John wakes up early every day.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죠. 뭐 하기 위해서?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to 부정사 써주면 되는 거예요. To see the sunrise. To see the sunris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큰 소리로 두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wakes up early every day to see the sunrise. 한번 더. 자, 소리 내서 읽어야 우리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자, 가볼게요. 시작. John wakes up early every day to see the sunrise. To see the sunrise의 뜻에 집중해 보시면서 자,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이건 별 하나였어요. 쉽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별두 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수잔은 테드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자, 초대하기 위해. 아, 여기 to 부정사 쓰면 되는구나.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에게 전화했어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수잔이 전화를 한 거죠. 테드에게. 여기까지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먼저 수잔으로 가져가 주고요. 수잔이 called 전화했죠. 테드에게 called Ted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한 겁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초대하기 위해서. To invite him. To invite him. 여기까지면 사실 문장 80% 완성이 된 겁니다. 뭐가 남았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뭐에 초대했냐? 요것만 남은 거잖아요. 해서 to invite him to her birthday party. 완성이 됐네요. 자, 두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usan called Ted to invite him to her birthday party. 한번더 시작. Susan called Ted to invite him to her birthday part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의 고난도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We must focus. 집중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 light. 빛을 보기 위해서. 오늘의 메시지에 이 의미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ey, you're back. Welcome back to Fit to Be Fit with Yenny Park. So, now let's do some yoga and some English like every day.
1: 안녕하세요. 박예니의 Fit to Be Fit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얼른 요가도 하고 영어도 하러 갑시다.
0: Let's get started. So,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 했던 척추 트위스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편히 계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There's only so much.

0: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with your body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무슨 뜻일까요? There's only so much. So much만 보면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들리죠. 근데 there's only so much 이러면은 어떠어떤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의아하죠.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With your body. 당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다 이렇게 너무 유연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문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화문 큐!
1: Is everything okay? Not really. I don't think I did too well on my test.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Don't beat yourself up. I know. I'll try not to think about it.
0: 네, 첫 번째 대화문 봤어요.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예요? Is everything okay? 그랬더니 Not really.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I don't think I did too well. 너무 잘한 것 같진 않아요처럼 들리는데요. 그냥 표현이 I don't think I did too well. 그냥 잘하진 않은 것 같아요. On my test. 시험을 그닥 잘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의 표현 나왔죠?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하고 대답을 해줘요.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Don't beat yourself up. 스스로를 패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n't beat yourself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 know. 아, 나도 알긴 알아요. I know. I'll try not to think about it. 생각을 안 하려고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I don't understand how so little people can take so much. What do you mean? I'm talking about all these news articles about jebols. I'm on the same page.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to go around for everyone?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같이 봤어요. I don't understand. 난 이해가 되지가 않아. How so little people can take so much. 어떻게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how so little people can take so much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들리는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I'm talking about all these news articles 이 모든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대한 재벌 이제 영한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재벌이죠. 그래서 이 재벌에 관한 뉴스 기사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m on the same page. 나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나도 동의해 이런 뜻이에요.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오늘의 표현 또 나왔죠.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진짜 한계가 있는 걸까? To go around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에 한계가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요.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to go around for everyone? 그래서 so much 앞에 only를 붙였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걸까? 이런 뜻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대화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Yay! We got to do a spinal twist on our back today. I hope your sides feel great. Next class, we will be doing a seated forward fold.
0: 아, 오늘 우리 누워서 옆구리 좀 풀어봤죠? 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앉아서 하는 전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there's only so much. 무엇 무엇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좀 신기한 표현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보는 날까지
2: I will see you so soon, okay? Have the best day ever. Bye.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팅.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요. 이제 루벤과의 가족들과의 작별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 sun rises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come and go.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0: 네, 이야기 잘 캐치하셨죠? 갈대의 뿌리처럼 그 루벤과의 저와의 그 우정이 자랐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here where I first met. 내가 처음 만난 이곳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하루 사이에 갈대의 뿌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문장이 이어지면 내용이 이해되실 거예요. 포인트로 딱 발췌해서 잡아낸 문장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2.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좀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댓글을 끝에서.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내가 어제 루벤의 가족을 처음 만난 이곳에서 작별할 시간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하루 사이에 우리의 우정이요. 네, 갈대 뿌리처럼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아시죠? 본인이 들었던 부분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들었거나 또는 놓친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sun rises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come and go.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e part.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Here... Where I first met. Here, where. Here, where. 이어서 발음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어렵게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끊으세요. Here, where I first met. 이렇게. I는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where I 하시면 되고요. First, met에서 보시면 first, 자음, met의 자음이죠. 자음의 소리가 쭈르륵 연속적으로 세 개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음하실 때 편하죠. First to met이 아니라 first met 이렇게 소리내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Here where I first met. 네,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Here where I first met.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Here where I first met.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One more time.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roots of the read over a day. The of the 기는 거죠. Roots, read, over, day. 이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든 단어의 강세가 가죠. 음절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하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roots, 여기 우, 이 부분 강세 주시고 read, 이에 강세 주시고 over, 첫 번째 o에 강세 주시고 day, a에 강세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roots of the read over a day. Google listening 2. The roots of the read over a day.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The roots of the read over a day.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One more time.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One.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2.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0: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죠? Well done.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sun blank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rise. 발음하실 때 우 하면서 시작하세요. rise. 요 동사는 rise, rose, risen. 오르다 라는 의미거든요. The sun rises 니까 해가 뜨는 거죠. 어디에? On the lake Titicaca. Titicaca 호수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가 begins. 시작합니다.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blank 했는데 배가 한 척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blank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me and go, come and go. 오고 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It's time to say goodbye. 이제 작별할 시간이에요. 이런 의미죠. 쉼표 이어진 그 다음 문장 보면 here, 이곳은 이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 Where I first met. 처음 만난 이곳. 근데 누굴 만난 거죠? Met Reuben's family. 루벤의 가족들을 만난 거죠. 언제? Yesterday. 이렇게 직청직해 하듯이 직독직해로 연습하시면 바로 귀에 들어오죠, 여러분. I feel like our friendship. 나는 느껴요. 뭐뭐처럼 느껴요. 우리의 우정이요. Has grown. 자랐다고 느낍니다. 뭐처럼? Like the roots. 뿌리처럼. 근데 뭐의 뿌리예요? Of the reed. 갈대의 뿌리처럼. 빈칸 했는데 발음 연습했을 때 많이 하셨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over a day. 즉 하루 동안.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 도전 가능하시겠죠?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e sun rises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come and go.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0: 귀에 잘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 소리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반복적으로 들어주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Honest versus genuine. Honest versus genuin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Honest, 그리고 genuine.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Honest. 이거는 솔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H가 묵음입니다. Honest, 절대로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그냥 바로 O 발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onest. Honest. 여기 스펠링은 N-E-S-T이지만 발음을 좀 더 NIST로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강세가 앞부분이라서 두 번째 음절은 좀 약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Honest. Honest. He's honest. She's honest. Okay, 잘 들리시나요?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s. 네, honest. 솔직한, 신뢰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someone who tells the truth, someone you can trust is an honest pers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n honest pers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I'm being honest with you. Honest, 솔직한, hones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an honest person. 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정직한 사람이야. 네,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네, 두 번째요.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너는 내 솔직한 의견을 원해? 오케이? 뭔가 좀 이거 다음에는 좀 안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의견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솔직한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의견이니까 honest opinion라고 말합니다. 네.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네,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genuine. 네,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genuine. genuine. genuine. 네, 스펠링은 G지만 J 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genuine. genuine, okay? 여기 new-in, n-u-i 부분에는 new-in, n-y-o-o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genuine, genuine, very good. okay, 진실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진정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onest 같은 경우는 솔직한 거지만 사실 주로 솔직한 거가 좋은 거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genuine 같은 단어는 한

항상 긍정적인 단어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 genuine person.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His laugh wasn't genuine. Genuine, 진실된, genuin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a genuine person. 그녀는 진심 어린 사람이야. 그녀는 진심 어린 사람이야. Genuine. She's a genuine person. 네, 우리나라 말로도 뭐 그녀는 진국이야. 완전 좋은 칭찬이잖아요. 그럴 때 genuine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너무 좋은 칭찬이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is laugh wasn't genuine. 그의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어. 약간 하하하하 이런 웃음이죠. 진실한 그런 웃음이 아니고 가짜로 약간 웃는 느낌이죠. 좀 가식 있는 웃음. His laugh wasn't genuine. Oka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His laugh wasn't genuine. His laugh wasn't genuine.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honest. 이거는 솔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짓이 아닐 때 진짜 솔직하게 사실대로 신뢰 있게 이런 거를 honest라고 합니다. 근데 honest라는 경우는 뭐 솔직한 거는 좋지만 너무 솔직한 것도 또 안 좋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genuine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실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he's a genuine person. He's a genuine person.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Okay, honest 그리고 genuin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Honest, 그리고 genuine, 이해 잘 되셨나요?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네, 언어를 배우실 때, 영어를 배우실 때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Okay, so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s well.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뤄보면서 표현들 배워봤었죠? 음주운전 원인과 사고, 단속과 처벌 강화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제가 안전운전을 좀

0: 골라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도 일단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렇죠? 그다음 속도위반 이런 것들도 다 도로상에서 본인도 그렇지만 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무엇보다 남을 좀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 같이 함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운전 오늘 주제입니다. 들어갈까요? 안전하게 운전하다, 규정속도를 지키다, 양보하다, 배려하다. 참, 이세 가지만 잘 돼도 참 우리가 교통사고가 덜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안전하게 해당하는 safely. 자, 부사죠? drive safely. drive safely. 자, 친구한테 운전 조심해. drive safe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쵸? 문법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다 보니까 언어민들이 실제 구어체에서 drive safe, drive safe 이렇게 많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어민 집필진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럼 이걸 과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이렇게 너무 많이 쓰니까 이렇게도 쓴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다 통용된다고 보면 돼요. 어법상은 요게 맞을 것 같지만 맞아요 저게. 근데 요렇게도 쓴다. 이렇게 두 가지. drive safely, drive safe, drive safely, drive safe. 요렇게 두 가지 들어보세요.
1: Drive safely, drive safely, drive safe, drive safe.
0: 오케이. 규정속도를 지키다. 자, 여러분, 규정속도를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넘어서는 안 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속도는 스피드고, 뒤에 제한. 속도 제한. limit. speed limit. follow. 따라가야죠? 지켜야죠? 별거 없죠?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두 개의 단어 합성 앞에 힘 줘야죠. 들어보세요.
1: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0: 좋습니다. 양보하다, 배려하다. 양보하다는 동사 하나로 처리되는데, 배려하다라는 건 동사로 처리가 잘안 됩니다. consider는 뭐 생각하고 고려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consider 쓸 수는 있는데요. yield. 발음해 보세요. yield. 이게 양보예요. You should yield to others when you drive. 다른 운전자들한테 양보를 좀 해야 된다. 자, 배려하다는 consider라는 동사 자체보다는 그건 뭘 생각하다 쪽에 더 가까워요. considerate.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려심 있는 마음 자세를 갖다. 즉, 배려하다. 이렇게 갑니다. be considerate. 뒤에 of가 붙어요. You should be considerate of other drivers.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 항상 배려해야 된다. You should be considerate. considerate. 아, 발음이 어렵네요. considerate. 약간 리을처럼 바뀌어요. 이게 flap sound. 설탕음. considerat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yield. yield. Be considerate. Be considerate.
0: Okay, very good. 자,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두 가지 붙여볼게요. Drive safely 해야 되고, follow the speed limit을 항상, always.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주어를 you를 잡아볼까요?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0: 그 다음에 난폭운전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무분별하게 운전하다. 이 부사를 하나 좀 찾아볼게요. 자, 뭐 우리 뭐 무분별하게 운전하다 이런 말을 잘안 하지만 그냥 난폭운전하다. 자, 영어로는요, recklessly라고 하는 부사를 가장 많이 씁니다.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그럼 이게 곧 난폭 운전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속도도 안 지키고 막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Drive recklessly. Recklessly. 자, 요거 외울게요. 요 단어. 자, 들어보세요.
1: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0: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도 있죠. 네, 가끔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지. 자, drive like a maniac. Maniac은 뭐 자주 쓸 필요는 없는 단어인데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네. Drive like a maniac. 도로에서 보면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저히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자, drive like a maniac. 들어보세요.
1: Drive like a maniac. Drive like a maniac.
0: 정지신호, 즉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왜 지나갔어요? 그거 뭐예요? 빨간불 정지신호를 무시한 거죠? 자, 보세요. run을 써요. 저 뛰다 동사가 저기 왜 들어간 거죠? 수거예요. 수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거라고요.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이걸 막 분석해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콜로케이션인데, 이 4개의 친구가 어벤져스처럼 모여가지고

0: 정지 신호를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Run a red light. 들어보세요.
1: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0: 이런 쉬운 단어의 조합을 영어로 lo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Drive recklessly 해가지고 danger죠. 앞에서 했었던 표현 put other people in danger. 자, 그렇게 되고 pose a danger라는 표현을 또 바꿔볼게요.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난폭 운전을 한다. Drive recklessly. 그죠? 무분별하게 운전해서. And pose a danger to others. Pose a danger. 자, pose a danger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위험을 가한다예요. Pose가 가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네. Pose a danger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한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and pose a danger to others.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and pose a danger to others.
0: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요.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참 뭐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말들을 영어로 좀 배워볼게요. 평정심을 잃고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Lose one's temper. Temper. 자, lose one's temper. 이것도 수거입니다.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다. 들어보세요.
1: Lose one's temper. Lose one's temper.
0: 참다가 터진 거예요. That's losing your temper. 그 다음에 운전 중 분노를 느끼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특수 용어입니다. Road rag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Rage가 분노고 길에서 느끼는 분노. Feel road rage. Road rage.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걷다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운전 중이에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지만 이거는 운전 중 느끼는 막 끌어오는 감정. 그걸 road rage라고 합니다. Feel road rage. 들어보세요.
1: Feel road rage. Feel road rage.
0: 이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격분하다.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격분은 angry는 그냥 화난 거고요. 어? Get so angry. 이걸 한 단어로 furious. Angry 곱하기 3 정도 돼요. 느낌이 angry가 1이면 얘는 3이에요. 레벨이. Furious. Get furious.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격분하다는 그냥 화나다하고 느낌이 다르죠? 이건 많이 화난 거죠. 욕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요. Swear. Swear. 이게 뭐 어디 맹세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이게 사전 두 번째 뜻이 욕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Some people swear. Some people get furious because they feel road rage. Okay? 자, 이거 들어보세요.
1: Get furious. Get furious. Swear. Swear.
0: 이게 욕하다. 욕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부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고 운전 중에 분노를 느낀다. 운전 중 분노가 아까 뭐라고요? Road rage라고요.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뭐다?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Lose their temper. 평정심을 잃고, 그죠? 화를 내죠? Feel road rage. 그죠? 엄청나게 분노를 느낀다. 운전하다가 느끼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0: Alright, 자, 오늘 정리합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다.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이죠? Follow the speed limit. 들어볼게요.
1: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0: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되죠?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거는 drive recklessly. You should not drive recklessly. 들어보세요.
1: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0: 마지막으로 표현 하나 배웠었죠? Road rage. 그죠? Feel road rage. 그러면 운전 중 분노를 느끼다. 들어볼게요.
1: Feel road rage. Feel road rage.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제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복습하고 싶거나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할 때 I'm sorry 요것만 쓸 수 있었다면 제가 너무 재촉해서 죄송해요. 제가 뭘 해서 죄송해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송한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요, 바로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내가 너무 자꾸 재촉하죠? 재촉해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m sorry to 동사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습관적으로 그쵸? I'm sorry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미안한 거를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해가지고 미안해 라고 그렇게 미안함을 얘기를 할 때는요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그 행동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여러분이 미안한 것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 sorry 이것만 연습했다면은 내가 뭐해서 미안해 라고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귀찮게 하지마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 그쵸? Don't bother me 라고 얘기를 하죠. 이 bother 이라는 동사가 귀찮게 하다 라고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을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orry to bother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귀찮게 하죠?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라고 해서 제가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는 문장 I'm sorry to bother you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방해해서 죄송해요 혹은 제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되게 방해하거나 끼어들 때는요 바로 interrupt라는 동사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회의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회의실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방해해서 죄송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interrupt.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interrup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interrupt 라는 발음에서 interrupt 라는 발음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NT에서 T를 날린 소리도 여러분이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재촉해서 미안해요.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촉할 때는 빨리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촉할 때 rus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rus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자꾸 이렇게 막 들들 볶지? 막 재촉하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m sorry to rush you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to rush you.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rush you. 라고 해서 재촉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당신을 좀 기다리게 했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오래 있다가 많이 기다렸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keep 대상 wa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을 기다리게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좀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많이 입에 붙여야 되겠죠? 세 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아, 내가 기다리게 했지? 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I'm sorry to keep you waiting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I'm sorry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I'm sorry.

0: To interrupt. I'm sorry to interrupt. I'm sorry to rush you. I'm sorry to rush you.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내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m sorry to bother you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에 혹은 이제 집에 누가 있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제가 집에 계시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집에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at home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at home 이렇게 where are you? 라고 할 때 나 집이야 라는 거를 I am at home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m so sorry 혹은 I'm sorry to bother you at ho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지금 당신이 집에 있는데 자꾸 제가 귀찮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라는 표현 되게 주말에 여러분이 연락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at home 해서 집에 계시는데 제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라는 표현으로 I'm sorry to interrupt 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정말 상관없이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가끔씩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자네 반성 좀 해야지. 야, 너 반성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미안해야 돼요. 라고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you should be sor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반성 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 은근히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교역을 해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 should be so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should be sor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반성 좀 해야지. 야, 너 반성 좀 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sorry만 쓸 수가 없으니까. 야, 미안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e sorry.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응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I'm sorry 말고도 다양한 문장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그쵸? I'm sorry to 동사로, 동작으로 여러분이 미안한 표현들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Like a happy and pleasant walk, this will be a happy and pleasant weekly review.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주일을 쭉 한번 다시 담아보는 시간이죠. 자, 살짝 놓쳤던 분들 혹은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recap, 이렇게 recapitulate, 그렇죠? 요약해서 한번 다시 잡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즐거운 마음으로요.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거워 보입니다. 자, 그게 다른 게 즐거워야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내가 즐거워야 다른 것들도 다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출발합니다. Here we go. 빰빰빠람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Mission Possible. 자, 먼저 월요일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아는 한 그는 말이 많지 실천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로 떠버리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는 말발이 정말 좋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살짝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한, 뭐뭐 아는 한 하는 것은 바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he's a talker. 말을 하는 사람이지 he's not a doer.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말발이 좋다는 표현은 바로 smooth, 그렇죠? smooth talker, 그렇죠? 예, 그래서 smooth, the 발음 살리시고 talker, L이 묵음입니다. 예, 토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alker,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smooth operator, 그래서 smooth operator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he's such a smooth talker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나는 그걸 승낙할지 거절할지 이거 확신이 좀 안 서는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뭐 sure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예, not sure가 나올까? 그 다음에 서둘지 마 심사숙고하라고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I'm not sure 뒤에 whether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뒤에 바로 to 동작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ther to accept it or reject it. 그렇죠? 그래서 accept it or reject it인데 발음이 연결되니까 accept it, reject it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서둘지 마! 그래서 막 서두르는 게 rush잖아요. 그래서 don't rush it, don't rush it. 한밤 자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take your time, 그래서 sleep on it. 발음이 sleep on it인데 sleep on it처럼 들려요. sleep on it. 좋습니다. 자, 수요일 표현은요. 이겁니다.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염려하는지 보여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뭐가 아니고 뭐뭐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It's not that, it's just that 하는 표현이었죠. It's not that I don't care. 내가 신경을 안 써서가 아니고 It's just that I don't know.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바로 show me, 보여달라니까. 그렇죠? How much you care. 그래서 얼마나 나를 염려하고 있는지 How much you care about me.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예, 이거 뭐 다 좀 웃자고 할 거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뭐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Show me the money.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그녀가 왜 나한테 그렇게 발끈을 했는지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still don't know 이런 표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단지 뭐 울컥했던 거다. 울컥도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형용사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motional 있고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아직 모르겠어. Why?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문맥이 주어진다면.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Why she... 원래 이게 스냅이에요. Snap your fingers. Do, ba, snap your fingers like this.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람이 뚝 부러지는 거. 가지 같은 게 뚝 부러지는 거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snapped at me. 아시겠죠? 발끈한 대상이, 부러진 대상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해서 여기에 at가 바로 어떤 포인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됐죠? 그랬더니 She was just emotional.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그냥 보고 따라해야지. 공부하면 되겠네. 안 남는다니까요, 기억에.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거울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는 동작을 따라 하셔도 되고 약간 더 과장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emotional 이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울컥하는 거잖아요, 느낌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요. 그들과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라고 했더니 스스로를 믿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역부족이다. 어려운 것 같죠? Not good enough. 그거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뭐 하기에는요? To strike a deal. S-T-R-I-K-E. 아니면 to reach a deal. 그렇죠? With them.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상, 결론에 다다르기에는, 협상을 하기에는 그렇게 내가 충분하지 않다 했더니 헤이! Hey, believe yourself 하지 냈는데 완전 믿어라는 뜻으로 believe in 있으면 더 신봉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So believe in yourself and you will

make it happen. You will make it까지만 쓰셔도 돼요. 너가 해낼 수 있어.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너가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You will make it. You will succeed. 그런 뜻이지만 You will make it happen. 아, 결과가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장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yesterday we covered this.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How do I know? 되게 쉽죠? 느낌 살려서 너 빼놓고는 모두를 의심하라고. 그러면 doubt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How do I know? 누구를 믿어야 될지. Who to trust? How do I know? 아니면 일반 내용이니까 How do you know? 둘 다 똑같습니다.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여기에 말을 늘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쓰세요. In this tricky situation, in this dangerous situation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Doubt everyone except yourself. 제외하고란 뜻의 except 단어 대신에 여기처럼 but이 들어가면 역시 제외하고란 뜻으로 구체해서 많이 씁니다. 됐죠? 자, 연결되셨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오늘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coming up today's quote.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막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막 탐욕과,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그렇죠, 깔아뭉개는 그런 경우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코트는요, 바로 이런 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행복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좋은 얘기를 하고 났었을 때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Nothing compares to a beautiful conversation with a beautiful mind.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대로 몸이 형성되듯 똑같이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가, 내 주위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배려 없이 모든 것들을, 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반대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행복감을 자꾸 만들어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눌 것인지, 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잘하고 나눠주고 계시다고요. 좋은 느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멋지세요. 자, 오늘의 바로 코트는, 그렇죠, Nothing compares to a beautiful conversation with a beautiful mind. Mind 자리에 soul, 그렇죠, 영혼 혹은 바람이란 뜻의 단어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co.kr.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Keep having beautiful conversations with beautiful minds.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Welcome back to the Asian Menu. Xin chào quý vị. Good girl, let's s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enny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꼬맹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에밀리라는 친구가 과연 몇 살인지 네, 오랜만에 우리 숫자 캐치 좀 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0: life 끝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라 강세 있는 부분만 힘주세요. life 그리고 f 발음 입모양 잡아주셔야 되겠죠.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긁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고 conformed 뒷부분에 강세 있습니다. conformed 역시 f 발음 f 아니고 f to 약하게 fate F 발음 많이 나오네요. 신경 써주세요. Google listening 1. A life conformed to fate. Okay, Google listening 2. A life conformed to fate.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A life conformed to fate. Alright, give it a shot in that sentence as well.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One more tim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1: 2.
2: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As the class ends, 수업이 끝나자,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연습한 부분이죠, blank 했습니다. 수업에 정말 집중했던 아이들이 start,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걸요? Playing around. 장난치기를 시작합니다. Blank look around 11-year-old Emerson's car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shall we? 뭐 할까? Shall we look around 11-year-old Emerson's car? 에밀슨의 자동차를 한번 둘러봐야 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밀슨 몇 살? 11살 에밀슨의 자동차를 한번 둘러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둘러봐야 할까요? Okay. His blank is excellent 라고 하는데 여기 빈칸에 driving skill 운전 솜씨가 되겠죠. 그의 운전 솜씨가 아주 네 훌륭합니다. He's still young 그는 아직 어려요. 여전히 어립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주어만 살짝 바꿔서 The night is still young 하면 초저녁이다 라는 그런 회화 표현도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리고요. But lives a life 삶은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conform to fate 했습니다. 운명에 맞는 삶을 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s no big playground. 큰 그 놀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children of Urals blank playing on the big lake 했습니다. 빈칸에 grow their dreams. 그들의 꿈들을 모아면서 네, 키워가면서 우로의 아이들은 playing on the big lake 큰 호수에서 놉니다. 놀면서 큰 호수에서 놀면서 그들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놀이터는 없지만 이렇게 꿈을 그 상황에 맞게끔 현 생활에 맞게끔 꾸어가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Should we look around 11-year-old Emilson's car? His driving skill is excellent.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There is no big playground, but children of Uros grow their dreams playing on the big lake.
4: Muy bien. Gracias, gracias.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 학습. Okay,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here are many programs to watch, but you chose 출근 영어. I appreciate that. So, I'm going to teach you very simple but very useful expressions that we can use at work and also just in everyday life.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he main dialogue for today. Here we go.
1: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제가 신세를 졌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this situation we can use anywhere.
1: 일할 때도 누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아니면은 뭐 누가 선물을 해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0: How can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take a look.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thank you very much. 아시죠? Right, of course. This is what you learned in school. Thank you very, very, very much 하기는 좀 그렇죠.
1: 근데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이런 거 아시죠?
0: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정말 큰 도움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0: I'm glad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1: 네,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외우세요.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0: 뭐, I'm happy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1: 네, 오히려, 아니에요. No, no, no, no, no. 이렇게 하지 말고,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Alright. 자, 제가 신세를 졌어요. 네, 신세를 졌어. 이 신세를 지다는 거는 한국 이 문화에서 많이 쓰죠. 아우, 신세 줘서 어떻게 해요? 아우, 어떻게 갚죠? 막.
0: How do we say this?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1: 네. Alright. So, we can use this in formal situations, but oftentimes it's a little bit informal. 어쩔 때는 내가 다음에 쏠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0: So, I owe you one.
1: 자, owe 할 때는 보통 이게 돈을 누가 빌렸을 때 I owe him money because I borrowed money.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그쪽에서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0: I owe you one because I'm indebted to you.
1: 이런 표현도 있어요. To be indebted to you.
0: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bu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m glad I could help out. I owe you one. I owe you one. Alright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감정 있게 해야 돼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Right.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Thank you very much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은 I can't thank you enough. 자, this is a very generous gift. I can't thank you enough. This is a very generous gift. I can't thank you enough.
1: 자, 이것은 매우 후한 선물이에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을 때 그냥 뭐 선물도 무조건 감사하지만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0: thank you very much. Is that enough? No. I can't thank you enough.
1: 오, 너무 감사합니다.
0: Next one. You're so kind.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Gather versus collect. Gather versus collect. 오늘 비교할 단어들 gather 그리고 collect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gather입니다. 이거는 모이다 혹은 모으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TH 발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직은 잘 안 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TH 발음은 th 하고 the 이런 발음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둘 다는 살짝 메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메롱은 혀가 살짝 나와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Gather. Gather. 그래서 살짝 보이죠? 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Gather. Gather. Very good. Gather. 네,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 Okay, gather의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Gather는요,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이제 모을 때 주로 gather라고 합니다. 물론 물건들도 gather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일 때도 사실 gather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할 때도. 그래서 when people are coming together in one place. 어떻게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럴 때도 gather라고도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gather the boxes.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Gather, 모이다, 모으다, gath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우리 같이 상자를 모으자.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 차이가 뭐냐면 뭔가 상자가 흩어져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s gather the boxes. 해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Very good. 두 번째는요.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가야만 해. 그래서 뭔가 어디 사무실에 이제 여기저기 핸드폰이 여기 있고 가방은 저기 있고 잠바는 저기 있고 이렇게 흩어진 느낌에서 이제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챙겨서 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네, 물건을 영어로 things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시죠?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이거는 식구들이 TV 주위에 모였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모일 때 여기 위치, 저기 위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gather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s read this out one last time.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다음은 collect입니다. 네, collect는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ct. Collect. 여기서는 O 발음이지만 호 이런 느낌 아니고 collect. 여기는 거의 A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call 할 때 collect. Collect. A하고 U 사이인 것 같아요. Collect. Okay? 그리고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Collect. Collect.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그래서 커보다는 lect에 좀 더 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Collect, 취미나 연구의 목적으로 뭐를 모을 때 collec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ollect when we are gathering many different things, especially as a hobby, right? 그리고 뭔가 거둬들일 때도 collect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둬들일 때도 사실 gather하고 약간 겹치잖아요. 그래서 둘다 사용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I used to collect postcards.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Collect, 수집하다. Collect. 첫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너는 어렸을 때 우표를 수집했어? 네, 여기서는 취미 생활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 gather보다는 collect.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그러면 Yes, I collected stamps. 아니면, Yeah, I collected coins. 뭐, 이런 식으로 collect. 취미 생활에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가 훨씬 적합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used to collect postcards. 나는 엽서를 모으곤 했어. 그래서 똑같이 취미 생활로 뭔가 엽서를 모으는 거는 collect postcards.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겨서 떠났어. 네,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이 문장에서는 사실 I gathered my things and left도 괜찮아요. 근데 gather는 조금 더 뭔가 흩어진 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정리해 드릴게요. Gather, 이거는 모이다, 모으다. 뭔가 흩어진 거를 모을 때 gather.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도 gather. 그리고 collect는 수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뭔가 취미 생활 관련돼서 collect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Great job,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제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좀 골라봤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영어로 이제 바꿔보는 연습도 하지만 절대로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누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주운전

0: 방조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 원인, 사고, 단속, 처벌, 안전운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운전 중에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 원인이라고 한다는 건뭐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주운전 전반에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driving 운전이죠? driving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ing 기본적인 단어부터요. drunk driving 힘을 앞에다 주세요.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Drunk driving.
0: 자, 그다음에 이 음주운전이 또 나왔는데 DUI란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알아두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DUI, DUI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그래서 뭐 미드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를 따왔고요. 여기서 U를 따왔고요. 여기 I를 따서 DUI. 이게 뭐라고요? 음주운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번갈아 저희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절대 철자 순서밖에 안 됩니다. DUI, DUI 몇 번만 읽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DUI,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0: 끝. 자, 이거 뭐냐면요. 음주운전이란 명사죠. 술 먹고 운전하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그럴 때. 그럼 술을 먹어야죠. Drink and drive. 그죠? Drink and drive 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게 안 돼요.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사로 쓰려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명사, 명사, 동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0: 왜 여기서부터 하냐? 우리가 음주운전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쓰는지가 정리가 돼야 문장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should not drink and drive 이렇게 동사로 풀어줄 수 있는데 주어를 사람으로 잡아볼까요? People should never. 이건 아주 강력한 부사죠.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자, 그래서 여기선 drunk driving이란 단어를 쓰기엔 좀 애매하고요. 주어를 이걸로 잡을 거면 이렇게 동사로 풀어줘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0: 가장 기초적인 문장부터 잡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음주운전한 사람. 음주운전자. driver죠, driver. 근데 어떤 driver예요? drunk driver. Drunk driver, 그죠?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 drunk driver.
0: 간단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위험에 빠지게 하다, 위험하게 하다, 그쵸? 본인도 위험하죠. 아니, 술 먹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게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을 텐데. 자, 그러면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남을 위험에 빠지게 할수 있잖아요. 자,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험이란 단어는 danger잖아요. Put the driver in danger. 자, put in danger. 느낌 오시죠? 콜로케이션. 자, 위험에 빠뜨리다. 누구를? driver. 운전자 본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Put the driver in danger. 들어보세요.
1: Put the driver in danger. Put the driver in danger.
0: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others. Put others in danger. 그죠? Put others in danger. 들어볼게요.
1: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0: 간단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입에 붙여놔야만 쓸수 있어요. In danger, in danger. 오케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럴 때는 음주운전을 뭐로 잡을까요? 명사로 잡을까요? Drunk driving을 주어로 잡는 거예요.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S가 붙어야 되죠? 3인칭이고 현재 시제니까 S 붙여서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런 문장들 영작할 때 틀리면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0: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오케이.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음주운전은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 되죠, 우리가.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든 더 강화된 처벌을 통해서든 규정을 통해서든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어떤 개선된 인식 어,

0: 여러 가지 이제 인식 재고가 필요하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또 확산이 더 돼야 되겠습니다. 자, 김준전 차관은 drunk driving accident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뒤에서 꾸며볼까요?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로 잡아볼게요. drunk driving accident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요. accidents that are 생략했겠죠? 그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고 caused by drunk driving.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사고.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한번 더요.
1: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0: 좋습니다. 자, 뿌리 뽑다는 뭐 그대로 뿌리를 뽑아볼까요? 뿌리?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root죠, root. 뿌리, 뿌리. 이걸 동사로 쓸수 있어요. root out. 자, 뿌리 잡아요. 뽑아요. root out. 그죠? root out. 강세를 앞에다 줘요, 뒤에다 줘요? 뒤에다 줘야죠. 왜? 구동사는 무조건 힘을 뒤에 줘야 돼요. root out. We need to root out drunk driving. root out. root out. 쉬우면서도 아주 유용하죠? 들어볼게요.
1: root out. root out.
0: 인식이란 단어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인식. 우리들의 인식.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awareness. 좀 어려운 단어예요. awareness. awareness. ness가 아니라 ness. awareness. awareness. 조금 더 높은 인식을 greater awareness라고 그래요. greater awareness. 이거 발음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1: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0: 좋습니다. 문장에 넣어볼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 자, greater awareness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작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이 부분을 갖다가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즉,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강세 주세요. 부정어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never okay.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이 더 높아져야 돼요. 됐습니까? 문장 다시요.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오케이? 들어볼게요.
1: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0: 이 문장 그대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영작 연습하는 문장들은 정말 엄선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오늘 이제 원인을 얘기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이제 원인이고, 그죠? 그 인식 제고에 관련된 얘기 되는데 세 가지만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자, drunk driving 자체는 음주운전이란 명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사 두 개를 붙여서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그렇죠? 들어보세요.
1: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0: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다. danger 앞에 in이죠?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강세 두 군데 들어보세요.
1: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0: 개선된 인식 가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단어인데요. 오늘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들어보세요.
1: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0: 자, 이번 주는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쓸수 있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EBS English 앱 다운로드 받아서 방송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와서 저랑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게 아플 때, 되게 몸이 어딘가 아플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핵심 패턴 보시죠. 바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얘기를 하고 나서요. hurts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저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아픈 부위 hurts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대상을 아프게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정말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들 바로 동사 hurt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가해하는 대상이요, 아프게 합니다. 피해 대상을요, 라는 어순구조가 돼서 가해, hurts, 피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아파야 되니까 피해 대상이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해하는 것이요, 아프게 해요, 저를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해하는 게 그냥 아픈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에 이제 뭐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문화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아픈 부위를 이 자리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 머리가, 내 허리가, 내 다리가 나를 아프게 해. 라는 의미가 되면서 아픈 부위 hurts me. 그런데 이 me를 빼고 그냥 아픈 부위 hurts로 얘기를 해서 어디가 아파요? 라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픈 부위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서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표현을 아픈 부위 hurts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우, 저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허리라는 거는요, 명사로 b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back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허리가 저를 아프게 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냥 my back hur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허리 아파요. 가보도록 하죠. 시작. My back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그쵸, 바로 head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my head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머리가 아픕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head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head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머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왼쪽 팔 목이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팔은 그쵸, 영어로 a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팔 목은 ar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 팔목은 바로 wri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my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저 팔목이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left나 right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왼쪽 팔목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my left wrist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왼쪽 팔목이 아프다, 오른쪽 팔목일 때는 my right wrist hurt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left wrist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left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왼쪽 팔목이 아프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온몸이 아프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my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몸이 좀 아파요 라는 의미라면 온몸이 그냥 다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강조해서 whole body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my whole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온몸이 다 아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My whole

0: whole body hurts. 한번만 더. 시작. My whole body hurt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한 것이었습니다. 두개 이상을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눈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my eyes 하고 나서는 hurts가 아니고 그땐 s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두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저두 다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들 할 때는 legs hurt. 이렇게 해서 s를 빼주실 때는 여러분이 s를 빼주셔야 되는 거. 두 개. 복수일 땐 s 빼주세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아픈 부위 뒤에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My back hurts. My back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whole body hurts. My whole body hurt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저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할때 My back hurts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라고 과거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urt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hurt입니다. 그러니까 저 허리가 아팠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My back hu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ed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hurt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hurt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다 여러분들 hurt로 얘기를 해요.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back hurt.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 해서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hurts라고 해서 s를 붙이는 거고 과거일 때는 hurt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 온몸이 아파요 라는 거 그렇죠. My whole body hurts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온몸이 다 아픈 거지? 라고 해서 이유를 한번 궁금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유, 여러분들 왜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why가 일단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why 뒤에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요, why does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 그리고 hurt로 얘기를 하면, 왜제그 부분이 아픈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why? 하고 나서는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온몸이 아픈 거죠?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Why does 아픈 부위 hurt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을 때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픈 부위가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하나일 때는 hurts고 두개 이상일 때는 s를 뺀 hurt로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도전이 가장 설레게 사람을 만듭니다. 자, 사람을 설레게 하는 도전의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내 마음가짐이 모든 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겠죠? Okay, I believe you're all set now.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g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무심은 뭐지? 괜히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체 흐름만 딱 보세요. 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아니고 B야.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It's not A. It's just B.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A, 그 다음에 뒤에 B가 나오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just를 하나 더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it's not A, it's just B. 그렇죠? 이렇게 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문 중에 앞에 부분 잡으러 떠나가 볼게요.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기억나시죠? 이게 아니라 저거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문장을 딱 드렸어요. 자, 연습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뭐 숙제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아, 앞에 나왔던 뭐뭐 해서가 아니라 뭐뭐야. 뭐뭐야는 일단 제쳐두고 앞에 부분만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무심하다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신경 쓰다 뭐예요? care. 그러니까 결국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뭐예요?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발음은요. I don't care.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고요. 빨리 하니까 I don't care처럼 들립니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럼 it's not that까지는 쓰세요. 그다음에 내가 너를 안 좋아한다를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don't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it's not 아니야. 복잡한 것 같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야,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문장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안녕. 이런 내용은 없어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대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it's not that 하고 쓰시면 돼요. It's not that I'm lazy. 그래서 L-A-Z-Y 그러면 lazy. Lazy. 아시겠죠? 자, 됐고요. Z 발음만 하나 살려보세요. Lazy 아니고요.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살짝 갈리면서 혀 끝을 딱 붙여보세요. Z, Z, Z. 아시겠죠? 그래서 lazy. 오늘은 왠지 이렇게 막 우리말에는 왠지가 맞는데 왠지 하면 웃기잖아요. 왜냐면 영어에 있는 발음을 우리말에 갖다 써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It's not that I'm smart. It's not that I'm smart.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역시 이것도 싹 덮어드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Your turn.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됐죠?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 왜 자꾸만 게으르다고 그래? 이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lazy. 해서 바로 이거죠. 내가 똑똑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거라고. 결과가 좋은 이유는 자,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smar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더 귀에 그리고 머릿속에 장면까지 다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Step 2.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양쪽이 대비되죠. 그럼 앞에 건 이미 다 했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It's just.

강조인 거예요. It's just that. 똑같은 구조죠. Is that은 똑같은데 not이냐 아니면 just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It's just that. 나 몰랐다니까. I don't know. 그 당시 몰랐다면 I didn't know. 그래서 연결하시면 아주 멋지게 논리를 펼치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자, 그 다음에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앞에 나왔죠.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그렇죠? 그 다음에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그래서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아니면 여기다 mor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time 대신에 아, 내가 좀 공간이 필요할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I need space. I need more space.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의 규칙이 있을 따름이라고.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It's not that I'm lazy. It's not that I'm lazy. 되게 쉽죠. 앞에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It's just that. 그 다음에 내가 규칙이 있다. 내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 I have my own rules잖아요. own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그렇죠? my rules을 쓰셔야 됩니다. It's not that I'm lazy. It's just that I have my rules. 이 사이에 own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나온 거 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만 딱 잡아가세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스스로 설득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사실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try it again, please.

Why did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가 반응이 뭐예요? 어, 그래? 어, 그럼 얼마나 염려하는지 나를 그렇게 보살피는지 보여줘.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 그렇다면 하는 것이 then이에요. Then, show me. 뭘 보여주는 거예요? How much you care. 네가 얼마나 care about me.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보여줘. 뭐 이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Hey, then, show me the money. 자, 이거 영화 대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show me how much you care about me. About me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that lead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맨 마지막 이제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s many times as you want. Just right here. ebs.co.kr 여러분, 다음 될 때까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홈런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의 홈런왕이었죠. 베이브루스인데요. 이 베이브루스가 본인이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한번 더 읽어볼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자, 이 문장을 보면 뭐 홈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면 아 이렇게

그래서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구나. 그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 문장 속에 동사 let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let을 복습해보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let이 사용된 문장을 꼽아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 let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금 길죠?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까? 이 쓰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eep 나오고요. 명사가 나옵니다. 목적어예요. 그리고 from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면 이 두 번째 나온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보라색의 명사로부터 파란색의 명사를 지켜주다, 막아주다 이런 식으로써 이 표현이 활용되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keep란 동사가 prevent, 방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prevent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뭐뭐를 뭐뭐로부터 막다라는 오늘의 표현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장 읽고 해석해 보는 연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Nothing can keep me from loving you.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nothing, 아무것도 can keep me,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nothing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을 수 없대요? From loving you. loving이라는 거 여기서 동명사거든요. 동명사 명사잖아요. 그래서 from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게 의역되면요, 아무것도 나의 어떤 그 너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순 없어 정도의 뜻으로 해석되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어서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몇몇 분들에게는 이게 취향 저격일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이네, 오늘 나는 이 문장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외워주심으로써 오늘의 표현 기억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 meeting kept me from finishing the project. That meeting kept me from finishing the project. 그 미팅이 kept me, 나를 막은 거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은 겁니까? Finishing. 여기 또 동명사가 쓰인 걸 볼 수 있죠. Finishing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대요. 이게 역시나 우리나라 말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 미팅이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다? 의역을 하면 그 미팅 때문에 내가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돼요. 내가 오늘 오후에 그 프로젝트 열심히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전에 잡혀있던 그 미팅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래서 그 미팅이 길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프로젝트 못 끝냈잖아, 와 같은 상황에 쓰이기에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게 표현만 보면요, 그럼 뭔가 이게 실제로 사용될 때 해석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문장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그런 표현이 또 문법적인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였던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Striking out.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란 뜻의 동명사구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 쓰인 게 아니죠? The fear of striking out 라고 되어 있잖아요. Fear는 두려움이니까, 자,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장 앞에서부터 해보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never let, 허락하다는 뜻이죠. 절대로 허락하지 마라. 절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 놔두지 말라는 겁니까? The fear of striking out. 삼진아웃 당하는 것의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자, 이것이 뭔가를 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뭘 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Keep you, 너를 막는 거죠. From playing the game,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거 이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야구 경기를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진아웃 당하는 것의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 야구 경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막도록 하지 마. 즉, 삼진아웃이 두려워서 야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서 오늘의 문장이 의역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브루스가 삼진왕이 아니죠. 홈런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삼진을 많이 당했기 때문인 거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 메시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운전 중에 졸음을 막아줘요. 커피를 마시는 것, 자, 동명사 쓸게요. Drinking coffee. 이것이 keeps me, 나를 막아주는 거죠. 뭘 하는 걸로부터 막아주는 겁니까? 잠에 드는 것, 졸음을 막아준다는 것, 잠에 드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잖아요. 자, from 써서 또 동명사예요. From falling asleep. From falling asleep, 운전 중에. While ing까지 써볼게요. 와, 이 문장 안에 배울 게 너무 많아. While ing 하면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이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Drinking coffee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while driving. 한번 더. Drinking coffee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while driving. 자,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운전 중에 졸음을 막아준다라는 의미의 문장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건 어때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제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교통체증이 심해서라는 거. 먼저 주어는 이렇게 가져갈게요. The heavy traffic. 트래픽이 헤비하다는 거, 체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막은 거죠. 나를 막은 거예요. Kept me.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은 겁니까?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막은 거예요. From arriving. 근데 어떻게 도착하는 거죠? 그 설명이 붙어주는 거죠. 자, 해서 at the office.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은 건데, 요게 포인트예요. On time. 제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제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heavy traffic kept me from arriving at the office on tim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아까 제가 살짝 스포일러를 좀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베이브루스가 홈런 왕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삼진을 또 많이 당해서요, 삼진 왕이기도 했대요. 삼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의 메시지. 굉장히 울림이 있죠?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머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요가 자세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you should be able to 였죠. 아까 제가 because your legs are bent, you should be able to hold on with your hands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should be able to. 너는 할 수 있어야 해. 이런 표현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그런 표현이 맞긴 맞는데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 해가지고 옆에 슈퍼마켓 보일 거야. 이런 표현 많이 써. 보일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옆에 슈퍼마켓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표현이 딱 맞아요. You should be able to see the supermarket. 아니면 뭐 거기 가다 보면 우회전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You should be able to turn righ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You should be able to feel the stretch right on the back of your thi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당기면 허벅지 바로 뒤쪽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2: Yeah, for a bit.
1: Do you need anything?
2: I have this weird migraine creeping up on me.
1: Oh no,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Hold on.
0: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1: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Stepping outside.
0: 이렇게 폴짝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나가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지금 잠깐 어디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Yeah, for a bit. Do you need anything? Yeah,
0: 잠시. For a little bit. For a bit. 같은 표현이죠. So, for a little bit.
1: Do you need anything?
0: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랬더니
1: I have this weird migraine creeping up on me.
0: 이렇게 얘기합니다. Weird migraine. 이상

0: 이상하게 그럴 때가 아닌데 아니면 뭐좀 이상하게 migraine 편두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편두통 같은 게 creeping up on me, creeping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편두통이 스멀스멀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h no, 아이고 저런.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오늘의 표현 여기에 딱 나왔어요.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나 지금 밖에 나가면은 너한테 너를 위한 약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뭐뭐할수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었죠.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Medications를 딱 줄여서 그냥 meds, meds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찾을 수 있을 거야. Hold on.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 대화도 같이 살펴볼게요.
1: Mom, where's my blue skirt?
2: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if you weren't in a rush.
1: Mom, I'm late for school. I don't have time for that.
2: See? That's why I tell you to get up earlier.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어요. 엄마와 딸과의 대화입니다. Mom, where's my blue skirt? 엄마, 내 파란색 치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오늘의 표현 여기서 나왔죠?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너가 볼수 있을 거야. If you weren't in a rush. 너가 지금 허둥지둥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금 막 서둘러야 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랬더니 딸이 Mom, I'm late for school. 엄마, 나 지금 지각하겠어. I'm late for school. 지금 학교에 늦을 것 같아. I don't have time for that. 나 지금 그럴 시간 없어. For that. 엄마의 뭐, 지금의 대화 또는 엄마의 지금 가르침을 위한 시간은 없어. See? 거봐, 보이지? That's why I tell you to get up earlier. 그래서 엄마가 맨날 얘기하잖아.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그지? 이런 대화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할게요.
3: So, as weird as it sounds, the dead pose is the dead bug pose is a great pose for opening your hips and stretching out the back of your thighs. And we did it so well. Good job. All right. Next time we will do the happy baby pose. You're gonna like that even more.
0: 그래서 오늘요. 우리 같이 죽은 벌레 자세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발딱 붙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허벅지랑 이제 골반 스트레칭 할수 있는 자세니까요. 일어나시자마자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피 베이비 자세 할 거예요.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아, 영어 표현은 you should be able to 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할수 있어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할수 있을 거야.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안녕.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 주제는
1: Daily Routines.
0: Daily Routine입니다. Daily Routine. Daily 하면은 매일의, mm-hmm. 날마다의라는 형용사고요. Routine mm-hmm. 하면은 정해진 틀이죠. 그래서 yeah. Daily Routine 하면 매일의 일과, 정해진 하루의 일과를 말해요. Mm-hmm. 그래서 그냥 오늘

0: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고 내일은 이렇게 보낼 거
1: No.
0: 그런 건 루틴이 아니에요.
1: Yeah, things that you do on a regular basis,
0: It has
1: right?
0: to be the same.
1: The same.
0: Every day.
1: Yeah, for sure.
0: 그래서 데일리 루틴이 이번 주의 주제고요.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오늘의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used to have a strict daily routine.
0: 네, 저는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Strict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그 엄격하게 짜여져 있고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Okay.
0: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미국에서 살고 계신 조던 씨입니다.
0: Exactly.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0: 네, 전에는 일과가 나름 꼼꼼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So Jordan said,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0: 네, back in college,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는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엄격한 일과를 유지했었는데 딱 뭐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But now that I am unemployed, 지금 실업자 상태, 실직 상태 또는 일을 안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I let it go to the wayside. Let it go to the wayside. 이 wayside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있다.
1: Yeah.
0: 방치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1: Just kind of let it go wherever 네. it goes.
0: 그냥 하루를 방치 상태로 두고 yeah.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네요. 오케이.
1: Okay. Right. Yeah, let's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1: 'Cause we stick to a strict routine here on the show, you know that we're going to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why is it a bad thing to let it go to the wayside?
1: I don't know, because you can't really do or accomplish anything over
0: yeah.
1: there. It's 저도, just, there's nothing there.
0: 네.
1: It's just, it's gone.
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yeah.
0: 도로변으로 그냥 가게 내버렸다. 원래 이제 뭐 그럼 반대되는 것은 어딘가 보면 뭐 집이 될 수도 있겠고
1: right.
0: 일하는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1: yeah.
0: 버린 느낌이죠. 그냥 굴러가게 놔두는 거.
1: Yeah, to just, the wayside. Like it doesn't have a purpose anymore.
0: It doesn't
1: it's just
0: have
1: sitting there.
0: Value?
1: Yeah, value.
0: 그렇죠.
1: Yeah, something like
0: 약간
1: that.
0: 약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중한 물건이란 밖에 내놓지 않겠죠.
1: Yeah.
0: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내놓는 건데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는 것을 let something go to the wayside.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1: Yeah.
0: 그럼 다음 부분을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1: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0: when 하면서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Mm-hmm.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mm-hmm. 학교 재학 중이거나 mm-hmm. or you're working 일을 하고 있어서 mm-hmm. and you have 그러니까 A or B and C니까 mm-hmm. A 해서 C일 때 또는 B,
1: B
0: 해서 C일
1: C.
0: 때 이 상황입니다. Yep.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you have a set schedule. 일하면서 you have a set schedule.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에는
1: right.
0: 어떻다고요?
1: Then she says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0: 이 중간에 문장 중간에 있는 place를 mm-hmm.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 Yes.
0: 이게 장소가 아니에요.
1: Yeah. No, it's not a 장소. 네. It's where you put something.
0: put이라는 의미로 yeah. 쓰였습니다.
1: Where you put it.
0: 두다, 배치하다.
1: Mm-hmm.
0: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it's a lot easier 훨씬 쉽습니다. 무엇이 to pick specific times 특정 구체적인 시간대를 mm-hmm. 고르는 것이 쉬워요. Mm-hmm. To place, 놓을 시간대인 거죠.
1: Mm-hmm.
0: 근데 무엇을 놓을 시간대냐면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1: Yep.
0: 해야 하는 일. 이 문장의 구조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1: Mm-hmm.
0: The things you need to do에서
1: yeah.
0: 한 단계 더 나아가서 you need to get these things
1: done.
0: 근데 그 things가 앞에 온 거죠. Things mm-hmm. that you need to get done.
1: done.
0: 해내야 하는, 완료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 중에 3시,
1: mm-hmm.
0: 4시, 아침 뭐 9시 어디에 place 할지 이 specific times가 있겠죠.
1: Yeah.
0: 하루 일과 중에.
1: There are specific times and they're around your work or school schedule. It's much easier that way.
0: 네, 일정표를 짤 때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시간을
1: yeah.
0: 마치 장소처럼 spots, places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놓는다라는 의미라서
1: yeah.
0: place가 쓰였습니다.
1: Mm-hmm.
0: 네, okay.
1: Perfect. And she says next,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0: 이것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 Mm-hmm.
0: You need to get done 하고 끊겼잖아요.
1: 이제 mm-hmm.
0: 길이상 그렇게 끊은 건데
1: mm-hmm.
0: or you want to get done.
1: Right.
0: 그래서 해야 하는 일 아니면 그날 하고 싶은 일인데요.
1: Yeah.
0: In the day 그날 이걸 아까 place라고 했잖아요.
1: Mm-hmm.
0: 놓는다
1: mm-hmm.
0: 장소가 아니고 놓다란 동사로 쓰였고
1: yes.
0: 어디에 놓는가 하면 around 겹치지 않게 놓는 걸 말해요.
1: Right.
0: 여기에 캘린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어떤 앱을 쓰시거나 종이에
1: right.
0: 쓰시거나 2시 3시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1: yeah.
0: 거기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1: Yeah, you can't put it there. You have to put it around. either before or after
0: 맞아요.
1: or the next day or the day before.
0: Exactly.
1: If you look think of a calendar.
0: 네. 앞에 놓거나 그 다음에 놓거나 전날, 다음날
1: mm-hmm.
0: around만 가능한 거죠.
1: It's around. Yeah.
0: 네.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1: mm-hmm.
0: 없으니까. So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의무가 뭐라고요?
1: Obligation. Obligation.
0: 네. 여기서는 의무라고 꼭 번역하지는 않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죠.
1: Yeah, stuff that you have to do.
0: 네.
1: I have obligations today. Even if it's, you know, meeting with someone to have coffee, that could still be an obligation.
0: 네, 그래서 그날 아니면 다른 날 해야 하는 일이나 일정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1: right.
0: 가리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 mm-hmm.
0: obligations, engagements,
1: appointments,
0: plans.
1: Oh yeah, that's a good one. The most simple one, plans.
0: 네. plan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일정이 잡힌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가장 반대 쪽으로 왔을 때 똑같이 일정인데 해야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0: 뭐 누구를 어디에 데려다 줘야 된다, 아니면 뭘 찾으러 가야 된다. Those are
1: Yeah, they're obligations because the things that you have to do,
0: 네.
1: not necessarily, oh, I just want to do it, so I'm doing it.
0: 그게 다 해야 하는 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1: That's right.
0: Okay.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1: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0: 그래서 앞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일을 할 때는 일정 짜기가 더 쉽다고 했는데 그런데 I've graduated, 저는 졸업도 했고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라고 했어요. 해야 할 수업도 없다, 즉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take. 들을 수업도 없는 거죠.
1: Or attend.
0: Attend, 참석할 수업도 없는 거예요.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1: So, she says,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0: 그냥 곧이곧대로 보면 여기저기 다 있다. All over the place.
1: Oh, she's going to many places today?
0: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The sign is all over the place.
1: Yeah.
0: The what else can be all over the place? The evidence
1: oh, yeah.
0: is all, over the,
1: all
0: place.
1: over the place.
0: 증거가 사방에 있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 yeah.
0: 여기서 말하는 일정이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는 엉망이다.
1: Yeah, it just means there's no set schedule.
0: Yeah.
1: You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enever.
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Always changes.
0: Exactly.
1: Yeah.
0: So my schedule is messy.
1: Yeah, messy, right? Yeah.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and my daily routine is all over the place.
1: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0: That
1: sounds awesome.
0: That's the dream life.
1: Right?
0: 완벽한데요. I wake up when I want,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I get ready when I want. Mm-hmm. Get ready라는 거는 이제 외출 준비 같은 걸 말하죠.
1: Yeah, so like... Getting out of your pajamas,
0: 네.
1: you know, showering,
0: 옷 갈아입고, 씻고, 뭐,
1: clothes.
0: 네, 저 같은 경우 면도하고 뭐 이런 oh, 것들을 다 oh, yeah. get ready인데요. 그래서 mm-hmm. 요즘 인터넷에 get ready with me라고 해서 GRWM 줄여서 그렇게 많이 mm-hmm.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외출 준비하는지 그게 get ready인데 그냥 준비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yeah. 부분이 있어서 외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ork out when I want. 운동하고 싶을 때 한대요. Okay.
1: That's
0: Sounds pretty awesome.
1: Awesome. So she says again, and my daily routine is all over the place.
0: 그리고 제 하루 일정이 엉망이에요. Mm-hmm. 라고 했습니다.
1: All over the place.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But I'm slowly working to get it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where I can get work done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1: But I'm slowly working to get it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0: 지금은 그렇긴 한데 I am slowly, 천천히 mm-hmm. working, 여기서 말하는 working은 일하고 있다가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 Putting in the effort.
0: 네. To get it back, get the daily routine, daily schedule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1: Mm-hmm.
0: 여기서 말하는 place는 장소가 아니고 상태를 가리키는데
1: Yes, a condition.
0: 네,
1: right.
0: 어떤 네, 상태죠. 그래서 healthy,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예전에 학생일 때 그랬던 것처럼
1: Right.
0: 그런 그 상태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 She says, where I can get work done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0: 네, 일도 처리를 하면서 여기서 get work done이라는 것이 물론 진짜 업무 일도 될 수 있겠지만 things that she needs to do.
1: Yeah, things she has to do. She's yeah. unemployed, so yeah. you know, just whatever she needs so, to do.
0: 일도 할 일도 하면서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1: Mm-hmm.
0: 그러면서 동시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돌리려고 지금 slowly working,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Back when I was in college, I had a really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ve graduated and I'm unemployed, I've really let that routine go to the wayside.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And my daily routine is all over the place, but I'm slowly working to get it back to a healthy, productive place where I can get work done and still live an enjoyable life.
0: 핵심 패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back when I 하면 제가 예전에 뭐뭐 했을 때란 뜻이고요. 두 번째 now that I 하면 이제 제가 뭐뭐 하니까 뭐뭐 한 상태니까 뭐뭐 했으니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입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탈리 가지 갈 거예요. 이탈리아 가지. Today we're gonna go all the way to Italy. Mamma mia! For pizza toast. Pizza toast. Delicioso.

0: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베이컨, 어니언, 양파, 파프리카.
1: 아이고,
0: 잠깐만. 영국 사람은 파프리카 아니면 피망은 페퍼. 미국 사람은 벨 페퍼. 왜냐면 종처럼 생겨요. 벨 페퍼. 그리고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 그리고 인도 사람 캡시컴. 조금 더 어려운 말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은 그냥 페퍼 쓸 거예요. We're using red pepper today. Mozzarella cheese. Mozzarella cheese도 똑같은 거예요. Black olive, 그 검은 올리브 있어요?

우리 피자 토스트는 오븐에 들어갈 거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삭바삭 안 해드려요, 오늘은. 베이컨 아주 맛있지만 매일매일 먹지 마세요. 왜냐면 소금 너무 많이 들어가요. All done. 다 됐어요. Let's take the bacon out. We'll let it cool down and then we'll chop it. 베이컨 시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재료 잘할 거예요. First, let's slice the red pepper into rounds. 우리 이렇게 자를게요. Let's cut like this. We'll slice down. Okay. You see this? We need to take it out. Okay? 우리 펼 거야. 하지만 칼 없이 손 해도 돼요. So, we put our fingers in and we pull. 이렇게. Let's cut the red pepper into rounds.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 번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Now, we'll cut the onion. 이것도 손 조심하세요. Be careful. Cut like this. And cut like this. And cut like this. Cut here. And here. And here. Okay. We're going to dice the onion. 혹시 우리 친구들 dice 들어봤어요? D-I-C-E. Dice는 아주 얇게 네모한 뭐 사각형한 피스 만들어요. We're going to make little squares like this. 우리 이렇게 자르고 We diced the onion. All done. Let's slice the olives. 손 조심하세요. And slice one more time. There we go. Slice. Slice. Slice. And now we can slice the bacon. Like this. Slice. Slice. Slice. Now we can make our pizza toast. 이제 피자 토스트 만들 수 있어요. First, we need the pizza sauce. 우리 피자 소스는 이렇게 발라요. 많이 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해도 돼요? A little more here, and here, and 이쪽도 over here. 맞아. Okay. 소스 좋아하는 사람 많이 하세요. 소스 싫어하는 사람 조금만 하세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If you don't want sauce, you don't have to have sauce. 이제 우리 치즈 한 번 할 거예요. Sprinkle the cheese. 혹시 sprinkle 아세요? S-P-R-I-N-K-L-E. 우리 뭐가 위에서 타타타타타 뿌리는 거. Sprinkle cheese. Sprinkle pepper, sprinkle salt. 네, 이 카루 같은 것은 뭐가 위에서 팜팜팜팜파 하면서 sprinkle입니다. 많이 써도 돼? 아니면 조금만 써도 돼요. You can have lots of cheese or just a little cheese. It's up to you. 하지만 다 쓰지 말고 왜냐면 마지막에 치즈 조금도 넣을 거예요. Okay. Next. Let's sprinkle some sweet corn. 옥수수 조금 이렇게. Let's sprinkle the corn. Next, some onion. 양파 많이 써도 돼? 아니면 조금만 써도 돼요? 오늘은 조금만 할 거예요. Sprinkle the olives. 우리 올리브 좋아하는 친구 많이 넣으세요. 올리브 싫어하는 친구 안 넣어드려요. And some bacon. Ah, and sprinkle the bacon. I love bacon. Wow. Okay. 오, 좀 많이 넣었어요. 괜찮아요. 나만의 피자, 베이컨 피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파프리카. Red pepper. One, two, and last, more cheese. What do we do with the cheese? We sprinkle more mozzarella cheese inside the pepper and outside.

0: Fry the pepper.
1: All done. They're ready for the oven. 이제 오븐에서 구워할 수 있어요. Now we put the pizza toast in the oven. 이제 피자 토스트 오븐에 들어갈 수 있어요. Twenty minutes at 170 degrees. 다 됐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Okay. 조심하세요. 왜냐면 좀 두꺼워요. Always use an oven glove. 맘마미아, 우리 피자 토스트 완성됐습니다. 아와, fantastic. Pizza toast is ready.

0: time to taste. But oh yeah.
1: Bravo! Oh, 진짜 맛있어요. 모든 맛있는 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피자 좋은 것은 자기 싫어하는 재료 있을 때 대주세요. 또 다른 맛있는 거 넣어도 돼요. The pizza toast is done. 우와, 진짜 맛있었어요. I hope you like it too. 그리고 다음엔 이탈리식, 한국식, 중국식, 미국식. Come back next time to find out what I will make for you. See you the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네?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1: 본인의
0: 그러면, 시간이 주어졌어요.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1: 네.
0: 자,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렇죠,
0: 보고입니다.
1: 그렇죠.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한.

0: 맞는다는 얘기 같은데. 예.
1: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0: 저는 이거 좀 100% 맞는 편이거든요.
1: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0: 좋습니다.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House?
2: Why is it so quiet? No noise.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2: Mom, 마유?
0: 마유, 응. Mom, 그 bring 마유.
2: Bring 마유?
0: Go to shopping mall.
2: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0: Yeah.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Ah.
2: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Come back house?
2: Home, yeah.
0: Oh, come back home. 10분 있다가요. 10분. 10분 있다가. What? After 10 minutes.
2: Oh, 10 minutes?
0: Yes.
2: Oh, just 10 minutes left.
0: Yeah, we have no much time.
2: Oh.
0: Yeah.
2: I like it being quiet.
1: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0: 빨리 보고 싶어요.
1: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0: 네.
1: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5: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4: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5: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0: 그쵸?
1: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딥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0: Why is the house so today?
1: 자, why가 뭐예요?
0: 왜 집이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 오늘?
1: 아.
0: 네.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1: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0: 그렇죠. 우리가 또 조용히 할 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Q 그 다음에 you quiet
1: okay. Alright.
0: Yeah.
1: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확신은 없어요.
1: Well, 나쁘지 않아요, 지금.
0: 네.
1: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자, 이거 약간,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0: 맞아요.
1: Quiet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0: 네.
1: 유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엇보다도 엣에 가깝게 오히려 네. 발음이 될 겁니다.
0: 그래서
1: 약간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0: 네.
1: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0: 예.
1: 만약에 목소리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 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0: N 아니에요?
1: L.
0: L love
1: 왜요? 갑자기 love 이건 이상하잖아요.
0: loud는요. 네.
1: loud.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는요.
1: 소리가 큰도 되고요.
0: noisy 이거
1: 맞아요.
0: 뭐죠?
1: 그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0: 돼요?
1: 좀 잡음이 심한의 느낌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0: loud라고
1: 하는 거. 자,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0: 네.
1: 오늘은 뭐였죠?
0: why.
1: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0: 이유.
1: 이유.
0: 그렇죠.
1: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0: 네.
1: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서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0: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0: Why are you crying?
1: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0: Crying이군요.
1: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0: 네.
1: 자, how about this?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네.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0: 네.
1: 그리고

0: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1: Why did you? 맞아요?
0: 네.
1: Why did you text me?
0: 어,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래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는 겁니다. Okay. So, right. 너 뭐다?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했어. 이런 느낌.
1: 용돈 필요해?
0: 그렇죠.
1: 이렇게 넘어가죠.
0: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1: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1: Why did you text me?
0: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자, 이때 미션입니다.
1: Mm-hmm.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오호.
0: 상황 보고해주는, 그죠? 마유가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죠?
1: 그쵸. 네. Mom finally, 드디어, took May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0: 네.
1: To the mall 할게요.
0: 오케이.
1: 네.
0: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오케이. 자, 맞는지 볼게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1: To the mall. Yes.
0: That's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1: 쇼핑몰.
0: 쇼핑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1: mall.
0: I went to the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mall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그래서 R에 더 가까워요.
1: 네.
0: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Mall.
1: Mall. Mall.
0: 네. 근데 한국에서도 몰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1: 맞아요.
0: 나 어제 몰 갔어 이렇게.
1: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0: 살짝, okay.
1: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0: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 둘 다 된다는
1: 네.
0: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어떤 장소 하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테이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1: 네.
0: 데려가는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Take him.
0: Him. 자,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데려가라.
1: 긴급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그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To the zoo. My mom took me to the zoo.
1: Yes.
0: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1: 네.
0: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Yes.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1: Take him to the hospital.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0: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치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이랬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1: 돌아오기 전에 할 게 있나 봐요.
0: 아, 네.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1: 그렇죠. 네.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0: 돌아오는 게 뭐죠?
1: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0: 돌아오다.
1: Coming back 해야겠다.
0: Come back 아니라고요?
1: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동사를

0: 두개 쓰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0: 네.
1: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래서 뭔가 작전이에요.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Yes.
1: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0: 네.
1: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0: 아, 그래요?
1: 돌아가다 둘다 되는 그
0: Come back.
1: 힌트 드릴까요?
0: A return?
1: 영화에서
0: 아,
1: 와
0: 예.
1: 힌트 주기도 전에.
0: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1: 오케이. 자, return.
0: Yes.
1: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What
0: 몇
1: time?
0: 시?
1: 몇 시?
0: 네.
1: Right.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0: 그러게요.
1: 차이가 조금 있죠.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0: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1: 시간, 시간.
0: 시간.
1: Right.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0: 아,
1: 포괄적이죠. 그렇기
0: 그러네요.
1: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하지만
0: 네.
1: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아니,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0: 네.
1: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도
0: 그렇죠.
1: 있다는 거예요.
0: 에.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0: 오케이.
1: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0: Get up.
1: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너
0: 그쵸.
1: 몇 시에 일어났니?
0: What time 일어났니요?
1: Mm-hmm.
0: What time did you get up?
1: That's it. What
0: Oh.
1: time did you get up? What
0: What time
1: time
0: did
1: did
0: you
1: you
0: get
1: get up
0: up?
1: this morning?
0: 네.
1: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0: 네.
1: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0: 오케이.
1: 뭐뭐 해 이런 느낌.
0: 응?
1: 너몇 시에 떠나? 너 떠난다며? 너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0: Yes.
1: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
0: 그
1: 라는
0: 전에 밥
1: 느낌.
0: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1: 하?
0: 예, 그 전에,
1: 아,
0: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1: Sweet, sweet.
0: 예.
1: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걱정된 미래 사실.
0: 네.
1: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0: 오.
1: 비동사
0: ING.
1: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0: 아니죠.
1: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이런
0: 그쵸.
1: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0: 예.
1: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What time are you leaving?

0: 문장입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좋다 말았다?
0: 아, 이미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1: 그쵸.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0: Oh, yeah.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0: Okay.
1: 네.
0: Very, very good. So, oh,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1: 그쵸.
0: Right? Oh,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오늘 비동사 ing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한 세 개예요.
1: 네.
0: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So, 아,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1: 네.
0: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1: 분을
0: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1: 안쪽이요.
0: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1: 그렇죠. 10분 안에니까.
0: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1: 네.
0: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1: 네.
0: in 얼만큼 뭐 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1: 네.
0: 뭐 10분 1초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1: 예.
0: 근데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을
1: within.
0: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1: Yes.
0: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1: 아, less than.
0: or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1: 네.
0: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1: Alright?
0: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1: 예.
0: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1: 10분 있다 만나자.
0: 30 minutes.
1: 아,
0: 30분 있다 만나자.
1: 30분 있다 만나자.
0: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1: 1:30.
0: 1:30에 오겠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렇죠?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1: 아.
0: In 30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 한 10분에 나가도 슬길 수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1: 아.
0: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So,
1: 예.
0: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1: 예.
0: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1: 그렇죠.
0: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1: In a hour.
0: A hour?
1: In an hour.
0: In an hour?
1: Yes.
0: 6개월 있다가는요?
1: In 6 months.
0: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 너 볼게. 오케이. 1시간 있다가.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1: 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1: Yes.
0: 약속에서.
1: 자,
0: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1: 네.
0: 그리고 비동사 ing까지 섞어봅니다.
1: 예.
0: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1: yes.
0: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1: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0: Exactly.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1: 네.
0: months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1: 맞아요.
0: 왜냐면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1: 네.
0: Right?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먼드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저도 이거 할 때 꽤 애먹어요.
0: 네.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그러나
1: 네.
0: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t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
1: 아.
0: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1: 네.
0: months 하셔도
1: months.
0: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 네.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in you.
0: See you.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All 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All 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l right. 그러니까

0: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1: 네.
0: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Mm-hmm. 네,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1: 네.
0: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진짜로.
1: 맞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왜냐면 네.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0: 그럼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0: 아.
1: Something like that.
0: 의미 없습니다.
1: 맞아요.
0: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 내주세요.
1: 네.
0: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죠.
1: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0: 그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그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1: Yes.
0: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Al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1: 예.
0: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자, 다음 볼게요. In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1: 네.
0: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1: B-I-N-G.
0: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1: Oh, yeah.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그렇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Mm-hmm.
0: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1: 오.
0: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1: 네.
0: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번 교환해보세요.
1: 네.
0: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1: 예.
0: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1: They are coming back
0: 10분 있다가?
1: in 10 minutes.
0: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 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1: 네.

0: 지 읽어볼게요.
1: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Oh, 잘하셨습니다.
2: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4: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4: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6: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5: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6: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5: 10 minutes?
6: Yes.
5: Oh, that's quick.
0: Oh, great job, you guys.
2: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0: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2: 네.
0: Right,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2: 오호,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항상 뭔가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2: 네.
0: 적어도 5개, 1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 주세요.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0: 아.
1: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1: 네.
0: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요?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오불 찾았지롱.
1: 오,
0: 비행복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에, 주머니
1: 럭키잖아요.
0: 딱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이,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거.
0: Yes.
1: 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0: Alright.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0: cas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0: How? Yeah, how are you going to use it?
1: 아, okay.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0: Huh? You're going to talk.
1: 과자. Snack.
0: Snack?
1: Yes.
0: Oh.
1: Yeah, buy some snacks.
0: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yeah.
1: 좀 줄까? 좀 줄까?
0: Me and you together.
1: Okay, okay, 좀 줄게요.
2: 아이고, 알고 보니까 네. 그 보드 게임 할 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3: 아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 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2: 기분 좋죠.
3: 예, 그럼요.
2: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5: I found $5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5: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이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3: 그쵸.
2: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것 같네? 무슨 일이야?
3: 오,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살짝 나는데.
2: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럴까요?
3: 그치,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은
2: 그쵸.
3: 진짜 그런 게 있어요.
2: 맞아요.
3: You'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2: Right.
3: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2: 맞습니다.
3: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2: Okay.
3: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3: 음?
2: 살짝 아쉽긴 한데요.
3: 왜요?
2: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3: 네.
2: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3: What's up?
2: Hey, what's up?
3: 아, 이거 편하다.
2: Yes.
3: 훨씬 편하네요.
2: 훨씬 편하죠, 그렇죠? 네. 자, What's 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란 인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3: 네.
2: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3: 네.
2: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 이라고 썼잖아요.
3: 네.
2: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 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 이 맞겠죠.
3: 아, 그리고
2: right.
3: 동사가 없었군요.
2: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네.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3: 아~
2: 네, 맞습니다. So
3: 네.
2: What's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3: 네.
2: Alright, so What's up? 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 또 있죠. 인사 중에.
3: 아, 이거는
2: Hey, what's going
3: on? 할게요.
2: What's going on?
3: 네,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2: 맞아요.
3: 네.
2: 근데 얘가 What's up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3: 아하.
2: 그냥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겁니다.
3: 근데 이거 대신 그냥 업으로만 쓸게요.
2: 네, 간단하네요.
3: 아, 예. 네.
2: 지금 듣고 있는데 영혼이 안 보였어요.
3: 맞아요.
2: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3: 네.
2: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3: 어허.
2: Right?
3: 예.
2: Okay.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3: 그쵸.
2: 이렇게 하면 in a good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3: Jane is in a good mood.
2: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3: Yeah, he is in a bad mood.

0: 어, he is in a bad mood.
1: Yes.
0: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걸었어요. 네.
1: 부정으로.
0: 그런데 bad로 쓰셔도
1: 아,
0: 좋습니다.
1: 그래요?
0: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1: 네.
0: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1: 아,
0: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0: Okay?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1: 아,
0: 거거든요. 그거 한번
1: 그래요?
0: 해볼게요.
1: 제가 항상 한발 앞서가요.
0: bad를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안 좋으셔. 엄마.
1: Mommy is in a bad mood.
0: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1: Yeah.
0: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1: Mommy's in
0: Alright.
1: a bad
0: 표정만
1: mood.
0: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1: 네,
0: 네.
1: 맞아요.
0: Al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1: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0: 많이 갖고 계시군요.
1: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저희
0: 아,
1: 남편이 많이
0: 와,
1: 힘들어해요.
0: 남편분
1: 예.
0: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1: 미안해요.
0: 드시면서 하실
1: 예.
0: 것 같아요.
1: 그쵸.
0: So,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Mood swings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입영작 해볼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You are in a good mood. What's up?
0: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 뭐죠?
0: 미션 문장.
1: 오.
0: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1: 아.
0: 오, 예스.
1: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0: 맞아요.
1: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이런.
0: 땅. 뭔가
1: 그니까.
0: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1: 기분이 좋고 떠
0: 맞아요.
1: 있잖아. 약간.
0: 맞아요.
1: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0: 예스.
1: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것
0: 오,
1: 같아요.
0: 오케이.
1: 네. 그러면 five 오불.
0: 오불.
1: 오불이 five dollars란
0: 오케이,
1: 얘기잖아요. 또
0: 예스.
1: 그래서 five dollars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0: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1: 아, 이거
0: 보통,
1: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0: 네.
1: 그죠?
0: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1: 예.
0: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1: 아,
0: 되거든요.
1: 그러네. 5
0: 그래서,
1: 앞에 나왔네요.
0: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dollars.
1: 아, O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맞아요. 자,
1: 아하.
0: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바로,
1: 다른 게또뭐 있죠?
0: box.
1: 에?
0: 어? 뭐, 처음
1: 저
0: 보셨나요?
1: 몰라요.
0: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요.
1: 예.
0: 달러, 불.
1: 어머.
0: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1: 오.
0: 한국에서도 보세요.
1: 예.
0: 너 5달러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달러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1: 오불 있어?
0: 10불 있어?
1: 맞아요.
0: 불을 많이 쓰거든요.
1: 그게 더 간단하고.
0: Right?
1: 예.
0: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예전 단어로
1: 아.
0: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스킨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버그를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1: 네.
0: 버그 추천드릴게요.
1: 오버.
0: Yeah. Okay,
1: 오케이.
0: so bug이 나왔고요.
1: 응?
0: So I found five bucks. 근데 어딨어요?
1: In my old jacket.
0: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1: 안쪽인데요?
0: That's right.
1: 예. 네.
0: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In my pocket.
0: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1: In
0: 그 서랍장이라고 하죠.
1: the drawer.
0: where, okay.
1: 에.
0: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1: Ah, that was in my pocket.
0: It was
1: It
0: in
1: was
0: my
1: in my pocket.
0: pocket.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1: Ah, I found the
0: The,
1: key in
0: The
1: the drawer.
0: drawer. Perfect.
1: Yes.
0: Al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뭔가. 그래서 그
1: 네.
0: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1: It was in my

0: Pocket.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All 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0: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 할 거야?
3: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8천 원 조금 넘나요?
1: 맞아요.
3: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요즘에는... 찾아도 그걸 찾았어.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1: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3: 그렇죠.
1: 상대방의 에.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3: 그렇죠.
1: 막 이럴 때 있거든요.
3: 에.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예.
1: 이 정도면 보통
3: 잘 받아줬어.
1: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3: 너무 착하다.
1: Right. So nice.
0: 에. What are you going to do? Eat.
1: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잠깐만요. 그럼 you?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1: to?
3: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저 두까지 자를까요?
1: 아, 네네네. 어. 어, 지금 너무 아팠어요.
3: X,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걸로.
1: 그것으로.
3: 그것으로.
1: 그것으로.
3: 그럼 about이신가?
1: About it.
3: 그거에 대해 뭐 할 거야?
1: 오, 오케이, 오케이. 네.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3: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이신가요?
1: 오케이.
3: 아.
1: 자, 근데 생각해보면 네. about도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3: 아.
1: 어,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3: 네.
1: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3: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네. 아!
1: Right. With라고 하는 거.
3: With가 있네.
1: 이게 뭐예요, with가?
3: With, 몸을 가지고.
1: 그렇죠.
3: 아, 그렇죠.
1: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3: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1: Right, right.
3: 네, 아쉽네요.
1: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뭐 적음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3: 네.
1: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hey, 영화 같은 데서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 네네.
1: 아, 뭐 그거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3: 아, 그렇구나.
1: 오케이, okay, so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3: 네.
1: 뭘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3: 네.
1: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네.
1: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3: 네.
1: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 명사로 뭐 할 거냐?
3: 네.
1: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3: 그 돈?
1: The
3: money.
1: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3: 네.
1: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0: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그렇죠.
3: 아.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Yes.
1: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3: 아하.
1: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영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3: 왜냐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1: 맞아요.
3: 우리가 뭐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1: 맞아요.
3: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니까
1: exactly.
3: 영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nna do?
3: 예.
1: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3: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3: 네.
1: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3: 네.
1: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3: 오호.
1: 어떻게 할까요?
0: I'm going to buy a toy with
1: it. 그렇죠?

0: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의를 살 것이다.
1: 아.
0: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1: 네.
0: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 음흠.
0: 그렇죠? 그래서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워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1: 에?
0: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그쵸. 예, 과자면
0: 어디에요?
1: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0: 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0: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1: I'm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0: 아하.
1: 이거를 살까? 여기서
0: 오케이.
1: 끊을까요?
0: 좋아요.
1: 예,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0: I'm thinking of what?
1: 여기는 과자니까 스낵.
0: Oh,
1: yeah.
0: okay.
1: Mm-hmm.
0: Alright, so I'm thinking of it.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1: Yes.
0: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1: 네.
0: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릿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트릿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1: 맞아요.
0: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아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트릿이라고 쓸 수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1: 중요한 패턴이요.
0: Buying.
1: 예, 아니요.
0: 아닌 것 같아요.
1: I'm thinking.
0: 그렇죠.
1: 네.
0: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1: 네.
0: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1: 아.
0: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뒤에 ing를 넣는 거예요.
1: 오.
0: So think of doing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1: 네.
0: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1: 오.
0: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1: 오, 멋지다.
0: Spanish, right?
1: 네.
0: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1: I'm thinking,
0: 그 다음에?
1: Of learning Spanish.
0: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1: 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중고거래?
0: 그죠. 질문형입니다.
1: 아, 생각 중이야?
0: 아하.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Selling it? 맞습니다.
1: 어허.
0: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1: 네.
0: 아,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1: Think about.
0: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1: 네.
0: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 다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 About 뒤에도 ing 와야
0: exactly.
1: 되고요.
0: Exactly.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 지뭐유 볼까요?
2: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in 명사. 네.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3: 네.
2: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 그 여권 없어졌어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거
3: yeah.
2: 내 주머니 안에 있었대요.
3: It was in my pocket.
2: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 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3: I found the key.
2: 그 서랍 안에서.
3: In the drawer.
2: In the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 Yeah.
2: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옷을...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3: Box.
2: Box, right? So 나는 오브를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2: 아, 대박입니다. 아주 에이.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알라이트. 다음은요? 아,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3: Yes.
2: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3: Mm-hmm.
2: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라고.
3: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2: Ooh, nice.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3: 네.
2: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3: 네.
2: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3: 그쵸, 그쵸.
2: 그래서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3: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2: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3: yes.
2: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네,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3: 주세요.
4: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5: I found $5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5: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1: O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Oh, good idea.
3: Yay!
1: Something delicious.
2: Ye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3: 정말 그, 잘하십니다.
2: Good job, you guys.
3: 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2: 네.
3: What time did they arrive?
2: Very 였습니다.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3: mm-hmm.
2: of doing something.
3: 네.
2: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0: 네.
1: 낭독도 몇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하는 거 강력
0: 오.
1: 추천드리겠습니다.
0: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보는 것도 예, 좋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를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0: Right.
1: 그쵸.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1: 있으니까.
0: 이런 게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Right.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오,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2: You
1: box.
2: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2: Uh-oh.
1: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